0: 아저씨 취급한다는 건가요? 괜찮아, 솔레이유? 죄송해요.
1: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0: 우린 걱정 마, 게리슨.
1: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0: 괜찮아. 고마워.
2: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3: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0: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4: 이제.
5: 진짜 깜짝 놀랐어.
2: 좋은 아침.
6: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2: 좋은.
8: 좋은 아침.
2: 어젠 고마웠어.
8: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3: 손을 세워야지.
2: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8: 물론이지.
3: 박수?
6: 특종이다.
2: 이제 나죠.
8: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2: 미안해.
5: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6: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9: 수상하기.
2: 베라!
5: 언제 왔어?
6: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0: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2: 하지만!
6: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장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5: 그건 뭐야?
6: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5: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8: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2: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11: 특훈이야.
6: 특훈?
8: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5: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6: 안 들을래.
8: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2: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8: 호행 역할은 진행방인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선 블루카 대박.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5: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6: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2: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8: 초음속?
5: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8: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6: 어이없어 정말.
2: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11: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6: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8: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6: 가만 있어봐.
5: 저 비행기는...
6: 잘했어, 플래카제트.
12: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8: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병원은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12: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둘러는데 와야죠. 물론 의료인계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8: 그래.
6: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12: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6: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12: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 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6: 이 바람둥이.
12: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이라고요.
11: 솔레이유라고 해.
12: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3: 저리 떨어져!
6: 떨어져!
12: 아야야야.
8: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12: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8: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12: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8: 내 생각이 맞았네, 뭐.
6: 그래, 축하해.
3: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5: 난 갈 줄 아는데.
3: 왜 나까지?
11: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12: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8: 요.
12: 자!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13: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글럼님처럼요.
3: 그렇군. 이렇게. 하!
8: 와! 잘한다, 블루카!
13: 좋아요. 더 높이.
3: 자!
13: 와!
3: 난 괜찮아.

0: 있잖아.
1: 자, 다시 한 번.
2: 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저거?
3: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4: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3: 말은 쉽지.
4: 뭐?
3: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본 적 있나? 못하는 것은 전부가 있지.
1: 이게 무슨 짓인가?
3: 해보자 이거구만.
1: 자, 당신도. 자.
5: 이란, 이란.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4: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5: 작전?
1: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5: 나는?
6: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5: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4: 넌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지.
2: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7: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5: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가?
8: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9: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3: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6: 야,
5: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대장들이 적함.
7: 팬텀 포넷 세번.
2: 어디?
8: 스팅레이드.
2: 그때 방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6: 블루컵 타이거.
5: 뭐야 당신들, 어리지 않게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가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1: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6: 글래차 세트 제동.
1: 빅킹 에로.
5: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1: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디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5: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1: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7: 지금이야 패스터 보넷.
5: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2: 지네 따끔 한번 나눠면 충분하거든.
6: 온다. 좋아, 플래타 제트 돌아와. 타이거 준비.
5: 그런 아담하신 날기럼 나에게서 도망 멈춰.
2: 쏠레이오 지금이야.
7: 지금이야 지금. 타이거.
3: 타이거 캐롤레이드.
2: 그냥 너 가져.
7: 놓치지마 플레이어.
3: 레온노사.
6: 나이스 샷.
1: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6: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오.
5: 이까지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1: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3: 저까지 까마귀.
5: 샤우트 오브 핑크.
1: 모두 대피해!
6: 솔레이유, 뭐해?
3: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6: 얼른 가자!
7: 역을 벗어나자, 플레이온!
1: 타이건!
10: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7: 그럼 저를 메탈 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11: 솔레이유, 정신 차려!
7: 솔레이유!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레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5: 거기들이

0: 샴푸만 한참 찾았다.
1: 블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임.
0: 오메가 히트 플레임.
1: 가자 짐,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2: 어,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3: 블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4: 그걸 하는 건가?
0: 실전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1: 팬텀 호네, 팬텀 리전.
0: 가서 한방 먹여.
2: 가라.
0: 옛날 파리 같은. 알파산더 반칙.
1: 기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방이 통했습니다.
5: 블루터 제트의 특훈이
1: 의미하지 않았구나.
6: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0: 마무리는 우리에게 맡기라.
7: 부탁해.
0: 스크린치 오버 플레이
2: 마무리하자.
1: 응.
2: 그라울 엑스투.

0: 좀 하시네데.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어? 그래도 돼?
2: 응.
1: 와일드카드만 체인지업! 나이트 그리퍼 봉인!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3: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준.
4: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스?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5: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퍼는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3: 목표물을 놓지 않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3: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3: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응,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하나 따라.
0: 예? 혼?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하 드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 명은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차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2: Oh.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3: 나가서 꿈을 해볼까?
4: No.
5: 할아버지.
4: No, no.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나요? 미술 작품은 옆에 미술 선생님이나 해설가분이 없으면 정확한 그림의 속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와 함께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강경옥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로 미술을 아주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 강경옥이라고 합니다.
3: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배우게 될까요?
4: 오늘은 명화를 보고 그거를 AI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명화 속에서 특징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실제 그 명화처럼 바꿔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3: 와, 나만의 명화 만들기.
4: 그렇죠.
3: 그것까지.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4: 제가 일단 명화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3: 아하, 이 그림이군요.
4: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3: 일단 저는 고흐가 난시가 있었을까? 뭔가 안개가 끼어 있었을까? 그냥 빛들이 다 번져 보이니까 날씨가 좀 흐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4: 실제 미술 수업에 공부를 할 때는 저 고흐의 특징을 우리가 실제 선생님하고 배워보는데 이거를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알려보도록 할게요.
3: 네.
4: 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해 알려줘라고 제가 한번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뭐 화가 및 제작 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3: 너무 어렵다.
4: 예, 맞습니다. 이게 어른용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잘 써야 된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학년 수준으로 알려줘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이제 그림 속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붓으로 빙글빙글 돌려 그린 것 같죠. 굉장히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AI를 처음 썼을 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3: 아, 설명이?
4: 예.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300자 이내로 말해줘 라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특징을 지금 5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기에는 너무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잖아요.
3: 그쵸.
4: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3: 잼스.
4: 네. 예. 이 잼스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잼은 간단히 말하면 미리 프롬프트를 입력해 놓은 나만의 개인형 맞춤형 AI 챗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네.
4: 그래서 여기서 새 잼을 눌러서 저희가 하나의 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AI 미술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3: 네.
4: 요청사항 부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4: 물론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끝내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마법의 연필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훨씬 더 이 잼의 맞춤형으로 이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3: 와우.
4: 자, 처음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명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줘라고 했는데 보시면 명화의 가치, 아름다움 또는 이제 세부적인 역사보다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특징과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300자 이내로 작성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3: 네.
4: 만약에 저장 누르기 전에 혹시나 바꾸실 부분이 있거나 좀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찍고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매번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4: 맞습니다.
3: 우리가 네. 또 여러 개의 작품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쓰면 된다. 이게 네. 이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4: 네. 채팅 시작을 눌러서 이번에 아까 봤던 이 별이 빛나는 밤을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프롬프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네. 더 쓸 게 없어요.
3: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되나요?
4: 네,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됩니다.
2: 대박.
4: 자, 그러면 이렇게 반구라는 작가가 만든 멋진 밤하늘을 함께 감상해볼 거야 라고 하고 꿈 같은 색감이 매력적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3: 야,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저 때도 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써봤을 것 같은데.
4: 여기 보시면 특징을 세 가지로 알려줬어요. 뱅글뱅글 춤을 추고 있다.
3: 네.
4: 또는 커다란 에너지. 그리고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요. 이 잼 하나로 여러 가지 명화를 계속 넣어보면서 새로운 걸 배워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4: 씨름이라는 작품 아시죠?
3: 네.
4: 네, 요거를 한번 띄워놓고 이번에는 제가 태블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네,
4: 태블릿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 옆에 세 개의 줄이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딱 눌러보면 이제 재미나이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맨 왼쪽에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얘에게 눈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제가 앞에 있는 네, 요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5학년 수준으로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특징을 알려줘.
5: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씨름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죠. 씨름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구경꾼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주변 풍경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랍니다.
3: 이런. 이야, 빠르다.
4: 예. 그리고
3: 아니, AI가 참 너무 좋아졌네요.
4: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들고 그 어디든지 가서 그림만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해설이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흐의 특징과 네. 김홍도 작가의 특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미리 그 시원한

0: 물컵 한 잔을 여름철 창가 앞에 놓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방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고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1: 네.
0: 내가 첨부한 사진을 이렇게 변경해줘 라고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 이렇게만 표현해도
2: 오와
1: 오, 약간 밝은 고흐.
0: 맞습니다.
1: 희망찬 고흐 느낌입니다.
0: 네, 아까는 약간 좀 어두웠다면 이번에는 네. 되게 여름철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야. 듯한 네, 그런 느낌의 그림이 완성된 걸 볼 수 있네요.
1: 너무 재밌는데? 네. 이거 정말 진짜 고흐풍이 좀 느껴지는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김홍도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 거죠?
0: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고흐의 특징을
2: 까먹게 되니까.
0: 그렇죠. 그냥 고우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진짜 고우처럼 나올 거예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1: 오늘 우리가 AI와 함께 미술작품을 한번 배워보고 또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를 마치 자판기처럼 쓰기보다는 정말 짝꿍 또는 선생님 또는 도우미 느낌으로 함께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화이팅!

그 시기 누구 쫓아오는 놈은 없지라. 나는 최남이라요. 노비질하다 도망나와 싸돌아댕긴지도 한참 되시오.

됐다. 이러고는 배 굶고 속 굶고 살 줄은 몰랐던 규. 이제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소.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0: 나는 원래 고창형 김갓댁의 노비였지요. 내 상전은 먹물개나 사신 양반이었는데 이 고을 바닥서 논밭이 제일로 많았다기요. 재산이 많으니 식구도 많고 일도 겁나게 많아버렸소.
1: 남이 있느냐?
0: 아, 예, 나으리.
2: 남이야.
0: 아, 예.
3: 어이, 거기.
4: 남이 아들, 안에 있어?
0: 아, 예, 아, 돌았니? 아, 나 죽겠더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싸는데 그래도 어금니 딱 물고 견뎌쇼. 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집도 따로 내주고 내 땅도 따로 떼준다고 했던게요. 노비질 오래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쉬어. 주인집에 더부살이 안 오고 나가 살고 장계도 가고 아도 낳고 말이오. 네, 그 말 하나 믿고 소처럼 일만 했소.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단께요. 아따, 그러던 어느 날엔가 상전이 나를 딱 부르더만요. 저그 버려진 돌밭을 하나 줄 텐께 주인 댁에 신곡만 쪼개 바치라고요. 땅이 생기니 색시도 생기고 책도 생기고 식구도 생겼슈. 한데 말이에요, 좋은 날은 오래가들 아니었어요. 이놈의 날씨가 미쳐버렸는지 몇 년째 흉작이 허벌나게 심해갖고 농사를 그냥 싹 다 조져버렸슈.

주인 댁에 파채권 고사하고 내 새끼 먹에 풀떼기 하나를 못 건졌단게요. 그러니 어쩌겠소. 상전을 찾아가서 신공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때부터 염라고 문짝이 들커덕 열려버린 거요. 해마다 면포 두 필에 쌀 한 가지만 바치라더니 한번 신공이 밀리니께 이자를 문덩이처럼 붙이더만요. 거기다 저랑 자식들 몫까지 내라지 않겠슈. 면포 두 필이 열 필이 됐고 쌀은 다섯 가만이나 내라는디 몇 년째 가물어갖고 농사를 다 베려뿌렸는디 내가 올 것이 어디딴게요. 처음에 몸으로 때우라더니 죽어라 이거는 땅을 뺏어가고 딸려까지 종으로 뺏어가고 나중에는 사는 집도 내놓고 다시 지 집으로 들어와 종살이를 하네요. 그래서 도망쳐버렸지요. 그 개돼지 밭으로 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게요.

무엇이든 하자. 무슨 일이든 상전 눈치 보며 기는 것보다 100번 나선 게 큰디 말이요. 산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만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흘라고 알아본 일이 없단게요. 품팔이라도 허벌려도 어디서 굴려먹다 온 줄도 모르는 놈을 누가 걸어서 쏘냐고 쏘해. 도망다니는 처지에 낯바닥을 빳빳이 들고 댕길 수도 없슈. 도망치란 노비들이 산에 화전을 이어서 먹고 살기도 한다든지 이런 수확한 흉작에 나날 한톨이나 나오고요. 인자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만요.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하지만 어쩌겠소? 나만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랄게요. 희망 세상은 양인도 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세상이요.

대안은 대가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입구멍에 펄칠만 하면 살겠슈. 그래도 내 아직 자유로운 몸뚱일 때 큰 소리 한 번은 치고 갈라요. 최남이, 다음 생에는 니도 꼭 만석구 집서 태어나라. 에이?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오늘도?
3: 놀아주고, 맞춰주고, 정신없이 뛰었지만, 행복하니까. 수고했다, 나 자신.
2: 반려견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4: 산 중에 그들만의 낙오를 만든 가족이 있습니다. 새하얀 손뭉치 군단이 주인공인데요. 어우, 너무 자유롭네요. 아유, 이뻐라. 안녕.
5: 지인들 오시면 다 로망이라 얘기하세요. 우와, 우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4: 오, 안 돼. 어딜 가려고? 아유, 위험한데.
5: 강지, 이리 와. 강지야.
4: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고, 아유, 엄마 복장도 터진대요.
5: 이리 와. 빨리 와. 나 일로.

0: 나 아래로 나 아래로. 이놈의 새끼들 막.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잡았다!
1: 아유, 허리 펼 새가 없는데요.
2: 자, 두고 가자. 어휴.
1: 엄마는 천하장사. 개들은 13남매. 가보실까요?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산중 낙원을 찾아 나선 제작진.
3: 오, 개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1: 인적이 드문 곳 같은데 낯선 제작진을 아이들이 반겨줄까요?
4: 우와, 안녕.
5: 우와, 너도 안녕.
1: 와, 반겨주네요.
4: 야, 너무 안 돼, 얘 너무 안 돼. 야, 너 들어가.
1: 반겨도 너무 반기는데요? 울타리 넘겼어요.
4: 내려가, 내려가. 우와, 얘 넘어갔다.
1: 엄마 부르러 가는 거야? 이쯤 되면 보호자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엄마 어디 계셔?
4: 계세요. 계십니까?
2: 야, 연두리야.
4: 아, 아이들과.
2: 연두리야.
4: 이야. 날씬이.
2: 예, 연두리야.
4: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고 있는 아이는 왜 이렇게 안고 계세요?
2: 아, 얘는 너무 작아서 입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싸울까봐. 얘도 성질이 좀 안 좋아요, 성격이.
4: 되게 착해 보이는데?
6: 이게 예고 없는 입질이.
3: 아, 근데 그 사이 입질이 많았어요?
6: 저희 식구 다 물렸어요.
1: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분리생활 중이래요.
0: 나 가야지, 나 가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마당에서 놀 때도 마루는 제외. 대형 견들만 풀어두는데요. 어우, 너네 진짜 부럽다.
0: 뭐 잡아. 안 돼. 일로 와. 이상한 거 잡지 마. 일로 와. 야. 야. 내가 이상한 거 잡지 말랬다. 이놈 시기도 진짜. 하늘 나와, 일로 하늘이 나와, 나와. 이상 잡지 말랬지 내가. 저리 가, 저리 가. 잡지 마.
7: 애들 자꾸 뭘 잡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6: 개구리. 아... 개구리 뭐 벌레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장난감인 줄 알고 한 번씩 막 지도 잡아오고 이래요.
1: 아유, 그렇게 재밌어? 엄마한테 혼나고도 미련을 못 버리네. 매일 공놀이를 해줘도 개구리 찾기를 더 좋아한대요.
7: 지금은 여기 산속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총 몇 마리예요?
6: 13마리예요.
7: 근데 어쩌다 이렇게 13마리 아이가 된 거예요?
6: 이제 두부를 키우다가 이제 김치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두부 산책 간다고 산 쪽에 산책을 가는데 애기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애기 이제 목줄, 그때 그 당시에 목줄을 차고 있었거든요, 빨간색. 이제 올리고 했는데 아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김치를 저희 쪽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가족이 된 거죠.
1: 3년 전만 해도 두 마리였는데 어쩌다 13남매가 되었을까요?
7: 레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6: 아, 제가 이제 두부를 새끼를 한 번은 이제 낳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욕심에.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레오 주인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레오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깐 한눈팔 사이에 어떻게 레오랑 김치랑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7: 레오랑 두부를 원했는데.
6: 네.
1: 그렇게 아빠 레오와 엄마 김치 두부 사이에 10마리. 콩이, 몽이, 마루까지 구조하면서 13마리가 되었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먹고 자는 공간은 철저히 분리했는데요. 실내와 마당에선 10마리가 지내고 연못 아래 마당 견사는 두부 딸들이 쓰고 있대요.
7: 왜 이렇게 산골 생활을 결정하신 거예요?
6: 저희가 이제 주택이 지금 세 번째 주택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너무 짖어서 못 살겠다.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아기들 짖어도 민원 없고 그냥 눈치 안 보고 이런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온 거예요.
1: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산골로 오게 됐고 시내에 있는 가족들은 주말에 보신대요.
6: 무찌야, 강찌야, 미찌야.

0: 안 돼. 왜 으르렁해? 한 번씩 으르렁해요. 저희 딸들 같아요, 딸들. 진짜 얘가 첫째 딸, 얘가 둘째 딸, 얘가 우리 막둥이 같은 느낌.
1: 사이좋은 세자매는 따로 지내고 있는데요.
0: 이리 와. 아, 이뻐.
1: 집도 특별하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무예드 세자매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 건데요. 엄마 덕분에 여름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대요.
0: 아이고 예뻐. 시원해?
2: 아니야, 24시간 틀 수는 없잖아.
0: 아유,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보통 12시 반, 1시쯤부터 해서 3시, 딱 한 3, 4시간 정도 켜줘요. 옳지, 옳지. 어여 가자.
3: 엄마, 빨리요, 빨리. 얼른 나가요.
0: 기다려.
1: 아유, 그렇게들 좋을까?
0: 자, 가자.
1: 와, 근데 사무예드 셋을 혼자 감당하신다고요? 괜찮으신 거죠? 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이시다.
2: 세 마리를 한꺼번에 설치하시면 좀 힘에 붙이지 않을까요?
0: 힘이 세서 좀 붙이긴 한데 제가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천천히.
2: 근데 그 막대기는 왜 쓰시는 거예요?
0: 애들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템포를 늦춰요.
2: 아니, 목줄을 이렇게 딱 한꺼번에 잡으신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0: 사실은 제가 씨름을 지금 올해 10년 차예요.
2: 씨름이요?
0: 네.
2: 씨름 선수요? 선양사 그 씨름 선수요?
0: 뭐 선수라 하기는 그런데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4: 경남 씨름협회 남혜정 선수 출전.
1: 아마추어 선수로 씨름 대회에 출전. 상금은 전부 아이들 간식비로 쓰신대요.
0: 둘째 딸이 원래 씨름을 했었는데 잡아줄 그러니까 남자 애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걔랑 같이 이렇게 몸을 다대고 할 수 있는 애가. 그래서 아, 엄마가 그럼 잡아줄게 했는데 제가 더 재능이 나와버렸네요.
2: 그래서 이 체력이 남다르셨군요.
0: 맞아요.
1: 아이들도 엄마를 닮은 걸까요? 활동량이 엄청나답니다.
0: 아이고.
1: 체력 훈련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시각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 뭐야? 너 설마 수영하려고? 레오야, 넌 어디 가니? 아이고, 한두 번 해본 자세가 아닌데요.
3: 아, 더울 땐 물놀이가 최고죠.
1: 두부야, 넌 또 언제 내려왔어? 연못이 반신욕 명당인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니?
0: 야!
3: 아, 들켰네!
0: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나와, 일로! 나와, 레오, 나와, 일로! 이놈의 시끼들 막!
1: 어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0: 혼내죠. 왜냐면 시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니까.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두부? 어?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이놈의 시끼 깜짝도 안 해, 그냥. 레오! 응? 어? 누가 여기 들어갔어, 누가? 어, 몇매?
2: 다른 애들도 이렇게 좀 반신욕을 즐기는 편인가요?
0: 반신욕을 즐기는 건 둘밖에 없어요. 오. 근데 들어갔다 나오기는 해요. 오. 근데 저렇게 푹 앉아 있는 애기들은 없죠. 어.
2: 보통은 한 번씩 들어가면 레오나 두 분은 얼마 정도 시간을.
0: 하루 종일 있어요.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제발! 물에 들어오면 안 돼! 빠가! 두부 가자. 자, 두부 가자.
1: 40kg 두부를 번쩍.
0: 아구. 아구. 올라가. 올라가, 두부. 이리 와. 이리 와. 나가. 빨리 나가.
1: 레오야, 얼른. 너 혼난다. 혼나.
0: 이리 와.
1: 어? 어디 가?
0: 레오, 이리 와! 내가 진짜 저놈 시키자. 아휴, 잡았다!
1: 털이 다 젖어서 훨씬 더 무거울 텐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이런 건가요?
2: 안 무거워요, 진짜 안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힘이여 솟아라. 진짜 허리 펼 틈이 없으시네요. 자, 깨끗한 물로 목욕부터 해야죠. 근데 셋을 한꺼번에, 아유, 감당이 되시나?
0: 아이고, 좋다.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앉아. 다 앉아.
1: 오,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0: 아이고, 예뻐라.
1: 야야야야, 그만, 그만.
0: 안 돼! 야!
1: 와, 진짜 난리, 난리, 난리가 따로 없네요.
0: 안 돼, 니도!
1: 몽아, 너마저 어디 가는 거야? 아유, 도부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유, 착하기도 해.
0: 몽아, 이리 와! 이리 와!
3: 아유, 싫어요. 아까 연못에서 다 씻었다고요.
5: 아, 빨리 씻고 쉬고 싶어요. 피곤해.
1: 아유, 두부야,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0: 잡았지롱.
1: 레오가 방심한 틈에 연행 성공. 와, 이게 근력 운동이네요. 레오야, 엄마 힘들다. 얌전히 목욕하자.
0: 레오 앉아.
1: 어? 갑자기 프라이팬은 왜... 아, 체력이 방전되셨으니까 배가 고프실만도 하죠.
0: 레오 입맛 가시나? 레오 입맛 가셔?
3: 어,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1: 뭐야, 고기 냄새 맡았어? 어휴, 역시 개코는 개코다.
0: 이놈 시키 뭘 할 땐 도망가고. 이리 와.
3: 에이, 고기는 못 참죠. 배고파요. 저도 주실 거죠?
1: 잡히긴 싫고 고기는 먹고 싶은 몽이.
3: 아,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데.
1: 아이고, 고기에 넘어갔네. 넘어갔어. 경계심이 사라진 몽이. 아, 엄마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몽아, 너도 힘들지? 기운 그만 빼자. 얼른 마무리하고 고기 먹어야지. 고기의 힘일까요? 몽이가 너무 얌전해졌는데요. 아, 이제 고기 주세요. 제일 고생한 엄마부터 한 입. 도망 다니느라 기운 뺀 아이들도 한 입. 고기 파티로 끝나면 좋겠지만 큰 산이 남았습니다.
0: 우와.
1: 바로 털과의 전쟁. 전문 장비를 써도 2시간이 기본이래요. 레오랑 두 분은 이중모라 더 힘들고요.
2: 아니, 산 중에 이 차는 뭐예요?
0: 직접 집 앞에 가서 애기들 미용이랑 목욕이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직업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애기들, 이제, 아, 내가 그냥 애기들 배우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면서 이제 계속 더 배워서 이제 직업급으로 간 거죠. 힘들어.
1: 13마리 개를 씻기고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용에 관심이 생긴 건데요.
0: 이동차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진짜 저는 애기들 구조를 해주고 싶어요. 이쁘게 씻기고 미용도 해서 진짜 평생 주인 찾아주고 싶은 게 제 제일 큰 목표예요.
1: 유기견 구조를 결심하게 된 건 지금은 사라진 김치의 5마리 새끼 중 하나였던 파랑이 때문인데요.
0: 한 마리를 저희가 그냥 이제 잘 키우시겠다는 분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8개월 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전단지도 붙이고 수소문도 하고 하는데 정말 강원도 보호소는 다 돌아다녔거든요. 파랑이 때문에 매일 포인핸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랑이 생각에 애기들이 다 사연이 있대요.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아픈 애를 또 콩이를 또 입양을 한 거죠. 진짜 그냥 제 소원은, 아, 어디 가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햇빛이라도 피하고 눈이라도 피하고 대마 안 골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 파랑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보호자. 잘 지내고 있길 바라지만 지금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호자님은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힘들 때 아이들 보면 힘이 나신대요.
0: 잠깐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이, 그래, 그래.
1: 아니, 좀 쉬시지, 또 어딜 가시는 걸까요? 차로 40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는데요. 파워워킹으로 직행하는 곳은 정육점 같은데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애기들 고기랑 저번에 뼈 좀 챙겨주세요.
2: 준비해놨어요.
0: 네.
1: 와, 계속 나오네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0: 맨날 고마워요, 사장님. 우리 애들 사장님 덕분에.
2: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요 정도?
6: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2: 한 50kg?
6: 50kg요?
0: 혹시 강아지 뼈 같은 것도 판매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냥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지 마을에 있으면서 그나마 씹을게 이거니까 애기 너무 좋아해요. 삶아서 이렇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엄마가 외출한 오후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아 이거 뭔가 불길한데. 어우 이게 높이뛰기 선순이? 큰일 났네. 모찌야, 너도 나가려고? 안 돼, 제발 내려가. 그러다 다친단 말이야. 어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빨리 오세요.
0: 강지야, 강지 이리 와. 강지 이리 와. 나와, 저리 가. 강지 이리 와. 강지야, 저리 가. 가자, 엄마 뛰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7: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0: 이거 제 머리를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와요.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희가 뭐 나가 외출을 하더라도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또 마음이 덜 불편하고 애기들 풀어놓으면 마음껏 노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7: 왜 처음부터 높이 이렇게 쌓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0: 보다시피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 애기 저 이 정도 높이면 저는 절대 안 넘어갈 거라 생각을 또 했고요. 솔직히 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1: 불과 두 달 전 몽이랑 모찌가 탈출을 했다가 저수지 제방에 갇혀서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었다는데요. 펜스가 문제일까요?
8: 펜스가 부실해, 부실해. 아유, 잘 넘네, 잘 넘어. 근데 이러다가 다치겠다. 다쳐, 이거. 배 찢어지고 그럴 거예요. 이건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계속 저대로 두면 끝이 없습니다. 애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 응. 결국 해결책은 펜스를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애들 장난 아니라니까요? 한번 나갔던 애들은? 밖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0: 잠깐만, 현주야. 나와봐봐.
1: 아이고, 좀 쉬시지. 바로 아이들 간식 준비하시게요. 와, 가마솥도 있어요?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시다.
9: 일주일은 얼마만에 한 번씩 애들한테 주세요?
0: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쌓는 것 같아요. 진짜 쉴 틈 없어요. 돌아서면 일이에요.
9: 그래도 마음은 즐거우시죠?
0: 네.
9: 진짜요?
0: 네. 즐거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이 강아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1: 아유, 그렇죠. 이 더위에.
0: 와, 눈물 나네요.
1: 이날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였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9: 애들이 이 마음을 알까요?
0: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마리라도 말 잘 듣고 하니까.
3: 앞으로 사고 안 챙겨요.
1: 양이 많다 보니 3시간은 끓여야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데요. 와, 맛있어 보인다.
0: 이리 와, 꼬꼬 먹자, 꼬꼬. 일로 와. 자, 우리 레오. 자, 두부. 두부 어디 갔어, 두부? 두부? 두부. 어치, 어치, 어치. 자.
1: 뼈를 받은 아이들은 알아서 각자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10: 야, 이 맛이야. 얼른 먹고 하나 더 먹어야지. 어우, 엄마, 고마워요.
9: 보호자님도 가끔 이렇게 고기 사서 여기서 해 드세요. 혼자서라도?
0: 겨울에는 진짜 이게 애기들 하면서 항상 삼겹살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고구마 구워 먹고. 근데 지금은

0: 밖에서 자는 아이들은 목줄이 필수래요.
1: 밤에는 애들 왜 이렇게 목줄을 채울게요?
2: 야, 담을 잘 넘어요. 담도 잘 넘고 이제 여기는 한 번씩 길고양이들도 사료 저희가 사료를 저기 앞에 놔두거든요. 애기들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은 더 담을 넘어서 막 고양이 위협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항상 묶어요.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맛이 기뻐.
0: 밤이 되면 목청을 높이는 아이들. 이렇게 짖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보호자님도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이제 진짜 좀 쉬시는 건가요?
3: 자, 들어가자.
2: 제가 여섯 명, 여섯 마리랑 같이 자는 거죠.
1: 이게 레오 두부 이 등치 큰 아이를 포함해서.
2: 아, 레오는 한 번씩 자요. 매일 자진 않고, 쟤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짖거든요. 그럼 이제 밖에.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모욕한 날에는 특별히 이제 데리고 와서 자고.
0: 유일한 소형견인 마루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네요.
1: 입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2: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피디님 오시고 막 이러니까 애가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1: 예측할 수가 없어요?
2: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다리도 짝짝이잖아요.
0: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너무 지저분해서 다리만은 좀 이제 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이랑 같이 입마개를 씌워서 했는데 그 입마개가 옆으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포기를 한 거예요.
0: 눈을 가리는 털도 문제인데요. 아유, 눈을 찌를 것 같은데 마루야 괜찮아?
2: 자, 우리 자마 합시다. 자마 자마 자마.
0: 쉴 틈 없었던 하루의 끝.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4: 이제 앉아.
5: 무서워 내가.
2: 마루야, 간식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4: 이제 앉아.
1: 혼자 계시던 산골에 새로운 분들이 두 분 등장하셨네요.
2: 네네.
1: 누구세요?
2: 아, 여기는 저희 둘째 딸. 최고로 말 잘 듣고 엄마 많이 도와준 둘째 딸 김다령이고요. 여기는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망뚱이 김선민이에요.
1: 주말에 시간 날 때는 여기 오나요?
4: 오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1: 강아지 왜 보고 싶어요?
4: 귀엽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막.
1: 엄마 어떤 거 도와줘요?
6: 저희 그냥 애들 밥이랑 물 같이 갈아주던가 아니면 똥 같이 치워주고.
2: 마루 앉아. 마루 앉아. 앉아.
4: 아, 안 돼. 진흙이야.
2: 자, 하이파이. 또.
4: 오호.
2: 그렇지. 하이파이.
4: 하이파이 안 된다니까. 못한다고. 얘 하이파이 못해.
2: 하이파이.
0: 마루야, 왜 그래? 어휴, 물어버릴 게 센데요.
4: 손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1: 마루한테 물린 적도 있어요, 다령씨?
4: 네, 물린 적은 좀 있어요.
1: 언제, 어떤 때, 어떻게 물렸어요?
4: 그냥 만지다가 그냥 앙 하고 울어버리던데. 자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1: 자다가?
4: 네.
1: 어디를 물었어요?
4: 손, 이러는데, 그냥.
0: 간식 먹을 땐 괜찮겠죠?
4: 아!
0: 왜? 왜 그래 말이야?
2: 물렸다. 어떡해. 어떡해.
0: 어떡해요. 아프겠다.
4: 원래 갑자기 물렸어요.
1: 왜 눈물이 나요?
4: 아파서 그냥.
2: 누가 물어라, 누가. 어? 혼날라고 그냥. 응? 이놈! 착한데 왜 그러는데 너? 어? 몇 군데 물린 게 이거?
4: 네 군데.
2: 네 군데나?
4: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쫙.
2: 아, 그만 시키 마 진짜 나. 어찌 했는데 이리 물리노? 한 군데도 아니고.
0: 손이 성할 날이 없겠어요.
2: 가만히 있어.
0: 그래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루 목욕인데요.
2: 좀 해봐봐.
4: 너 안 돼.
2: 가만있어.
4: 이게 맞나?
0: 너무 무섭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마루야, 진정해.
4: 너무 싫어.
2: 너무 쉬게 봐.
4: 엄마 때리면 왜 때려.
2: 너무 쉬게.
4: 하지마.
0: 아이고,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대형견 12마리를 혼자 감당했던 엄마도 마루 앞에선 속수무책인데요.
2: 네가 해줘볼래?
4: 아니.
2: 내가 지금 혼내서 좀 쉬할 수도 있으니까.
4: 애를 왜 때리는데 이거? 혼내지 말고. 내가 쉬면 어쩔 수도 없는 거잖아.
7: 앞에가 좀 문제다. 앞에는.
4: 살살이지 살살.

0: 광고.
1: 몸에 손만 댔다 하면 분노 폭발. 아이고 마루야, 널 어쩜 좋으니.
2: 얼굴은 못 시키겠죠.
1: 더 흥분하기 전에 그만해야겠죠.
3: 우선 봤을 때 감각에 대한 민감증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각에 대한 민감증 더하기 손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간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빨리 먹고 빨리 물려고 하는. 얘도 이제 안락사 직전에 구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는 뭐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네.
0: 모르나. 무섭다.
1: 털이 엉키지 않게 꼼꼼하게 말려야 되는데, 어? 말릴 땐 또 얌전하네요. 내친김에 미용까지 시도해 보는데요. 괜찮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입마개가 또 풀리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데요.
4: 야,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1: 혹시 다리가 아픈 걸까요?
2: 다 했어. 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의리롱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전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을까? 아니면은 제가 두 번 파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애가 좀 이제 마음을 못 열고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1: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사무예드 세자매.
0: 하이파이.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루의 입질 공격성. 보호자는 씨름으로 다져진 체력마저 고갈되고 있는데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사고뭉치 13 남매가 사는 개들의 낙원. 그곳으로 설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엄청 덥네요.
6: 네, 덥죠.
5: 안녕, 너구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네, 문 열어주시죠.
5: 네, 제 열매도입니다. 네. 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1: 네. 아유, 역시 세심하시네요.
5: 어떻게 장군이. 우선 딱 올라가 보는데, 네. 왜 여기에 오신지 알겠는데? 조용한데요?
6: 네, 맞아요.
5: 네. 많은 강아지들이 있다 보면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아이들 오히려 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소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조용한데요? 완전 뭔가 요새 같은데?
6: 그게 네. 오지 마을이.
5: 네.
6: 야! 안 돼! 안 돼! 일로 와. 엄마 꼬꼬줄게, 꼬꼬. 일로 와. 아유, 예쁘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노랑이 이리 와. 김치 이리 와. 대우 이리 와. 빨리 올라와.
5: 이런데 뱀이 많죠?
6: 저희가 약품을 다 이렇게 다 꽂아놨거든요.
5: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6: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5: 애들은 뱀 보면 잡으려고 할 거라서.
6: 한 번 잡았어요, 애들이.
5: 그죠?
6: 네. 안 물린 게 정말 다행이랬어요.
5: 애들이 많네요. 지금 애들이 여기 다 돌아다녀서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6: 저희 13마리요.
5: 13마리?
6: 네.
5: 어쩌다 이렇게 13마리가 된 거예요?
6: 새끼 낳은 것도 있는데.
5: 네.
6: 어쩌다 보니까 또 애기들 3마리 구조를 하다 보니까.
5: 네.
6: 13마리.
5: 3마리는 구조했고. 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네. 이 마루가 지금 가장 큰.
6: 그렇죠.
5: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펜스가 문제인 것 같긴 하던데, 그죠?
6: 네, 맞아요.
5: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
6: 네.
5: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쭉 확인하면서
6: 네네.
5: 마루도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그리고 애들 탈출하는 거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6: 감사합니다.
5: 네.
1: 장애물 넘기 하듯 수시로 탈출을 시도하는 아이들. 다행히 다친 적은 없지만 정말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5: 펜스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애들이 좀 탈출하던 데가 어디예요 지금? 딱 여긴가?
1: 설쌤이 보기엔 어때요?
5: 우선 기본적으로 좀 낮아요. 좀 낮은 게 걱정이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거 이 뱃살 털 없는데
6: 맞아요 맞아요.
5: 하면 확 찢어지는데 저기는 좀 천장을 해놓으셨거든요?
6: 네.
5: 저쪽도 한번 조금 볼까요?
6: 네네.
5: 네.
6: 깔끔했는데 자꾸 나가고 나가는데 자꾸 뭐 하나 더 이렇게 됐어요. 네.
1: 여기도 탈출 구멍이 있을까요?
5: 나오면 저기 같은데?
1: 진짜요? 어디예요?
5: 우선은 이거는 되게 잘 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중간중간에 틈이 조금 있고 네. 이런 데라도 나갈 수 있어. 이거 케이블 타일 하려면 더 해야 돼.
2: 어, 알겠습니다.
5: 네. 이런 데로도 이거 저도 나가라고 하면 저도 나가요. 네. 이거는 제가 저한테 머리만 나가면 몸 다 나가요, 이거. 한 이 정도로 끊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막힌 걸로 쫙 연결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할 거면.
2: 끝쪽으로요?
5: 네, 끝쪽으로만.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타고 갈 때 걔들 입장에서 위를 봤는데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갈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이거 위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네.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만 우선 해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위에 천장을 막아주는 건데 좀 불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위가 안 보이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팔꽃이 요 밑에가 이제 저거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죠? 네. 근데 나중에 파면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것도 푸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또 뚫으려고 할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면 시도해봤는데 안 돼야 돼요.
2: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5: 네. 지가 해봤는데 야 여기 막혔다. 이래야지 안 해요. 그러다가 몇 번의 시도를 더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는 걸 포기해요.
1: 아이들이 주로 공략하는 곳부터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5: 야, 내가 요 안을 입고 싶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만 있어도 시원한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만 좀 잘 잘리면 될 것 같거든요?
1: 맥가이버로 변신한 설샘. 펜스 길이부터 확인하고 길이에 맞춰 천막을 잘라줍니다. 오우, 가위로 쉽게 잘리니 설치가 간편할 것 같은데요?
5: 이렇게 갈 건데
1: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5: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기견 보호소들이 이런 운동장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벽 쪽을 어느 정도의 천장을 만들어줘서 못 나가게 이제 걸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면 돼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도 여기는 우리 영상에서 봤던 데는 못 나가요.
2: 진짜 이거 해가지고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5: 이거는 여기는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2: 다른 거.
5: 이제 여기가 못 나가면 다른 구멍을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저쪽이나 이쪽 이걸 노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야 돼요. 원래는.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 우선은 제 생각에 딱 봤을 때 얘가 올라갈 때 보니까 양옆으로 우리 사람도 맨 벽으로 올라가는 거랑 90도로 꺾여져 있는 벽을 이렇게 다리로 마찰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2: 그렇죠.
5: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요 구석이.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안 되면 요길 노릴 건데 다행히 요기는 넘어가 봤자
2: 아니요 상관없어요.
5: 그렇죠. 요 아니니까.
2: 다칠까 봐 이제 그렇게.
5: 그렇죠.
1: 20분 만에 완성된 천장.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평소처럼 펜스에 접근해 보는데 정말 점프를 안 하네요.
5: 지금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이렇게 우는 아이는 누구예요?
2: 미찌.
5: 미찌?
2: 네.
5: 다른 친구들이랑 분리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2: 탈출하려는 이유가 제 느낌에는 이제 위에 같이 놀고 싶어서.
5: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리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서 아이들이랑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보호자님한테도 있지만 애들끼리도 분리불안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있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1: 탈출 시도는 계속되는 상황. 아유, 거기 막혔어.
5: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2: 쉽게 나가다가 갑자기 못 나가니까 이상한가 보다.
5: 처음엔 더 시도할 겁니다. 처음에 이쪽을 더 시도할 거고. 저 하나만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보호자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2: 예뻐. 들어가. 들어가.
5: 그냥 말 걸지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1: 얘들아, 엄마 뒤에 있는데? 다들 거기서 뭐하니? 왜 저러는 걸까요?
5: 보호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보여요. 이 공간을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계속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7: 아, 윗마당에 있는 가족들하고 가까이서 놀고 싶은 거였을까요? 그래도 탈출은 너무 위험해.
5: 두 아이가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 뒤로 약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90도로 꺾여 있지 않은 곳은 거의 잘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 오늘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선 막아놓고 애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안 되는 경험들이 쌓여서 포기하게 만들어주면 우선 탈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저 친구가 미친가요?
2: 미친.
5: 네. 저 친구가 지금 가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과 떨어지는 연습이나 혼자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은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단 차근차근히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말고요.
7: 13 마리 중 성격이 제일 까칠한 마루. 손을 들기만 해도 이빨을 드러내고 목욕할 땐 손만 닿아도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5: 제가 첫 번째로 보인 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다 손만 물렸어요?
2: 네.
5: 그죠?
2: 네.
5: 이런 애들은 어렸을 적에 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 바로 손! 손!
5: 트라우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뇌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걸 느끼는 뇌가 충돌해요. 손이란 얘기 안 하고 지금 한번 손 살짝 멀리 줘보세요. 멀리.
7: 마루야, 왜 그래?
5: 봐봐, 얘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2: 네.
5: 지금 이거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바꿔볼 거예요. 앉아.
7: 교육 첫 단계는 손바닥 보여주고 간식 주기.
5: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선. 손과 간식이 계속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거예요.
0: 바로
5: 앞에 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시그널이나 불안한 모습 전혀 안 보여요.
0: 바로 앉아.
5: 그렇지. 시그널을 잘 읽어야 돼. 조금만 불안한 모습 보여도 우리는 그쪽에서 끊어줄 거예요, 미리.
2: 네.
5: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오히려 마루는 좋은 게 뭐냐면 시그널을 보여요. 으르렁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요. 이거는 개들한테 원래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싸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사실 으르렁을 안 합니다. 저기 애들끼리도 으르렁 하는 게 여기서 그만하면 나 안 싸워. 더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바로 물기 때문에 교육이 더 어려워요.
2: 하서 혼냈는데 그러면 안 되죠?
5: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으르렁을 안 하고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냥 꾹꾹 참다가. 옳지. 좋아요. 자, 나무 주걱으로 뭘 할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터치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점점 짧게 해서 손으로 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없애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요. 봤거든요? 근데 뭐다?
0: 마루.
5: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런 걸로 맞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 봐봐요. 바로 피어져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시그널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해줄게.
7: 바닥에 두면 어떨까요?
5: 어, 좋아.
8: 어,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야, 맛있어.
7: 다시 들어 올리면?
5: 마루. 사람이 들면 싫어하네요. 회초리 같은 걸로 또 맞았을 수도 있겠어. 사람이 들면 바로 피하죠. 이거 지금 다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눈 못 마주치고 막 피하고 이런 거.
7: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기 전 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손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뭔가 도구가 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불안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1단계만이라도 진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 처음에
5: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손은 바로 빼야 돼요.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딱 이 타이밍이에요. 주고 1, 2, 3 회수하고 간식.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변연계라고 우리한테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0: 거기 부근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게 올라오면 점점 이 두려움이 옳지. 올라오는 거예요. 옳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10 가보겠습니다. 1, 3, 4, 5, 6, 7, 8, 9, 10, 1, 2, 3, 4, 5. 옳지. 네, 방금 저 그 제가 원하는 거.
1: 네, 맞아요.
0: 아,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 네. 이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하루의 교육의 끝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더 미련 보이, 얘가 으르렁했네가 아니라 잘 됐을 때 끝내야 돼요. 하루에 한 타임씩만, 5분 정도씩만 해보세요. 한 달 만에 손보고 으르렁 안 할 겁니다. 한 달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2: 눈앞에 털이 덥수룩한데도 미용을 거부하는 마루.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0: 이거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 이게 되게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감각처리 과민증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손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얘기해요. 가족끼리는 내가 설득시킬 수 없는 것들은 나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왜냐? 내가 미용사인데.
1: 맞아요.
0: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약 먹고 미용하기입니다. 불안과 예민함만 조금 낮춰주는 안전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내가 직접 하게 될 때는 그런 걸 먹이고 한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루도 너무 싫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2: 입마개 쓰는 것도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0: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입마개를 안 쓴 아이들한테 처음에 연습시킬 때 이건 로즈워크 장난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 이거 처음에 꺼내오면 좋아서 띄워와야 돼요. 요 안에다가 그냥 넣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2: 입마개를 간식 주머니로 인식하게 하는 건데요. 오, 효과가 있네요.
0: 지금 코에다 넣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 감각을 처음에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얘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안에 간식이 들어있어도 저렇게 입을 안 넣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그냥 이거예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할 가능성이
1: 되니까.
0: 마루 이제 힘들다.
1: 그거를 보고 애가 달려올 때.
0: 네, 이제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줬는데 지가 안 오잖아요? 치워버리죠.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0: 그러니까 항상 얘가 이겨내게 만들어야 돼요. 3단계는 채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코를 넣으면 이렇게 하는 척. 4단계가
1: 알까. 자기한테 안 좋은 인식이 한두 번 정도 있어도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0: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1: 그러니까 한두 달 교육을 할 게 지금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준 후에 이제 미용도 하는 게 낫겠네요.
0: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용할 때 싫어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
1: 기다려줘야 되겠네.
0: 네. 오히려 입마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세요.
2: 마루야, 앞으로도 잘해보자. 화이팅!
0: 저 오늘 진짜 더운 날 아이들과 그래도 애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마루도 생각보다
1: 네네.
0: 꾸준히 하면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더 마음을 풀고 공격성이 낮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1: 그냥 선생님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도 들고 많은 걸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0: 네, 아이들도 표정이 다 너무 좋아서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같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했어요, 애기들. 더운데.
2: 마루의 트라우마 극복 프로젝트는 순항 중. 거부 반응이 많이 줄었대요.
3: 마루 앉아. 앉아.
2: 점점 더 좋아지겠죠? 펜스도 안전하게 추가 보수 중인데요. 귀여운 손뭉치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0: 헷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1: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
2: 말 잘 듣고 귀엽죠.
1: 떨어지면 왜 주는지.
3: 많이 오라거나 이기거나
4: 기다려.
1: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거지.
3: 시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5: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6: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0: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뭔가로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갈으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어떤 주방에서든 최고의 맛이 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황금 레시피. 술 먹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큰한 국밥을 소개한다.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 한 그릇 뚝딱할 김치 콩나물 국밥부터 매번 국으로만 먹었던 황태채의 완벽 변신.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군침 도는 황태채 무침까지. 요리에 풍겨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이 국밥 중에서 김치 콩나물 국밥은 이 재료 접근성이 쉬워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기 좋은데요.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자, 우선 그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을 첨가할 그 콩나물. 네. 그 다음에 칼칼한 맛을 더 추가해줄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 선생님, 예. 그리고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예술인데요. 양념에 뭐가 들어갈지 궁금해요.
2: 새우젓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국간장을 섞어서. 네. 그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제 그 양념으로 섞어서 간을 맞출 거예요.
1: 네.
2: 예.
1: 육수는 어떤 걸로 내실 거예요?
2: 아, 이제 국밥이니까요. 예. 국물이 그 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멸치하고 뭐 표고. 네. 양파, 대파를 넣어서 육수로 끓여서 채수 같이. 네. 그렇게 진한 맛을 낼 거예요.
1: 네. 예.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 뚝배기 한 사발 주면 정말 끝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노하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치 콩나물 국밥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제일 먼저 어떤 거 하면 될까요?
2: 아, 우선 육수를 좀 내놓고 나중에 남으면 쓰셔도 되니까 육수부터. 네.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맞아. 사실 국밥에서 모든 국에서는 예. 육수, 밑국물이 제일 중요해요.
2: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수는 네. 지금 물을 우선 좀 물을 넣어주시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국밥에 쓰는 거는 뭐 황태 포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 네.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멸치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더 맛이 있으니까 멸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끓이는 거 여기 또 이제 표고버섯이 약간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1: 맞아요,
2: 그
1: 맞아요.
2: 진한 육수에 표고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도 이렇게 이제 통으로 넣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하려면 이렇게 잘라서도 넣으시는데 네. 이 채수를 오래 끓이려면 통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게 국물이 진해요. 네. 이러면 이제 약간 탁해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0: 그다음에 요런 것들 향채 채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대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소금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1: 소금을요?
0: 네. 소금을 넣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네.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밀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면서 진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한 예. 가지 이제 육수에서 중요한 거는 찬물에부터 넣고 끓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1: 차가운 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0: 그래서 이제 끓어오르면서 열을 받으면서 끓으면서 네. 표고에 맛있는 물이라든가 예. 양파가 익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국물, 맛있는 국물을 밖으로 빼주는 거죠.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밑국물은 예.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야 맛있게 나올까요?
0: 요거는요, 한 20분?
1: 20분 정도.
0: 예, 20분 정도.
1: 자, 그럼 이제 맛있는 국물이 좀 끓이는 동안 네. 우리는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네. 자, 우선요.
1: 네.
0: 김치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네. 이제 국밥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1: 네.
0: 넣고 요거는 국밥에 뚝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 2cm 정도? 이렇게.
1: 2cm 정도.
0: 예, 예. 요렇게.
1: 아, 진짜 선생님. 저도 원래 평소에도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데.
0: 예.
1: 특히 김치 콩나물 국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김치가 들어가면 그 맛이. 뭔가 더 이렇게 뭐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뭔가 더 깔끔하고
0: 그거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밥하고 이제 뚝배기에 국밥을 하게 되면 밥이 들어가잖아요.
1: 예.
0: 밥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글로 다 들어가서 네. 음식이 굉장히 그 비타민,
1: 네.
0: 무기질, 그다음에 탄수화물까지 다
1: 그쵸.
0: 먹을 수가 있죠.
1: 다른 예. 반찬 필요 없이.
0: 네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게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준비는 됐거든요.
1: 지금 이제 밑국물도 다 끓은 것
0: 예.
1: 같아요.
0: 밑국물도 아우 맛있는 냄새 나죠.
1: 야.
0: 예. 그래서
1: 네?
0: 이 밑국물을 김치하고요.
1: 예, 김치요.
0: 김치.
1: 예.
0: 그다음에 콩나물.
1: 아, 콩나물 들어가요? 예. 예.
0: 같이 넣어서 끓이세요.
1: 이 콩나물 시원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콩나물 들어가요?
0: 콩나물은 이제 그렇죠.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있지만 예. 아삭거리고
1: 맞아.
0: 예, 김치는 약간 왜 질겅질겅한데 콩나물은 예. 아삭아삭 사삭하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1: 네.
0: 그러면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거 오늘 육수가 지금 뜨끈뜨끈하게 끓었기 때문에
1: 예.
0: 국밥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1: 예.
0: 김치 콩나물 익으면서 김치가 푹 익을 필요는 없어요.
1: 맞아요.
0: 그냥
1: 맞아요.
0: 뚝배기에다 놓고 또 이렇게 끓일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양념 만들어 볼까요?
0: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전주나
1: 예.
0: 뭐 이런 잘한다는 데 가면은
1: 오.
0: 국밥이 다 뭐 어떤 데는 새우젓만 넣고
1: 예.
0: 이게 맛이 다 다르죠.
1: 어떤 데는 오징어도 넣은 데도 있었어요.
0: 네, 오징어를 넣으면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예. 느껴지는데
1: 예?
0: 우리는 그 오징어 대신에 오늘 새우젓도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인데
1: 예.
0: 이게 새우젓은 새우의 그 살이 발효가 돼서
1: 예?
0: 젓갈이 뭉그러진 거니까 이거 자체에 핵산이라는 성분과 맛있는 맛이 녹아져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서 해도 맛있거든요.
1: 네.
0: 자, 이거는 마늘 다진 거고요.
1: 마늘 다진 거.
0: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1: 예.
0: 이제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1: 그렇죠.
0: 이래야지 이제 또 김치의 간 갖고는 약간 톡 쏘는 매운맛이 적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이거는 국간장.
1: 예.
0: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건 국간장은 이제 청장이라 그래서
1: 예.
0: 집에서 외에 매주 뜨고 남은 간장.
1: 네.
0: 그거를 해야지 그 콩에서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예, 새우젓도 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칼칼한 맛을 낸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뻑뻑해지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렇게 뻑뻑해지고. 요거는 김치하고 그 시원한 맛만 해서 뭐 여기다 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넣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1: 굳이 저는 안 넣지 않아도.
0: 안 넣어도 요렇게 해서 넣고요.
1: 예.
0: 여기다 이제 요건 깨소금인데
1: 네?
0: 깨소금이 들어가면 또 입에 씹히는 맛도 좋으니까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하고 달걀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달걀은?
0: 예, 예. 이렇게 해서
1: 네.
0: 요걸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촉촉하게 이렇게 돼요.
1: 그러게요. 촉촉하게 되는데요.
0: 예,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넣고, 요게는 지금 짭짤음하면서 또 마늘이 들어가서 매콤하고 고춧가루에 그
1: 예.
0: 톡 쏘는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잠깐 그 섞어지게 내버리세요.
1: 자.
0: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지금 아주.
0: 네.
1: 아주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김치, 이 김치국은
1: 예?
0: 진짜 100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지금.
1: 맞아, 그냥 얼큰하면서도 깔끔하고.
0: 예.
1: 아, 진하네요, 향이, 생이.
0: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끓는 그 육수에다 넣었더니
1: 예.
0: 이렇게 끓고 있어요, 활발하게.
1: 야.
0: 야.
1: 아,
0: 지금은
1: 그냥...
0: 이 김치만 넣었더니.
1: 예.

0: 색이 이제 국밥 이제 빨갛지는 않아요.
1: 예, 긁으스름한데 예. 우리가 뭐 평소에 먹었던 그 빨간 느낌은 아니에요.
0: 지금 있죠. 콩나물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 투명해졌어요.
1: 네.
0: 너무 끓이면은 얘가 질겨져요. 산소만 예. 남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1: 대파.
0: 네. 대파도 넣으시고.
1: 네.
0: 자, 이거 두부. 두부도 한 소금만 끓으면 되니까
1: 예.
0: 지금은 이제 다 넣으셔도 돼요.
1: 자.
0: 네. 다 넣으시고
1: 자, 콩나물하고 김치 들어간 후에 한 소끔 끓인 후에
0: 예.
1: 나머지 재료 다 넣을게요.
0: 예, 넣어서 이제 이걸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또 내려갔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제 넣고 또 끓이시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예.
0: 아예 이걸 끓이면서 이거를 양념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예. 간을 맞춰서 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은 이거를 국에다 뚝배기나 이런 데 그릇에 붓고
1: 예?
0: 거기다가 요거를 넣고 달걀을 얹어가지고 달걀이 반숙될 때까지 끓여서 이게 다 섞어 먹는 경우도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섞어서 하도 되고
1: 네.
0: 저 아니면 뚝배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1: 네?
0: 요 국물을 떠서 이걸 넣고 계란을 올리는 것도 되고
1: 그 오늘은 이 뚝배기에 따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0: 그렇죠. 뚝배기로 하면 또 예.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1: 분위기가 있죠. 또 국밥을.
0: 예, 예. 그래서 지금
1: 예.
0: 보니까요. 이게 불이 화력이 세니까 색깔도
1: 예.
0: 너무 좋고 만일에 이렇게 김치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걷어내세요.
1: 네.
0: 이게 이제 김치에 들어있던 고춧가루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1: 네.
0: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면
0: 예, 예. 뽀글뽀글한 게 이게 다 거품이 뭐예요? 기포죠, 기포.
1: 맞아요, 예. 기포요.
0: 기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1: 아, 근데 선생님,
0: 예.
1: 선생님께서 각자 간이 다르니까 각자 간도 맞추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요. 예. 간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에 담아놓으면
1: 예.
0: 이제 떠주면 이제 식성에 따라서
1: 예.
0: 먹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0: 건져놓고 예.
1: 옆에 지금
0: 예.
1: 저 뚝배기에 한 공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예. 아유, 자, 아주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국밥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0: 네,
1: 한번
0: 네.
1: 준비를 해봤는데
0: 네.
1: 자, 그럼 제가 이 밥 옆으로
0: 예.
1: 일단 가지고 와서
0: 예.
1: 여기다 받쳐볼게요.
0: 예, 곧 따르세요. 예, 예. 예. 그러면
1: 네.
0: 이제 여기다 보여줘 먼저
1: 예.
0: 이렇게 콩나물도 들어가고 빨간 고추도 아우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총천연색지는 아주 고프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그 무엇보다 좋은 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꼭 고기가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는데 고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게
0: 고기 대신에 오늘은요. 두부도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갔고
1: 네.
0: 그다음에 달걀을 넣을 거예요.
1: 아 달걀을.
0: 예,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1: 네.
0: 청양고추. 자 고추도 들어갔고요. 자 국물 이제 더 국밥이니까
1: 네.
0: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죠.
1: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제가 예전에 이제 스케줄이 늦게 끝났을 때도
0: 예.
1: 문을 연 가게가 많았어요.
0: 아,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이 끝나고 너무 지치고 배고플 때 이 국밥, 김치 콩나물 국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0: 속이 예. 착 풀리죠.
1: 든든하고.
0: 네, 네. 이제 이를 올려주세요.
1: 자, 와. 네. 자, 선생님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한번 또 해볼까요?
0: 네, 여기다가
1: 예.
0: 자 이제 요 양념장을
1: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넣으시고.
0: 예. 뭐 이렇게 펼쳐서 밑에서 끓으면서 섞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여기다가 자 달걀을
1: 달걀 하나 올라가줘야죠.
0: 네, 달걀이 딱 해서
1: 이야.
0: 이게 이제 조금 끓으면서 국물이 여기서 이제 반숙으로 있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그러면 이걸 싹 섞으면서 고소한 맛하고 밥에 딱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밥이 퍼지면서 이 고기 국물, 김치 국물 뭐 아니면은 그 육수 국물이 여기 다 배니까.
1: 예, 진한 맛으로 또 먹을 예, 수
0: 그냥
1: 있죠.
0: 그냥 그것만 먹어도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1: 맞아요, 맞아요. 국밥
0: 예, 예.
1: 한 그릇이면 정말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0: 예.
1: 자, 이렇게 너무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콩나물 국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국멸치, 표고버섯, 양파, 대파,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밑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 더욱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0: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송송 썬 김치, 콩나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새우젓,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어슷썬 대파, 두부, 어슷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든 뚝배기에 김치 콩나물 국을 담고 양념과 달걀을 넣으면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번엔 황태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 해요.
2: 네, 네. 이제 오늘 이거는 불 안 쓰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반찬인데요.
1: 네.
2: 황태포 건조된 거.
1: 네.
2: 예, 그다음에 오이 이것만 하면 좀 퍽퍽하니까 네. 오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명으로 실파하고
1: 네.
2: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1: 네, 그리고 선생님.
2: 네.
1: 약간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네. 무치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2: 네.
1: 양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예, 양념장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식초 넣는데 오늘은 고추장,
1: 네.
2: 그다음 고운 고춧가루,
1: 네.
2: 소주가 좀 들어가요. 올리고당,
1: 네.
2: 그다음에 설탕 약간 감칠맛하게 설탕 약간 넣고
1: 네.
2: 바닥 건 그 생강즙,
1: 네.
2: 마늘 다진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쉬는 날에 이 밑반찬 만들 때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면 정말 밥상이 풍성해지겠어요.
2: 네.
1: 자, 그럼 오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선생님 일단 이 황태 정말 이제 국에만 많이 봤었는데 국에서
2: 네. 예, 예.
1: 오늘은 이게 무침을 만들어요.
2: 이 황태포가요.
1: 예.
2: 이제 북어포인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거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이게 말렸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1: 예.
2: 그래서 욕심 부리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조된 거라서
1: 네.
2: 뭐 한 60g, 50g만 해도 양이 많은데 이건 일단요.
1: 예.
2: 물 좀 주시겠어요?
1: 네.
2: 이게 건조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딱딱하고 국을 끓일 때는 또 뭐 괜찮은데
1: 예.
2: 이렇게 반찬을 먹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황태를요. 그리고 이제 찢어놓은 거라서 먼지도 묻을 수도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물에다 그냥 한번 씻어요.
1: 뭔가 헹구듯이.
2: 예,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2: 그냥 일단 놓으세요. 이러면 여기 이제 씻으면서 불순물 떨어지고 여기에
1: 예.
2: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1: 아, 맞아요. 촉촉하게요.
2: 예, 물을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담궈 놓으면 맛있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1: 예.
2: 그 씻으니까 이게 아까 마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1: 그렇죠. 왜 물을 먹었기 때문에.
2: 네, 네. 그래서 이걸 한 15분, 20분 뭐
1: 예?
2: 이렇게 내비두세요.
1: 네.
2: 내비두면
1: 네?
2: 여기서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이 마른 게 건조됐던 게 보들보들해져요. 그 상태가 그거예요.
1: 선생님께서 15분
2: 예.
1: 정도
2: 예.
1: 이렇게 수분을
2: 예. 이게 촉감이 달라요.
1: 예.
2: 촉감이.
1: 그러게요. 아까 뭐 예. 뽀글뽀글하면서
2: 예. 이거는 포근포 스펀지 같이 포근포근한데 이건 아직 딱딱한 느낌이
1: 예.
2: 있거든요.
1: 이건 찢어지기도 하나요? 부드럽게?
2: 네네. 이거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찢어주면은
1: 예.
2: 지금은 저거는 못 뜯어요.
1: 그러게요.
2: 이래 놓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1: 그렇게 잘 찢어지네요.
2: 그런데 근데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1: 예.
2: 이걸 찢어가지고요.
1: 먹기 좋은 크기로.
2: 예예.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포근포근해서 이게 잘 찢어져 이렇게.
1: 그리고요, 선생님 이 황태포에
2: 예.
1: 이 황태 향이 굉장히 좋아요.
2: 네.
1: 감칠맛 나는 향이.
2: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가을 되면은 뭐 식초 같은 거 여름에는 막 입맛이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상큼하게 했는데 오늘 요거는
1: 예.
2: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같이 그렇게
1: 예.
2: 할 건데.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1: 네.
2: 그다음에 이거 오이가
1: 네.
2: 이 들어가면 좋은데 오이가 들어가면 아삭아삭한 게 맛이 있어요.
1: 그래서
2: 그러겠어요. 오이를 이렇게 반을 갈래세요.
1: 네.
2: 지금 오늘 요거는 씨가 없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1: 네.
2: 오이가 씨가 많을 땐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하시는데 이건 오이가 아주 좋으네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1: 네.
2: 저거 크기 같이 요거 크기 같죠.
1: 네.
2: 예, 예. 그래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오이를 썰어주세요.
1: 사실 무침하면 또 오이가 빠질 수 없어요.
2: 이게요.
1: 예.
2: 이거는 황태가 보들보들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아삭한 식감이 또 있어야지 이게 맛있어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짝꿍인데 이렇게 해서 썰은 다음에 요거를요 소금에다 좀 절여요.
1: 아, 소금에.
2: 예. 왜냐하면 물이 생기면 무칠 때게 이렇게 겉돌잖아요.
1: 네네.
2: 예. 그래서 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으셔서 요거는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2: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이 생기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1: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선생님께서 절여놓은 게 있는데요.
2: 이렇게 짜글짜글 해줬잖아요.
1: 확실히 크기도 네.

0: 낡고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1: 예, 여기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뽀들뽀들. 얘는 지금 이렇게 꺾여요.
0: 맞아요. 뿌려서 그래요.
1: 이러면 아직 수분이 없는 상태. 이거는 꺾여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기를 짜서 이거는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그래서 저 볼 하나 주시겠어요?
0: 왜요?
1: 예. 좀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0: 네.
1: 자, 우선요. 여기에 이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되직한 게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소주예요, 소주.
0: 소주요?
1: 네, 소주를 넣게 되면 소주의 일종의 그 살균 작용도 해주지만
0: 네.
1: 방부 역할도 해줘요.
0: 오.
1: 지금 두부 먹을 때
0: 예.
1: 그리고 아 이거 먹으면 술 취하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날라가거든,
0: 휴가성이니까. 예.
1: 예, 소주 넣으시고 요거는 올리고당.
0: 오. 예. 그래서 단맛도 내주면서 코팅도 되고
1: 윤기도 나고
0: 맞아요.
1: 예, 코팅도 되고 예, 아주 이 음식이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건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설탕.
0: 단맛 중요하죠, 선생님.
1: 네, 네. 약간 감칠맛.
0: 예, 그렇죠? 감칠맛.
1: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강즙. 생강즙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서
0: 네.
1: 혹시 비린내 같은 거?
0: 황태. 네,
1: 네. 예, 그러고. 예, 그래서 그 생강향으로 그 이제 탈취 냄새에
0: 잡아주고.
1: 예, 그 다음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통깨는 같이 버무릴 걸 좀 넣고 조금 고명은 나중에 위에다 좀 뿌리게
0: 예.
1: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0: 고추장.
1: 예.
0: 이 무침에는 또 고추장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
1: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0: 네.
1: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황제 반찬이에요.
0: 어, 황제 반찬.
1: 네, 네. 이거, 자, 이거 고춧가루, 고운 네. 고춧가루예요.
0: 네. 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섞었는데.
1: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네. 싹 섞어요. 섞으면.
0: 네.
1: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할 적에 고추장부터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0: 아, 저 처음에요.
1: 어, 근데 액체부터 넣어서 그 액체에 여러 가지가 그 양념이
0: 재료들이...
1: 녹으면서
0: 네.
1: 섞여져야 이게 전체적인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숙성한다 그러죠.
0: 아, 숙성한다.
1: 이렇게 잘 맛이 있도록
0: 네.
1: 섞어 놓는다 이런 맛인데 이게 이렇게 섞어서 만일에 아니 난 조금 달큰한 게 더 좋아 그러면 매실청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거나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색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쪽쪽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넣으면 물이 안 생겨요
0: 이 양념이
1: 양념이 너무 묽으면
0: 예.
1: 나중에 이제 물이 많이 생겨요
0: 아, 예. 그게 중요하구나
1: 네네 그래서 이것부터 넣겠습니다
0: 자
1: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0: 그러게요. 사실 이 황태포는 항상 이제 국에 들어가서 국에서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침으로.
1: 자, 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색이
0: 우와.
1: 다 배야 돼요.
0: 우와, 예. 어, 정말 순식간에.
1: 네네, 색이 너무 이쁘죠?
0: 예.
1: 자, 이렇게 다 속속 들이배게 한 다음에 오이를 넣고 해야지
0: 예.
1: 이게 오이같이 같이 넣으면은 다 뭉그러져요.
0: 그러게.
1: 예.
0: 네. 우리 비가 이렇게 한 몇 년 했어도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1: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
0: 예.
1: 달라지는데
0: 네.
1: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의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0: 본인의 맛을.
1: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제 다 됐어요?
0: 자.
1: 이제 그거 넣으세요.
0: 자, 이거 넣을까요?
1: 네, 그거 넣으시고요. 다 넣으세요.
0: 네.
1: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색이 달라져요.
0: 그러게요.
1: 고루고루 묻혀서 자, 이제 담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70g인가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이걸 다 못 먹죠 한꺼번에
0: 그쵸.
1: 그리고 음식들 많이 넣으면 질려요
0: 맞아요
1: 조금 나서 모자라면 또 그냥
0: 야, 이런 비결까지 또 예 맛있게 먹는 비결까지
1: 너무 많이 내놓으면
0: 맞아요
1: 질려요 어우 저거 어떻게 먹지 어우, 너무 많네 음식도 요령껏 내놔야 돼요
0: 아,
1: 어떨
0: 맞아.
1: 때는 어우 그리고 자꾸 달라 그랬죠
0: 맞아
1: 없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궁금증이 이제 없어요.
0: 맞아.
1: 그
0: 예.
1: 단데 어떡하지?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야지 또 음식의 솜씨가 자랑이 되지. 아우 그래요. 갖다 줄게. 세 번, 네 번 갖다 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질려서.
0: 그죠 오늘은 푸짐하게.
1: 예, 그쵸? 오늘은.
0: 예.
1: 아유, 색도
0: 우리 요리 비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푸짐하게. 그렇죠?
1: 예, 예, 예. 이뻐요.
0: 아니 굉장히 또 이 황태포가
1: 예.
0: 이 황태채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1: 예,
0: 지금.
1: 예. 이러니까
0: 예.
1: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가 있는데
0: 예.
1: 그냥 뻣뻣한 상태로 하면 조금 먹기가 힘들죠.
0: 그렇죠.
1: 여기다가 골뱅이 아니면
0: 예.
1: 여기다가 소면 있죠? 소면만 삶아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0: 그러게요. 양념 좀 더해서 그렇죠?
1: 네. 고명 뿌려보세요.
0: 자 위에만 뿌릴까요? 어디 가운데만 까요?
1: 요렇게.
0: 아 요렇게. 예. 요렇게.
1: 예. 아, 예. 길쭉하니까.
0: 예.
1: 접시가 끼르니까.
0: 이런 식으로.
1: 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입니다.
0: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황태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황태채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참

0: 물에 헹궈낸 뒤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황태채는 절대로 찢어줍니다. 오이는 반 갈라 엿을 썰고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소주, 올리고당, 황설탕, 생강즙, 다진 마늘, 통깨,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소주를 넣으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양념장에 황태채를 넣어 버무리다가 오이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실파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리면 황태채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0: 예?
2: 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10: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11: 나가 해보고 해볼까?
12: 너
13: no.
12: 할아버지
13: 너무
12: 안돼 안돼
13: 너무 안돼
12: 안돼
13: 할아버지
14: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0: 문제인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2: 식품 안심업소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4: 액션!
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2: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 같은.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다채로운 매력의 무스탕.
1: 정말 색채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2: 안 돼! 버텨! 버텨! 버텨!
0: 흥미진진한 여름 축제를 함께 즐기고 천상의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아봅니다.
3: 뭔가 보통의 꽃이 아닐 것 같아요.
0: 6월에서 9월은 몬순의 영향으로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무스탕은 비구름이 산맥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리는 곳이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연중 건조한 기후로 무스탕은 독특한 생태와 풍광을 이루게 됐습니다. 다른 히말라야 산맥 지역보다는 비가 적게 내리지만 여름은 무스탕이 가장 푸른빛을 띠는 계절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향긋한 야생화를 만날 수도 있죠. 해발 고도 3,000m에서 4,000m를 오르내리는 무스탕의 트레킹 코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광을 선사합니다.
4: 무스탕 지역이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게 다른 데는 3,000, 4,000, 5,000 올라가도 구름은 언제나 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4,000 정도인데 구름이 제 눈높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트레킹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무스탕을 걸으며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풍경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모습.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니 조금씩 숨이 가빠집니다. 고도가 높아진 모양입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걸음에 집중합니다.

0: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무스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지금은 약 한 4,000m 정도 왔는데 아, 이렇게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0: 우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래로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다채로운 색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정관이고 절경입니다.
0: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마을을 향해 내려가는 길,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내리막길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길 끝에 보이는 붉은 절벽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이 자꾸 빨라졌습니다.
2: 가까이 와서 보니까 풍화 침식된 건데 멀리서 볼 때는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더 신비스러운 왕국에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단연코 제가 요번이 무스탕 트레킹 중에서 봤던 풍경 중에서는 이곳이 최고입니다. 풍경 오브 더 풍경.
0: 땅이 빛고 바람이 조각한 오직 무스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0: 장구한 세월의 풍화작용이 만든 거대한 절벽 아래 당마르 마을이 있습니다. 닭은 절벽, 마르는 불달을 의미하는데요. 고농도의 산화철이 함유된 절벽은 이름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1: 네, 숙소 왔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가요.
2: 괜찮아요?
1: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호텔이죠, 호텔.
0: 바람도 막아주고 씻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창을 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걸요?

0: 기가 막힌 풍경이다. 어떻게 이런 협곡이 있을 수 있을까?
1: 파란 하늘 아래 붉은 절벽, 초록빛 들판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0: 지금 여기 뽕뽕뽕뽕 뚫린 구멍들이 다 동굴이에요.
1: 무스탕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절벽에 토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무스탕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이 살았던 토굴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수행자들의 은둔처나 불교 사원인 곰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 와, 이 입구예요? 오, 내 발로 기어 들어가야.
1: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각각의 토굴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 진짜 협소하다.
1: 무스탕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오랜 세월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굴. 내부에는 삶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 이렇게 끌린 자국을 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살았던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계속 마을 주민분들이 왔다 가시나 봐요. 이렇게 점토로 만든 불상 이런 게 또 많이 있네요.

0: 이왕이면 서 있으세요.
1: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불상들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2: 여기 계시는 수도승분들 옷도 보면은 어떤 막 그런 꽃무늬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색깔만 맞으면 그냥 딱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례 허식이나 이상한 거에는 굳이 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이 불심, 다 있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만 하겠다. 음식도 보면은 그냥 에브리데이 달밥. 진짜 맨날 달밥만 먹잖아요.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을 쏟을 바에 나는 나를 수련하는 거, 내가 열반에 드는 거에 더 시간을 쏟겠다.
1: 수행자들이 토굴에 찾아 들어와 치열하게 갈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0: 그들이 수행했던 자리에 앉아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1: 이렇게 걸터 앉아도 됩니다.
0: 야.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만드는 풍경.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1: 이 당마르는 동네의 이름부터가 이제 붉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스탕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을 볼게 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창 이제 풀들이 자랄 때라 초록색, 이 붉은 절벽의 붉은색, 저 멀리 있는 설산의 하얀색, 그리고 무스탕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모래산의 이 모래색, 하늘색. 정말 색채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약간 멍을 좀 때려야겠어요, 여기는. 이야.
0: 지금까지의 무스탕이 단색화였다면 여기는 마치 자연이 고심에 칠한 단정한 채색화 같습니다.

0: 토굴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드렸는데요.
1: 길 가다가 구멍가게 영업당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 당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사장님이신데 뭐 좀 사가라고 하셔가지고. 가정집 같은데?
0: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1: 여기에 가게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아.
2: 아우.
1: 진짜 구멍가게다.
3: 그래도 뭐 맥주, 라면, 컵라면, 음료수, 비누, 샴푸.
1: 진짜 만물상입니다.
0: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부터 간식들까지 규모는 작아도 없는 게 없는 당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슈퍼마켓입니다.
1: 도시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아 이거 보세요. 고도가 지금 여기가 3,800 되니까 거의 100이에요. 100이 이거는. 그다음에 아 티밥이 있어가지고 티밥. 아 24년 3월 20일에 만든 따끈따끈한 티밥. 그리고 요건 우리 가이드가 제일 좋아하는 육포? 이런 거. 몇 개 살까요, 이거? 두 개?
4: 세 개.
0: 물건을 고르는 사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창을 빚기 시작합니다.
5: 이제 가는 거고.
1: 오호.
0: 창은 네팔과 티베트에서 즐겨 마시는 전통 발효주입니다.
1: 옛날 어디서 돼 있는 창이나 먹어봤지 이거는 귀중한 경험인데.
0: 주로 보리나 밀을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색이나 맛이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합니다.
1: 전 이렇게 패스트푸드일 줄 몰랐어요.
0: 며칠 전 보리와 발효제를 섞어두었던 거라는데요. 제가 마침 운이 좋았네요.
5: 청소까지
6: 야.
1: 오, 걸쭉한데?
3: 오, 잘했어요.
1: 어떻게 이렇게 집집마다 맛이 다를 수 있지? 미숫가루랑 막걸리랑 섞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리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0: 음식은 손맛이라잖아요. 갓 빚은 네. 구수한 장을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3: 200.
1: 엄청 싸다. 그 막걸리 거의 2,000원밖에 안 한대.
3: 1,300.
1: 오케이. 루피. 1,300 루피.
6: 갈게요. 예.
4: 걸레 주
3: 두치치. 두치치 사이.
0: 고도를 오르내리며 많이 걸었던 하루. 창 몇 모금에 여독이 풀리며 나른해집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니 곧 해가 지려나 봅니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 것 같은 밤. 별들만 고요히 빛나는 고원의 밤은 깊어갑니다.

0: 멀리서 들려오는 가축의 방울소리에 조금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초지를 찾아 고산지대로 오르는 염소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 이쪽에 어제 와서 보니까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은 이분들 쫓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몰라서 아침을 먹다가 급히 이제 소리를 듣고 쫓아 나왔습니다. 아유, 달려오느라 숨을 헥헥 대고 있는데 그래도 다 따라잡았어요. 다시 들래. 다시 들래. 오, 꼬띠, 꼬띠.
2: 엑소초비스.
1: 엑소초비스. 아, 람브로차.
0: 여름철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을 오른답니다.
1: 새끼 염소들이 많네요.
3: 아기 염소 여러 소리를 듣고 놀아요.
0: 새끼 염소들은 정신없이 뛰어놀다가도 비슷비슷한 염소들 사이에서 제 어미를 금세 찾아 젖을 먹습니다.
4: 그 전에 군남심이 지금 다 돼. 니체니 멜라든 다 차게면 지금 뭐 듣나야 선정비 다 돼. 뭐 걸어 라고 이제 생겨든. 먼저라 내가 담겠어. 어제 뭐가 되마.
0: 우와, 눈표범을 내쫓는 도구라는데요.
1: 우와,
4: 간.
1: 오, 오, 진짜 건이야 거.
4: 왜 중국 문화 때려걸라도 중국 다 중국이 많아도 애는 시간라. 중국 나쁜 기니다.
1: 아, 이게 저는 이렇게 소리를 해서 염소를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돌을 멀리 보내서 저 앞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야생 동물들, 걔네들한테 겁을 줘서 걔네들이 염소를 못 먹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람브로차.
0: 돌팔매질을 한번 배워보려 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무슨 날벼락이야. 이래서 진짜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이구. 설편 줄 알고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오늘 출몰한 야생동물은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 아무튼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0: 한 번은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80마리 이상의 염소를 잃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5: 울프.
6: How many?
5: 울프.
2: 울프. 3, 5, 6.
5: 6? 와.
2: One single.
5: 4 family.
2: 4 family and 1 very single. 2 single.
0: 하루 종일 풀을 찾아 염소를 몰고 다니는 파상구릉 씨.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이 지루하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4: 나당하다 라니에레 뭐라다 다와 다 뒤는 제지도 알아. 나 뒤로는 데다 뒤로 장난이다 알아. 너나 알레지 나 영원체 내가 지겨란 줄 알아. 내가 아까 아까 계산한 뒤로 이 장난다 기 틀렸어도 기재랑 내가 저도나 라니도 지혜미를 내가 다 어제 도나다 다 얄라 드로 말로자 제다 미지 기다 다 그 라츠 저 얄 콜레 콜레 콜레소 그냥 얄 콜레 콜레소 말아야 콜레 콜타치 제가 정말 또 가람이 나한테 그럼 이제 토할로 나한테
0: 아침에 낙해 깔려 있던 구름이 걷혔습니다. 구름이 자리를 내어 주었으니 예정보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야겠다고 합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만 취하며 욕심내지 않는 파상구릉 씨. 그의 미소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5: 바이바이.
0: 여름 한철 푸르게 물든 초지에서 염소들이 배불리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 파상구름 씨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0: 당마르를 떠나는 날 언제나처럼 짐을 실은 말과 마부가 먼저 길을 나섭니다.
1: 자, 저희는 붉은 절벽이 인상적이었던 당마르를 떠나 이제 다음 마을인 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0: 당마르에서 감이까지는 약 4km. 못 봤던 무스탕의 색을 보여준 마을을 떠나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마을 근처에 세워진 초르텐이 붉은 절벽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스탕은 풍경도 건축물도 그리고 사람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동 거리에 비하면 짧은 구간이지만 산과 계곡을 오르내려야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1: 바로 옆마을이라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 계곡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우, 까마득합니다.
0: 무스탕 곳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최근 다리가 놓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는 길.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지만 고개 너머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풍경의 무스탕을 기대하며 힘을 내봅니다. 황무지 사이로 드넓은 풀밭이 펼쳐집니다. 감이입니다. 어퍼 무스탕에서 로만탕과 차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마을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숙소입니다. 무스탕의 숙소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가옥을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흙과 나무를 활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은 집에는 무스탕의 삶의 정취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짙은 먹구름을 품은 밤하늘이 낮게 내려앉습니다. 밤새 흐렸던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염소의 방울소리와 울음소리가 조용한 가미마을의 아침을 깨웁니다.
2: 안녕하세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위에는 이런 천마. 옥상에서 누가 걸어다니면 이렇게 모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뷰는
3: 앞집 옥상 뷰.
0: 숙소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4: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해발 3,700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5: 춥죠 지금?
4: 네. 그래도 즐겁습니다. 아, 언제 또 이런 경험을.
0: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 공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 별로 명상을 하고 싶어지네요.

0: 오늘 가는 축제는 뭐죠?
1: 야르둥이요.
0: 야르둥. 네. 야르가 여름.
1: 야르가 여름.
0: 네. 퉁이 이제 됐다.
1: 됐다.
0: 야르퉁에서 네. 여름이 잘 끝났다.
1: 네.
0: 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로?
1: 네.
0: 오늘 몇 명쯤 올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하는
0: 네.
1: 500명?
0: 500명,
1: 400명 그런 거 있어요.
0: 엄청 큰 축제네. 와. 다시 될래. 어머님들 어디 가세요?
2: 어디 가세요?
0: 어디 가세요?
1: 아마 야르둥을 가실래요.
0: 야르둥? 우리 어머님들 거의 뭐 20분, 30분 다 트랙터에 타시고 야르둥 축제 가신다고 하십니다. 네네 야르퉁 야르퉁 야르퉁 도도 축제를 찾은 차량도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푸들이 지금 다 이 마을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푸 다 지푸. 이미 뭐 몇 차는 또 올라가 있고.
3: Every family they have got the 6, 7 horses. Then father, daughter, son, all they ride a horse. Now the people they don't have a horse, no. Only 15 or 20, yeah.
0: Yeah.
3: Yeah, because it's a very easy life, no. The for the horse we have to take care of whole of year, no. The jeep if we use we can put a fuel and we cannot use then it's okay.
4: 600여 년간 은둔의 땅이라 불렸던 무스탕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를 즐기러 떠나는 주민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0: 진짜 뭐가 있길래 이렇게 험한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너무 궁금합니다.

0: 500m 올라온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큰 대평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도 계시고 대충 봐도 막 100여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수확을 앞두고 여름을 즐기러 모인 주민들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이 넘치는데요. 얼핏 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2: Yeah, it's yeah. Our, not only the gathering to do our yartong, no. It's a holy place.
1: 여기는 티베트 불교에서 제2의 부처라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가 머문 곳과 가까워 주민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장소랍니다.
3: 지금 한 몇 분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한 150m에서 200m 정도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면은 또 아주 멋있는 신들이 멱을 감는 그런 폭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활기차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 건조하고 메마른 무스탕에서 보기 드문 폭포가 있다는 말에 패기 넘치게 고개에 올랐는데요.
4: 감독님, 화이팅!
1: 해발 고도가 높아 금세 지치고 맙니다.
3: 다 올라왔습니다. 과연?
1: 그런데 기대했던 폭포가 보이질 않습니다.
3: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각도가 지금 한 70, 80도 나오거든요, 경사가.
1: 폭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능선을 따라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저 멀리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0: 뭔가 보통의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선녀들이 막 옷을 벗어놓고 멱을 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래동화에 나오는 곳이지 않을까. 분명 저 밑에선 또 잘 보였는데 이쯤 올라오면 더 잘 보이겠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 보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폭포인 것 같습니다.
1: 아쉬운 마음에 드론을 폭포 가까이 보내봤는데요. 깊은 계곡 사이로 장쾌하게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이 선계의 풍경 같습니다.

0: 폭포를 보고 내려오니 야르퉁 축제가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첫 순서는 배구 경기였는데요. 다음 순서가 재밌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공을 돌리다가 노래가 끝날 때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탈락하는 놀이인데요. 이번엔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주세요. 발이 끝나기가 무섭게 탈락했습니다.
1: 탈락했습니다.
2: 이거는 폭탄이야, 폭탄.
0: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놀이가 있는데요. 지역과 문화가 다름에도 비슷한 놀이를 즐긴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3: 다음 종목은 줄다리기입니다. 어머님들 빨리빨리 나와주시고.
0: 여성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3: 다리 힘주고, 다리 힘주고. 버텨. 그렇지, 누워. 누워.
0: 모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데요.
3: 가야돼. 안돼. 버텨, 버텨, 버텨.
0: 맨발의 투혼을 보여주었던 팀이 1승을 차지합니다. 다시 시작된 팽팽한 승부. 이번엔 제가 응원하는 팀이 1승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3차전은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만은 농사일도 집안일도 있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가 되어 여름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줄다리기 승리에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4: I don't think we failed because of the thing. The slope was wrong. The slope? Uh-huh. You know, because we were on the high side. So everyone playing on the high side lost. It's gravity.
5: So I've been coming here every summer time during my holidays, but this was my first one. It was really nice because like it's very rare for all of us to gather and then celebrate.
0: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오전 경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목이 쉰 것 같아요.
6: 너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0: 단출하지만 완벽한 한 끼 식사. 함께 웃고 땀 흘리고 음식까지 나누어 먹으니 주민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잠시 내린 빗방울에 푸른잎을 튀어내는 들판의 새싹처럼 짧은 여름의 풍요를 만끽하는 무스탕 사람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들과 함께한 무스탕에서의 여름 추억을 하나 가득 채워갑니다.

0: 계절을 충만히 즐겼던 가미를 뒤로하고 무스탕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사마르로 향합니다. 가미에서 사마르까지는 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동거리가 길진 않지만 높은 바위, 절벽을 돌아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구불구불한 협곡을 지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뿌옇게 불어오는 먼지 바람 사이로 푸른 사마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스탕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선 보기 어려웠던 높다란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사마르 마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를 걷는 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1: 사마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확실히 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적인 색깔이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합니다.
0: 북쪽의 다른 마을들은 땔감이 부족해 겨울에 무스탕의 남쪽 마을에서 구입을 해온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엔 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마르의 나무는 대부분 향나무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향 가루가 많이 필요한데 이 나무가 그 재료로 쓰인답니다.
2: 잎을 다 뗐네. 야.
0: 햇볕에 바짝 말린 향나무 잎을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하는데요. 향나무 가루를 만드는 거랍니다.
3: 요 까띠 저리 구대라 해놔 눌러온 사람.
4: 아, 저도 다니잖아.
5: 지금 그 향 자체를 빠서.

0: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루가 돼야지 푸자나 이런 다른 의식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1: 이게 막만.
0: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2: 네네.
0: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이 무겁네. 저 친구가 힘들어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
3: 저도 호기롭게 공을 집어들었는데요. 요령이 부족한 것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루로 바뀌고 있네요.
0: 와, 이 나무는 별로 안 무거운데 이 앞에 머리 부분이 한 5kg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kg 정도? 허브향 납니다, 허브향.
3: 향나무 잎으로 만든 가루는 기도를 드릴 때나 불교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드디어 가루가 완성된 모양입니다. 향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4: 아빠 예스마 하고 벌써? 아니 예스마 예스라.
3: 무스탕 사람들은 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가루로 만들었을 땐 몰랐는데 맡아본 적이 있는 향이더라고요.
0: 매일마다 롯지에서 맡던 냄새입니다.
3: 또한 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향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간을 정화시키고 신성한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깊은 신앙과 뿌리 깊은 전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향은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사마르 마을에 가득 심어져 있는 향나무를 주민들뿐 아니라 무스탕 사람들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데요. 이 중에는 특별히 아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지금 향나무인데 지금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이 마을을 좀 지켜주는 보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낸 나무에선 신령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0: 요것도 지금 다른 마을이랑 좀 다른 게 다른 마을에서 우리는 이 초르텐에다가 향나무 말린 거 올려놓은 걸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향나무 말린 거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3: 모든 일상에서 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향기로 피어나는 사마르 마을입니다.
0: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풍경은 사실 무스탕 어느 지역을 가나 이제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마을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이 어퍼 무스탕, 이 로왕국이 있는 이 어퍼 무스탕의 매력이지 않을까.

황량한 고원이 숨겨둔 풍경을 걸었던 이번 여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 강인하면서도 순박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생에 한 번은 꼭 오고 싶었던 은둔의 땅. 여기는 무스탕입니다.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에 와서 진정한 싼욱을 배우고 갑니다.
2: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아,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3: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10: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11: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0: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0: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2: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3: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0: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0: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5: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6: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8: 한 번에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9: 아, 아내보다 더 이뻐.
1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바꾸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1: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12: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13: 너가 살 꿈을 해볼까?
14: No.
15: 할아버지.
14: No, no, no, no.
16: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5: 할아버지.
17: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0: 발열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라고 이렇게 막 끊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굶물굶물굶물 기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첫날에도 교육 소식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EBS 뉴스 12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 곳곳을 떠돈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당국과 기업의 도움으로 서울 강서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생겼는데 폐교 부지 활용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학교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 콩으로 만든 널따란 포에 쌓인 밥을 양념장과 함께 먹습니다. 북한의 대중적인 음식인 인조고기 밥으로 여명학교가 추석을 맞아 북한 이탈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꾹꾹 눌러쓴 보름달 모양의 등도 만들어 봅니다.
2: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빕니다라고 썼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가 건축되었으면 좋겠고 정착을 해서 통일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의 성장과 학습을 돕는 대안학교입니다. 학생 104명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열었지만 자체 건물이 없어 20여 년 동안 서울 곳곳을 옮겨다니며 새빵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과 통일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새 건물을 짓고 오는 2029년 문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전체를 유아교육 체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굳이 왜 체험센터를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어떤 여명학교라는 데를 일부 땅을 주다 보니까 그 체험센터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공간이 돼버렸잖아요.
1: 여명학교가 주민 반발로 새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년 전 서울 은평구에서도 학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부지 확보가 무산됐습니다. 여명학교 측은 새 학교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4: 저희 학교는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과 또 민간 기업의 지원을 다 보태서 예쁘게 지어서 기부 하겠다는 학교예요. 상생할 수 있고 지역 친화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여명학교를 이곳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며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건립 계획 자체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올해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0: 67억 원, 서울 511억 원, 전북 238억 원 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각각 10억 원씩 줄일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감액 규모를 최대 100억 원까지 늘려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교육 목적과는 좀 무관하게 그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이제 지칭하는 건데 재정 어떤 효율화나 투명성 이런 확보 차원에서 좀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그런 그 패티 제도입니다.
0: 문제는 현금성 복지로 분류되는 사업의 범위입니다. 입학준비금뿐만 아니라 수능 원서비와 체육복 구입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현금성 복지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어떤 것을 현금성 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것도 현금성 복지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실은 다 그 규칙에 보면 다 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0: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 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은 줄이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명절에 정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4: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 앞. 동그랑땡과 산적 등 갖가지 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구운 전은 정성껏 포장돼 인근 사회주택으로 배달됩니다.
5: 안녕하세요, 동사님. 서부장애인조합복지관이에요.
4: 사회복지사가 찾은 곳은 발달장애인 동선 씨의 집.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명절을 앞둔 복지사의 방문은 더욱 반갑습니다.
6: 충의주사는 많이 있고 안치기도는 많이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형사람이 챙겨주니까 기뻐요.
4: 복지관 한편에서는 장애 학생과 가족, 지역의 비장애인 어르신들이 함께 전을 나눕니다. 야외 마당에서는 폐지를 활용한 종이공예 등 환경체험도 이어집니다.
7: 형준아 이거랑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엄마랑 나도 좋았어요.
4: 상추 모종을 직접 심으며 자연을 배우는 체험에는 1시간 만에 주민 1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8: 아무리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생명체를 다룸으로써 그 공감 능력을 저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추석을 맞아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9: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들고 나누며 즐긴 하루. 이웃과 나눈 정이 지역사회에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추석 연휴 첫날 오가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가족들과 즐겁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24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스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스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고 약간
3: 여러분에겐 로망집이 있나요?
4: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3: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4: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5: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3: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어? 여기 유럽인가요?
6: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3: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6: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3: 오늘은요, 외국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네.
7: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8: 450곳.
7: 아, 450곳이?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3: 가만 보면 보민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7: 아, 건축탐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3: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7: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9: 엄마.
10: 소장님 안녕하세요.
7: 아유, 반갑습니다.
9: 멋진 분이 오셨네요.
10: 아이고. 아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기쁩니다.
7: 아, 너무 멋쟁이시다.
10: 아이고, 행성하시네.
9: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7: 이 마당도 넓고.
10: 네.
7: 어떻게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10: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7: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10: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네? 이게 지은 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7: 24년이요?
10: 네. 네.
7: 그거밖에 안 됐어요?
10: 네.
3: 그러니까 이 집이 21세기에 지어졌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 걸까요?
6: 안녕하세요. 베네치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토담집을 짓고 살아가는 남편 장은은.
11: 그런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내 이종래입니다.
6: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3: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은훈. 그 시절 유학

0: 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1: 국내로 돌아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0: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2: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0: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터를 잡은 걸까요?
1: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가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3: 좋네요.
1: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0: 그렇게 26년 전 목수였던 사촌 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4: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3: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4: 네, 흥부집 같은 초가집.
1: 흥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군뱅이를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3: 아, 그래요?
1: 네.
4: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 그래서
3: 보통 일이 아니구나.
1: 네, 지금 재량을 한 겁니다.
3: 아, 그러셨군요.
0: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3: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네. 들여다볼까요?
1: 네. 보시겠습니까?
3: 네.
1: 네. 이쪽으로 오시죠.
3: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4: 네.
3: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오,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3: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어떻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중목 구조네요.
0: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1: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보면 꾸밈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3: 너무 멋스러워요.
0: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1: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3: 순수 황토로만
1: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가
3: 균열의 미
1: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0: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석던데 이 덕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하더랍니다.
4: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3: 초배지.
4: 네.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3: 아, 직접?
4: 네네.
0: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의 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시가 아닌가 싶은데.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4: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3: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4: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네.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아. 네.
0: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0: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1: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2: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3: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가고 또 사라져갈 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맣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0: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4: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2: 좋게
4: 때는
2: 좋게 말씀해 주시네.
4: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0: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2: 여기 보이는 돌.

0: 450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1: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0: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2: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1: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3: 울려서
1: 너무 불편한 게 막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2: 돌아다니죠.
1: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2: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1: 그렇죠.
2: 네,
1: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좀. 네,
2: 딱 좋습니다.
0: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2: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1: 환기도 되고.
2: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네. 테두리는 이제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0: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음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지금 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4: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0: 한 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4: 그래서 어느 날은 시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거지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5: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0: 아유,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2: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번을
4: 얼굴에 형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2: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1: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2: 네, 한 10kg는
4: 10kg가 빠졌습니다.
1: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네.
2: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0: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네요. 무대 양 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2: 주로 달이 뜰 때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진짜 멋있다. 와.
1: 가곡제를 찾는 연주자들을 위해 방을 내주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귀한 손님이 내려와 있답니다.
2: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1: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2: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3: 네.
2: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4: 네.
2: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4: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2: 네.
4: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2: 아, 아드니?
4: 네. 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2: 네.
4: 이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5: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

0: 장의현입니다.
1: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2: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1: 네. 네, 선후배 관계.
3: 아마도 큰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1: 네, 그렇답니다.
4: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발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1: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네,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3: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1: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적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4: 아버지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1: 커피 왔습니다.
3: 커피 왔다 그러네.
4: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1: 드시니까?
5: 레이디 퍼스트.
2: 고마워요.
3: 땡큐.
2: 너무 잘 내던
3: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뻣뻣거리고 어때?
1: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2: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3: 나도 좋던데.
1: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0: 오, 좋다. 수사님, 오늘은 집그 이상의 공간을 본것 같은데요?
1: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2: 그렇게만 된다면.
3: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래도 참 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1: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2: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터도 마련했고

0: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간절히 품어온 이 어머는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2: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2: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1: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2: 저 계십니까?
3: 네.
2: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유,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3: 아, 그런가요?
5: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네.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5: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2: 아, 그래요?
5: 오,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3: 6년?
5: 한 5년, 5년 네. 6년?
2: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네.
2: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1: 늦여름에 정원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2: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3: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2: 아, 좀 건조했구나.
3: 네.
2: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3: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네. 나뉘어 있어요.
2: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3: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2: 네.
3: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네.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6: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7: 남편 박범준입니다.
6: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1: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2: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3: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2: 네.
3: 예산은 한정적이고
7: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1: 건축사가 단층 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흙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2: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7: 네, 그럼. 들어가시죠.
2: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3: 네,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요.
1: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0: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1: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2: 아, 그래요?
1: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2: 네,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
0: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1: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2: 네, 진짜.
1: 네, 아일랜드라.
3: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 좀 참고했어요.
0: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1: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 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네.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네,
2: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1: 편하게
2: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0: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되었답니다.
3: 철근 콘크리트인데.
1: 아, 철근 콘크리트.
3: 네. 넓은 공간을 원해서.
1: 네.
3: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1: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하고.
3: 만약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1: 아.
3: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0: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 본 것 같은데요?
3: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1: 아, 뒤집어서?
3: 예. 좀 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1: 되기도 하고.
3: 되기도 하고.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1: 아, 그쵸. 네.
0: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2: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특히 손님이 왔을 때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아,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구나라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모르게 조화롭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0: 당시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혼집이 잡지에 실릴 만큼 인테리어에 관심도 재능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쌓인 것들에 끌린답니다.
2: 70년대, 60년대 체코스로바키아의 네. 기차역에 걸려있던 시계였어요. 그건 저희 할머니
1: 할머니잖아요.
2: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거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지내서 좀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0: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1: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0: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2: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맞선임이었죠. 사수.
0: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2: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1: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먹었다죠.
0: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그 흙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3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0: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하.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2: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교 아래서 안 들어와요, 집에. 그럼 아, 힐링을 하고 있구나.
3: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1: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는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4: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2: 아니,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4: 아빠
2: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4: 아빠?
2: 또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1: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2: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을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을 안 해주기 때문에.
1: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5: 벽난로가 있네요.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2: 네.
5: 그 열은 포기하고.
2: 그런 걸 몰랐어요.
5: 아, 정말요?
2: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라.
5: 아.
2: 이 연통을 통해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5: 그쵸.
2: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5: 네.
2: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5: 아.
1: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0: 근데 은근 쓰긴 써요. 쓰긴 써요.

0: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기 바라세요. 왜냐하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어쨌건 봉은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1: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2: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0: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2: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0: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2: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0: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1: 브렉퍼스트 룩.
0: 그러니까 네.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네. 하는 좀 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 개 있는 그런 편리하게. 작은 공간이거든요. 네.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그렇구나.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1: 이렇게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0: 맞아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2: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 댁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0: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2: 이야,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0: 막상 안 쓰더라고요.
3: 그래요?
0: 1년에 4-5번 쓸까? 뭐 그 정도예요. 네.
1: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2: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4: 오우,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향상에 좋을 것 같거든요.
1: 그런 얘기를 듣고 네.
4: 하신 거죠?
1: 창의력이 좋다 그래서 네.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높게 아이들 방만 높게 했어요.
0: 그러면서 네. 옆에 이제 다락방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네. 꽁냥꽁냥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닐 아지트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2: 그렇긴 한데 아유 너무 가파르다. 거의 이건 뭐 유격 훈련 수준인데요?
1: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높고 그리고 사다리가 너무 수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애들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0: 그냥 숫자로 몇 미터로 보는 거랑 맞아요. 딱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2: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3: 다락에서 차 마셔요?
5: 그냥 재밌으니까요.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3: 어떤 애? 동생들이요?
5: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2: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다나요? 와.
0: 저희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2: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0: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약간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1: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2: 이 집의 땅 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6: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 고치고 싶은 거는 뭐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1: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6: 현재 짓고, 현관 짓고.
7: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1: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6: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8: 흥대원동, 순회동, 서강역동에 신촌, 영명리, 신촌동, 한남동, 이태원, 서부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9: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1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1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4: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0: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in-1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in-1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한국 BNN이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본?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 드셨네.
3: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4: (웃음)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5: 너가 해서 우리 해볼까?
1: 너
6: 할아버지.
1: 너는
6: 안돼 안돼
1: 안돼
6: 할아버지.
7: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8: Up, up, up.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9: 벌써 느껴집니다.
10: 네. 허리가 고드세요.
9: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
8: 지진도 나고요.
11: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8: 지진을 제거해요?
9: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1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10: 와, 안 흔들린다.
8: 이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11: 그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12: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11: 거.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9: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0: 저 하녀들이 백살이라 백살
1: 마을 동생들이 정성껏 차리는 음식이 혹시 장수의 비결일까요? 가락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장수의 비밀을 따라가 봅니다. 이중환의 탕리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지로 극찬한 곳 중 하나가 구례라죠. 구례군 가락마을은 예부터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컴멘트! 컴멘트! 산책합시다!
1: 이곳 지리산 자락에서 매일 아침 운동한다는 어르신들.
2: 진순아, 가자, 운동 가자. 진순아, 운동 가자. 이것도 운동 가자, 한번 따라와.
1: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또 들를 곳이 있다는데요. 김정엽 씨 댁입니다.
2: 야! 잘 나왔어! 야! 어디야?
1: 그렇게 김정엽 씨까지 나오면 가락마을 삼총사 어머니들의 아침 운동이 시작됩니다.
3: 근데 언니가 제일 빠르시네요.
2: 네. 언니라는 게 앞에 가야지 안 먹고 지금. 그래야 동생들이 뒤에 따라가.
1: 평생 밭일로 허리는 굽었지만 속병 든 적 없다는 가락마을 삼총사. 오늘도 산길을 오르내리며 함께 운동합니다.
2: 여보, 우리 갔어요.
3: 그럼 뭐 평생을 올라다니셨겠네, 이 길을.
2: 네.
1: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선 왕언니.
2: 아이고, 낙타꽃도 이쁘다. 이쁘게 잘 폈네.
1: 꽃 핀 걸 보셨군요.
2: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고. 냄새나? 이쁘다.
1: 꽃향기에 흠뻑 빠진 삼총사.
2: 꽃이, 꽃꽃이 좋은 거 어디가 있어?
3: 어머니들은 꽃 같은 시절이 언제셨어요?
2: 살게 언제 넘어가는가 모르겠어요. 꽃인데 조금 젊어졌으면 좋고.
4: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없네.
2: 나는 젊어졌으면 좋고.
4: 사는 왜 하다.
2: 좋은 세상을 한번 살아볼게.
5: 19살 때로 가고자 했냐?
4: 나는 처녀 때로. 처녀 때 왜 저 막 머슴애들이 건드리고 그때는 끝나고 그만.
3: 머슴애들이 막 건드렸어요, 어머니?
4: 가모. 빨래트에서 빨래면 돌록 앞에서 던지면서 막 휘발음 핵 불면 돌아보면 보시면 되고 그때가 좋은 때라 그때나 지금
2: 아이고
1: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었던 시절 봄날 벚꽃 지듯이 언제인지 모르게 싹 사그라져 버렸지만 함께하는 삼총사가 있어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마을길 산책에 나선 지 20여 분.
2: 여가 우리 자리여.
4: 아이고, 아이고, 요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힘드네. 죽고, 뜨고, 뜨먹고. 아이고, 뜨고, 뜨먹고, 죽고, 뜨고, 마시고.
2: 아이고,
1: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2: 노산 넘에도 노

0: 생각대로 그냥 우리 한심히 살아난 거죠.
1: 돌아보면 아찔했던 인생길도 가족 같던 삼총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0: 쉽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지요.
1: 저거 나 젖이 없어갖고 젖이 애기 젖이 없어갖고 요 할머니한테 얻어먹였어.
2: 내가 우리 아들
1: 우리 큰아들하고
2: 막둥이 똑같이 한 군 나서 키우면서
1: 젖이 없어.
2: 젖이 없어. 나는 젖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젖을 먹였어. 젖이 많고 여기 내 애가 젖이 먹고 자 그래서 막
1: 찌를 내 도시
2: 살았어. 먹고 자서 쌍께 어찌 내가 먹였지. 여기 와서 옆구로
1: 나한테 큰 대복 줬지. 축복이요. 내가 축복받았지. 이날 평생 요 집 아들 우리 아들 같이 크고 같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도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컸어.
0: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온 시간, 지금까지 나란히 붙어 살며 찬란한 시간을 이어갑니다.
1: 녹두.
3: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4: 저 어머님이 노래 좀 잘하시나 봐요.
1: 잘해.
3: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장파장씨가 울고 간다.
1: 차차차
3: 쉬고 절 쉬고 차차차 기와자 좋구나 차차차
1: 만화방장
3: 소지절이.
0: 삼총사 어머니가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그때부터 마을 동생들이 바빠집니다.
4: 어머니들은 연세가 어떻게 이제 되세요?
5: 80 다 돼가.
6: 이거는 저
5: 아이고 더워.
6: 77. 아. 막 그리고 많이 했어.
4: 와, 어머니들은 지팡이도 안 짚고 잘 다니시네요.
6: 나이가 아직 어린게. 저 92, 93, 91 그래요. 모두 할매들이.
5: 야, 그거 뭐든가 모르겠다.
6: 여기 좋구만. 네.
5: 엄마한테 그랬지 마, 그래?
6: 응. 나물 해갖고, 이제 묻혀서 먹어야지, 낮에.
0: 가락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점심을 드신다는데요. 음식은 평균 나이 79 어린 동생들이 준비한답니다.
6: 우리 고구마 뺏어도 왔어요. 뺏겠다고.
0: 그러고 보니 다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 나는 87, 89이에요.
8: 몇 살이요?
7: 93살이요?
8: 95. 네.
4: 어머니.
8: 80.
7: 뭐 나는 저 제일산 중기 산이 좋아서 나는 공기가 좋다고 오래 산다.
0: 지리산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이 내어준 재료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듭니다.
4: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7: 그래야 맛있지.
6: 돈가루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7: 깻잎은 물에 오래 살아요. 저 하늘에 깻잎도 90살이라 100살이 될 모래 100살이.
6: 겁나게 좋지. 무의 식품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동네 할매들이 다 요양병을 안 가고 다 건강하게 살지 않아.
4: 한 분도 안 가졌어요?
6: 하나도 안 갔어.
9: 저, 아니, 안녕하세요. 요거
7: 아이고, 잡았네. 네,
9: 어제 제 마을 청장년들이 가서 잡아왔어요. 할머니들 칼슘 공급한다고 도리뱅뱅이 해 드시라고.
0: 이름도 재미있는 도리뱅뱅이 작은 민물고기를 동그랗게 팬에 돌려 담고 기름에 구운 뒤 고추장 양념을 발라 보글보글 끓여내면 완성되는 것이죠.
6: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딱 그냥 때려야 돼. 밥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0: 밭에서 따온 무공해 제철 채소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보약, 가락마을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이랍니다. 계절의 향을 가득 품은 풍성한 밥상.
9: 아까 술 다 갖고 나왔는데. 자, 요거 그냥 드시면 돼요.
0: 보기도 좋고 맛.

0: 함께라서 더 즐거운 가락마을 삼총사. 운동을 마치면 꼭 한 집에 모여 지금도 변함없이 서로의 일을 거둔답니다.
1: 글쎄 결제가 됐어.
2: 좀 찾아봐.
0: 가락마을로 시집와 함께한 지 65년. 그 긴 세월 속에

0: 맛도 좋은 일거양득 밥상. 그 밥상을 매일 마주보고 받아 드시니 정이 남다를 수밖에요.
1: 오늘 막 아이고 배가
2: 요즘은 요리 먹는 맛이죠.
0: 이만하면 행복한 노년입니다. 뭘 꺼내시는 건가요?
3: 오주머니, 오주머니, 10원짜리 오주머니.
4: 오주머니 안 빠져요.
0: 점심상이 말끔히 치워지고 시작된 어르신들의 종합놀이 화투. 몰입해서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4: 재밌어. 치매 안 와.
5: 아, 치매가 안 와요?
4: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자. 10원, 20원.
3: 10원 줬네. 아니, 60원 줬어. 60원 줬네.
0: 진순이가 나타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가락마을 삼총사 어머니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0: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분주한데요.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에서 점심 한 끼 먹기로 했답니다.
1: 좋네요.
0: 섬진강 물길 따라 소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이곳에서 어르신들 점심 밥상을 직접 차린답니다.
2: 빨리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음식이요.
0: 남정네들이 준비한다는 요리는 냉면.
3: 제가 제일 막내.
4: 몇 살이세요, 선생님?
3: 52. 가랑마을 좋아서 귀촌했어요.
4: 가랑마을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3: 물 좋고, 공기 좋고, 어른들 좋으시고, 인심 좋고.
0: 그런데 어머니들의 걱정 반, 의심 반 눈빛, 영 믿었지 않은 모양입니다.
1: 남자들한테 맥기 이렇게, 청년들한테 맥기 이렇게, 시원찮이 애기 맥기.
0: 어머니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부지런히 면을 삶고 준비하죠. 그때 갑자기 떨어진 불호령.
1: 안 돼. 아이고 참말로 그냥 손을 깨끗이 씻질 않기로. 아, 맛도 없겠다. 남자들 그때 요상했어 시바.
0: 그래도 고색 잘 갖춘 냉면이 완성됐습니다.
5: 저희가 이제 저 냉면 드시게요.
0: 기다림 끝에 맛보는 손맛 가득한 냉면, 맛이 정말 어떨까요?
1: 그러나 남자들이 해줄게 맛있네. 손도 안 씻고 해줄게 맛있구만. 강제 손 쓰시고 짭짤한 게 나와갖고 가만히 맛있니.
0: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이 해준 밥만큼 맛있는 건 없다잖아요.
6: 천천히 다 드셔야 돼요. 왜 냉면인 줄 알아? 오래 살으라고 냉면이요. 100세까지 살아, 100세. 장수마을인데.
1: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이 살잖아.
7: 드시는 냉면 가닥수만큼 사세요?
1: 겁나도 사더라고.
7: 기본이 100살은 넘어.
1: 아유, 200년도 더 살겠어. 이거 가닥수대로 살려면.
7: 맛있게 드시고.
1: 이것을 요걸 묵어갖고 예. 200살까지 살면 큰일이네, 이거 어쩌까.

0: 참 살맛 나는 인생. 가락마을 사람들이 화목한 덕분에 어르신들의 건강은 내일도 안녕입니다.
1: 이렇게 좋은 흙이 되어 있어요. 다리답다 알맞게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2: 삼더벌류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소태 청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9: 진단비도요?
3: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5: 이 분위기?
1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4: 뭐야 이거?
1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거를 하러 가면 쇳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쇳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0: 머리 할게.
1: 넘어 줄게.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복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 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0: 한장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입는 거는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동희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3: 화이팅!

고!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구은입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발바닥 통증.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발바닥 근막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발바닥 밑에 큰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우리 뒤꿈치 뼈에 와서 붙게 되는데 그 부위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첫발을 딱 디디는데 악! 하고 이렇게 아, 너무 첫발 디딜 때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발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발바닥 아래 근육이 이렇게 살짝 수축을 해 있다가 아침에 첫발을 딱 디딜 때 그 부위가 늘어나야 되니까 미세하게 손상된 부위가 잡아당겨지면서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조금 걷고 나면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풀리는 듯 했는데 오래 걷거나 서 있거나 딱딱한 바닥에 있으면 다시 아파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요, 주로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는 분들한테도 잘 생기고요.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발바닥 전체로 분산이 되지 않으니까 뒤꿈치에 압력이 이렇게 계속 좀 하중이 실리면서 더 족저근막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근막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아리나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발도 여러분들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 들어, 나머지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못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 내재근, 발 안쪽에 이런 움직여주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져서 아치를 잡아주지도 못하고 충격 흡수를 잘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자, 족저근막염을 불러일으키는 실생활 습관 한번 체크해볼까요? 주로 맨발이나 쿠션이 없는 슬리퍼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거나 이런 경우 발바닥에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다친 경우들이 있고요. 쿠션이 다 다른 신발을 계속 신거나 특히 플랫슈즈 신으시는 분들 있죠, 여성분들. 그리고 평소에 종아리 스트레칭 거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만지면 너무 딱딱하고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발목에 부하가 계속 실리게 되고 그러면 발목이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발바닥 다른 구조물들이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그 부위에 더 충격이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살이 쪘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좀 안 걷다가 갑자기 막 많이 운동량을 늘리신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족저근막과 종아리를 직접 눌러서 풀어주는 이완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발 안쪽 근육을 깨우는 기능성 운동인 쇼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걸을 때 아치를 스스로 잡아주는 힘을 만들게 해주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자,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을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볼 텐데요. 이게 족저근막이라는 게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 손으로 사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막대기 같은 걸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너무 자극이 셀 수 있어서 약간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 정도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사이즈의 공을 두시고 발을 공 위에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에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 데는 와서 붙는 요 뒤꿈치 부위가 아니라 요 가운데 부위 정도라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아치의 가운데와 조금 뒤 부위를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에다가 그 아치 아래에다가 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무게를 실어보세요. 앉아서 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상체를 조금 기울여주시면 무게가 더 실리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누른 다음에 좀 아프신 분들은 한 5초 정도 했다가 다시 뗐다가 그 다음에 또 5초 정도 했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데 자 이렇게 좀 이제 무게를 실는 게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살살살살 이렇게 앞뒤로 공을 굴려줘 보세요. 그래서 무게를 실은 다음에서 족저근막 부위를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약간 또 좀 옆으로도 있으니까 약간 공을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내가 아픈 부위
자극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무게를 살짝 실어서 조금 눌러주면서 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더, 잡자 그러면 누르신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쫙 젖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족저근막이 이미 팽팽한 게 당겨진 상태에서 압박이 가해져서 좀더 마사지와 이완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으면서 발가락을 쭉 젖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한쪽당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의 목표는 근막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에 와서 붙는 부위. 여러분이 만졌을 때 아! 하는 요 부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를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아치 있는 부위 여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자극을 주면 더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확한 지점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족저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발에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족저근막이 타이트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프시고 좀 오래 서 계시면 아픈 통증이 뒤꿈치에서 팍 퍼져 나오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충분히 풀어줘야겠죠. 앉으셔서 아픈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스트레칭을 할때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기를 꺾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중족골이에요. 이렇게 되면 발가락 스트레칭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 중족골보다 아래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손은 이렇게 뒤꿈치를 잡으셔서 뒤꿈치를 잡은 쪽은 그냥 내 몸쪽으로 가볍게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얘네들 중족골 부위를 위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위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좀더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족저근막이 탄탄한 진짜 나무젓가락 같은 이렇게 족저근막이 들어있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살살 눌러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좀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위를 살짝 이렇게 아래 위로 달리는 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조금 눌러주시면서 쭉 늘어뜨려 주시고 약간 눌러주면서 쭉 늘어뜨려진 상태로 이거를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운동의 포인트는요. 발가락 마디만 꺾는 게 아니라 중족골 부위를 전체로 잡아야지 그발 뒤꿈치에서 이어져 오는 근막 전체를 늘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이 디디기가 너무 무서우신 분들, 그러면 미리 일어나서 해주시고 첫 걸음을 하시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요. 숏풋 엑서사이즈예요. 이거 뭐냐면요. 발이 짧아진다. 우리 발 안쪽에 아치를 잡아주는 근육을 써서 발을 아치를 세우니까 발 길이가 짧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평발이 심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사실 평발이 가족력이 좀 있어서 엄마 아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온 가족이 모두가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발을 이렇게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발은 3점이 있거든요. 여기 뒤꿈치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세 점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운동을 시켜보면 잘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굽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치를 잡아준 근육을 못 쓰니까 자꾸 이거 발가락 이런 데 힘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발가락은 3점과 포함해서 편하게 이완을 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아치 부위를 발바닥에서 그 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천장으로 끌어당기다 생각해 보실게요. 보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아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할수 있으면 올라와서 한 30초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하셔도 좋아요.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쭉 올리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유지하고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자, 아치를 올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 아치를 올리는 근육을 못 쓰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굽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를 잡은 상태에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펴주면 그 근육을 못 쓰거든요. 그럼 진짜 우리 아치를 살리는 근육.

펼쳐주시고요. 그 위에 발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발끝으로 수건을 잡아당긴 동작을 8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수건이 한번 내 쪽으로 당겨지죠. 그 상태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건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이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끌어당긴 상태에서 들어올려보세요. 3초 정도 들어올렸다가 내리기. 그럼 또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셨다가 들어올리고 3초 내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은요, 발가락 사이사이 작은 근육까지 다 함께 훈련하는 동작이라서 앞서서 했던 아치 살리는 운동이죠. 숏풋 엑서사이즈와 같이 하시면 정말 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족저근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 아치를 또 잡아주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후견골근이라고 해서요. 다리뼈에 그 붙어서, 뒤에서 붙어서 내려오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 후견골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화하려면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를만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나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벽을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세요. 얘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 다리가 아마 덜덜덜덜 떨리면서 좀 이렇게 힘드신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은요,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나 큰 근육들을 주로 쓰거든요. 하지만 무릎을 굽힌 채에서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아치를 잡아주는 발목 안쪽 깊은 곳의 후견골근을 더 크게 일을 하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아치를 잘 살릴 수가 있고 족저근막 통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강에 거쳐서 우리 목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숏풋, 아치 만드는 운동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근육들을 깨우는 게 통증 없는 일상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줄레이.
0: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0: 예,
2: 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네.
3: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4: Oh.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5: 너가 행복을 해볼까?
1: 너
6: 할아버지.
1: 너는
6: 안돼 안돼 안돼
1: 안돼
6: 할아버지.
7: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8: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마지막 시간, 내 눈에 먹으면 독이 되는 약물들, 거꾸로 우리 몸에 좋은 또 식품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한 남성이 한눈을 실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지나친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약을 먹고 실명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으실 수 있는데요. FDA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서 한눈의 시력 저하를 경험한 경우에는 다시는 이 약을 먹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결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든지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밤에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의 영향에 의해서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 눈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뇨기과 약 중에서 전립성 비대증 약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도 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안과의사인 그 캠벨과 창 등이 보고한 바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전립성 비대증 약물을 먹은 사람들을 백내장 수술하다 보니까 이 홍채, 애기 동자가 잘안 커지고 수술 중에 굉장히 막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백내장 수술이 너무 어렵더라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홍채 이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시면은 홍채는 바로 눈에 있는 이 구조물입니다. 이 홍채가 있고요. 그 안에 수정체가 있는데 이 홍채가 커져야지만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이 홍채가 잘안 커져서 매우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립선 약 중에서 일부 약들이 이 홍채가 커지는 그런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굉장히 백내장 수술할 때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비뇨기과 약물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요실금이나 또한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를 쓸수 있는 항콜린성 물질이 그 예입니다. 이 콜린성 물질은 이 방광 수축을 만드는 물질인데요. 거꾸로 항콜린성 물질은 이런 것들을 억제해서 요실금이나 또 과민성 방광을 치료한 약물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몸에 있는 혈액과 비슷한데요. 혈액이 눈에 몸은 혈압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방수도 눈에 있는 압력을 유지시키는 물입니다. 방수가 나가는 곳이 이 전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콜린성 물질로 인해서 동공이 확장되면은 이 방수가 나가는 전방을 막게 됩니다. 이러면은 방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이눈 안에 축척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눈에 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방이 좁은 분들은 특히나 이런 항콜린성 제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걸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안압이 오르는 폐쇄각 눈내장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콜린제를 먹는데 갑자기 눈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흐리게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압을 체크해 보셔서 내가 안압이 높다면은 이 약을 끊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내과에서 흔히 쓰는 약 중에서 결핵약이 있습니다. 이 결핵 치료제인 에탄뷰토를 먹는 분들의 한 1.5%에서 에탄뷰토에 의한 시신경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탄뷰토를 먹는 경우에서 양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치료는 약을 빨리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는 과정에서 한두 달 드시는데 뭔가 침침하게 양쪽이 잘안 보인다 싶으면은요, 지체하지 마시고 다시 안과나 내과에 가셔가지고 약을 끊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탄뷰토를 끊고 난 다음에도 실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탄뷰토를 끊고서 우리가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약조차도 시신경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끊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실이 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시력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바꾼 약이 역시나 시신경에 독이 된 약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통으로 신경과에 다니는 경우 또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이 있습니다. 성분으로 토피라메트라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토피라메트는 우리가 편두통, 때로는 간질 치료제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토피라메트를 먹으면 어떤 문제냐면은 이 수정체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오면서 근시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이 전방을 좁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나가지 못하고 눈 안에 쌓여서 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이 토피라메트라는 계열의 약을 드시면서 혹시라도 잘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흐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없던 근시가 새로 생지 않았는지 또 안압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약을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피부과 약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다니시죠?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여드름 약들, 우리가 아이소트레티노인, 항생제 중에서 미노사이클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흔한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뇌의 압력, 즉 뇌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뇌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이 부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나 아니면 미노사이클린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데 뿌옇게 보이면서 머리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시신경이 부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시신경이 부어 있다면은 이 약물들을 끊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 말고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는 주의할 것들이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마늘즙, 또 양파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이런 식품들도 우리가 과량 섭취하면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항응고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과다 출혈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혹시 만약에 수술 예정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즙, 양파즙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께 알리고 이것을 끊는 것을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으면 눈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입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건조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맹증을 예방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망막에는 막대세포가 있는데요. 밤에 활동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볼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세포인데 이 막대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로돕신이라는 물질이고요. 비타민 A는 이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데 기본 원료가 됩니다.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눈이 건조해질 수 있고 야맹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주스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요, 눈의 건조증뿐만 아니라 야맹증을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 입증이 되었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많아서 눈에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망막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드셔도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고 청소년들한테는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알려져 있고요. 루테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테인은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의 구성 성분인데요. 따라서 루테인을 많이 드시면은 이 황반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25세부터 주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고루고루 섭취할 습관을 길러서 이런 루테인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 정어리 이런 데에도 오메가3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다른 음식과 달리 조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메가3가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물은 물뿐만 아니라 앞에 지방층이 있습니다.
물을

지방층이 감싸고 있어서 이 물이 빨리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층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 아니면 잣, 견과류를 드시면은요. 눈의 건조증 예방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도 때로는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신경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소한 약물 부작용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는 도중에 혹시라도 눈이 안 보인다 이러시면은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아닌지를 잘 떠올리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눈에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영양제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많은 몸에 좋은 음식들, 시금치나 브로콜리, 당근 등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섭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한 눈에 해가 될수 있는 담배나 아니면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이런 식들을 피하는 것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사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방문하셔서 내 눈에 문제 없는지 정기적인 체크를 해보시면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경안과 지금까지 8가지 강의를 통해서 질환들을 쭉 소개해 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신경안과는 크게 세 가지. 원인 불명의 시력 저하나 시야 이상, 또한 복시, 둘러보일 때, 끝으로 설명이 안된 눈의 질환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눈이 불편한데, 안과에 가서 선생님이 눈은 정상입니다. 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에 신경안과 기억하시고, 신경안과 클리닉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최근 들어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무력감이나 피곤함이 심하신가요?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감소증,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감소증은 만성질환이나 영양부족, 운동량의 감소 등에 의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 기능이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질병명으로 따로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관심이 많이 두고 있는 문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명이 붙게 되었고요. 관련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 문제를 하나의 질병으로 판단을 해서 질환코드로 분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부터 하나의 질병코드로 분류되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구체적인 원인이 아직까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영양 결핍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육이 줄어들고 근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증상을 확인하고 케어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의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한다.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악력이 평균보다 약하다. 하지 무력감이나 피곤감, 시국저하,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 위와 같은 증상들을 확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신다면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육량, 근력, 근 기능 이 세 가지를 측정하여 진단을 합니다. 연령과 성별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 지방량에 따른 근육량의 정상치가 다릅니다. 근육량은 골격 근육량을 측정하여 확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바이오 임피던스 측정법, CT, MRI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근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의 근력이나 악력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근기능은 신체 기능을 평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보행에 대한 능력을 체크하는 보행속도 측정, 400m 보행검사, 6분 보행검사 등을 시행하여 보행 능력을 측정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거라는 핑걸링 테스트라고 해서 종아리 쪽에 가장 굵은 곳에 링을 끼웠을 때 헐거우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특히나 더 중요하겠고 관절의 퇴행 변화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근육통과 관절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필수 아미노산 중심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이 질환은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척추와 관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신경을 쓰시게 되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50대부터 꼭 챙겨야 할 질환,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뼈가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를 왜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50대 이후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는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퇴행이 되는 본 턴오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뼈가 생성되고 퇴행이 되면서 20대에서 30대에는 골밀도가 가장 높았다가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골밀도가 감소해서 50대 이상이 되면 성인 5명 중 1명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5배 높게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보면 남녀 모두에서 50대 이상 2명 중 1명에서는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훨씬 많은 이유는 폐경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뼈의 흡수를 억제하고 새로운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이런 증상들은 폐경 이후에 첫 5년간 급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특히 높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될수록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무증상이라 통증이 없으니 통증의 기준을 맞추실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골절 위험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에 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는데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 특히 BMI가 18.5 이하인 저체중군이라든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생겼던 적이 있었던 환자분들께서도 새로운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도 심하지만 특히 대퇴골 골절을 경험한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단되었다면 어떤 치료약제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제 조절제라고 되어 있는 썸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썸제제가 2세대, 3세대,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약들이 뼈에서 선택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체로 작용하여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척추 골절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좋은 약제입니다. 썸 제제는 매일 복약해야 되는 불편감은 좀 있지만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상 반응으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얼굴에 열성 홍조라든지 다리에 종아리 통증, 레드 클램핑 페인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수술 전후에 침상 안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단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 IU 단위 정도를 사용하고 칼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을 좀 저는 권고하는 편이지만 약제로 보충을 할 때는
총 500

100에서 1000ml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먹었을 때 위장관계 부작용이 꽤 있는 편이라서 오래 복용하시는 것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 금연과 절주, 낙상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폐경 이후의 여자라든지 남성 환자인데 또 고령이고 또 예전 흡연자라든지 골절이 있었던 환자, 예전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었거나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의 여부를 체크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가 되면 꼭 챙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50대가 되면 인구의 매년 14만 명씩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통증의 왕이로 불리우는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침범하는 환자들 중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50대에는 면역력이 연간 감소되면서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좋지 않은 신경 위치에 호발하여 신경학적인 증상에 대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신경통도 느리게 회복하게 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포진의 위치가 안 좋을수록 신경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얼굴 안면신경이나 뇌, 목신경 등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일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에 대한 보강까지 하시면 100세 시대에 대한 기본 대비가 된다고 보고 최근 들어서 나온 대상포진의 백신은 두번 접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방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강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통증의학과에 대한 이해부터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척추 비수술적 치료, 또 50대 이후의 퇴행 변화를 맞이하여 기본에 해당하는 관절, 근육, 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까요? 내과의 노년내과만큼이나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통증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내 몸에 건강하게 90대에도 혼자 병원 오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인섭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존재감이 큰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더불어 동유럽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도시인데요. 보통 부다페스트가 남성적인 멋을 가졌다면 프라하는 여성적인 멋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행객들마다 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프라하는 확실히 부다페스트보다는 더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웅장한 건축물이 많다면 프라하에는 작지만 디테일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코 등 다양한 프라하의 건축 양식은 계절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체코의 상징이라 불리는 프라하성이나 40초 동안 인형이 나와서 공연을 펼치는 천문시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클레멘티눔은 다른 동유럽 국가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의 소품들입니다. 저는 체코하면 체코의 역사보다도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하의 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민주자유화 운동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968년 8월 20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이 군사 개입을 해서 개혁파 주도자를 숙청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개혁파를 추종했던 50만여 명의 당원을 제명시키거나 숙청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봄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은 강렬하게 갈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서울의 봄과 비슷한

뉘앙스 같습니다. 프라하의 봄을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체코의 근대사를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체코는 1960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증폭되었습니다. 그러자 1968년 1월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알렉산드로 둡체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프라하의 봄, 즉 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에 결속을 내세우던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침공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프라하의 봄 이후 체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침체를 겪다가 1988년 고르바조프에 의한 구소련의 개혁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9년 12월에 공산정권이 드디어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포럼을 주도하던 바칠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 역사상 최초의 비공산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코 정부와 슬로바키아 정부 사이에 경제개혁의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연방의회와 개별 공화국 의회가 국가 분리를 승인하면서 1993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것이죠. 아직도 체코가 아닌 체코슬로바키아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벨 대통령은 2011년 타계하셨는데요. 통찰력을 가지고 체코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으로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는 1883년에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1924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는데요. 41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프라하에는 그의 생가도 있고요. 또 카프카 박물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라하 태생의 유대계 독일 작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체코 태생의 독일어로 작품을 쓴 유대인 소설가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체코인은 아니었고요. 체코가 더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독일어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문학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프카는 인간의 불안을 꿰뚫어본 실존주의 문학가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소외를 다룬 변신은 그의 작품 중 최고의 명작입니다. 카프카는 프라하에 있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카프카의 아버지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그렇듯이 카프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큰 힘이었던 것이죠.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어를 배우며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상류층이 다니는 독일어 학교에 카프카를 보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로는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체코어보다는 언어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체코 여행을 간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독일에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어 간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일어를 쓰면 우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에선 체코어를 씁니다. 다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현지어를 쓰는 것이 계급적으로 더 낮아 보여서 외국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서글펴 보였습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작가로 기억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카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916년에 쓰여진 소설 변신에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대하는 가족의 행동과

심리 상태는 그 당시 약소국 체코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카프카의 암울한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1990년대 중반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책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가 낳은 작가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 꽤 큽니다. 부다페스트에 세체니 다리가 있다면 프라하에는 카를교가 있습니다. 깔레르 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입니다. 135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프라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를 4세가 불타바강에 놓은 다리인데요. 너비가 10m, 길이는 520m에 이릅니다. 다리의 양쪽 난간에 15개씩 총 30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 모두가 성인이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입니다. 조각상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보면 하루 종일도 걸립니다.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이 30개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네포무크 신부의 조각상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네포무크 신부는 고해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왕비의 고해 성사를 왕의 질문에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아서 혀가 잘려 강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발설하지 않는 것은 성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은 다섯 개의 별의 영접을 받으면서 물 위에 떠올랐는데요. 프라하 성의 비투스 대성당에 그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조각상 머리 위에 있는 별 다섯 개가 그를 영접한 다섯 개의 별을 상징합니다. 도시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알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도시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의 맛을 즐기기 위해 연간 1억 명이나 되는 여행객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으로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30개나 되는 조각상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도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얻지 못하고 새로운 발견으로 채워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살수 없는 것처럼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여행하고 자주 여행하고 후회 없이 여행해라. 제 도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2: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오, 이야.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4: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5: 아, 아내보다 더 이뻐.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 이상 이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극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

0: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는 이렇게 막 끊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굽물굽물굽물 기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네.
2: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4: 오! 와, 안 흔들린다.
0: 이야.
2: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5: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에세이입니다. 저는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27살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한 평론을 한 20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칼럼을 1년에 50편씩 한 400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글들마다 다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글도 나만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나 학술 단체, 어떤 잡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글쓰기였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가끔 공허할 때가 와요. 진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글을 열심히 써서 세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 보내고 나면 저는 좀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글쓰기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어떤 문서랑 다르게 에세이는 글을 쓸때이 글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갔다가도 나한테 돌아오는 글쓰기였습니다. 에세이 읽기를 배우는 학창 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젠 에세이 쓰기를 하는 인생의 시점을 맞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연 시인이 산문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쓰는 순간 말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산산이 부서지던 과거의 가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의미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건.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희미한 내 자신의 의미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점점 윤곽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흐려져가는 나의 의미를 다시 복구를 해내는 것이 에세이 쓰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필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찾고 싶다. 라고 할때 에세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자체로 반짝거리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돼 있습니다. 잘 표현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포착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시금 잡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합심해서 만드는 자아 찾기. 이게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아를 찾아야지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쓰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에세이 첫 번째 이득이라면요. 두 번째 에세이 쓰기의 이득은 깨끗해진다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첫 번째 에세이 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이 에세이 집을 내기 전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화가 너무 많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 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를 내고 있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났거든요. 네가 나를 알아?

이거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화낼 정도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거야? 그럼 위로를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서 이거는 뭐 분노조절장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전에 법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에세이집을 내겠다. 딱 15편의 에세이를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썼거든요. 밤마다 애들 재우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 쓰고 나서 출간된 책을 내가 다시 읽는 그런 과정 거친 후에 남편이 그래요. 너 좀 변했다. 이제 너 예전에 너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분노가 사라졌다. 화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제는 내가 화를 잘 안 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고 짜증을 내는 줄도 몰랐고 지금 템포가 천천해지고 뭐 그래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진 줄도 몰랐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맺혀 있었는데 몰랐던 미움, 분노, 화, 아픔 이런 것들이 토해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서 글에다가 옮겨놓고 그 글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뭔가가 정리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의 글쓰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아픔을 토해내는 용기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세이 쓰는 시간이 다른 어떤 글 쓰는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공부한다고 시 창작 공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이 한창 유행일 때 저 웹소설 작가 되고 싶어갖고 밤에 또 궁리해갖고 뭐 세계관 만들고 막 했었어요. 소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에세이 쓰기는 뭔가 작법을 되게 많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그걸 떠담는 과정 같아요. 시가 소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올리는 거라면 에세이는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를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세이는요,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시를 닮았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은 소설을 닮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굉장히 진실한 장르의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에세이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기하고 에세이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일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오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진행형에 주목하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에세이는요, 더 묵은 글이에요. 더 묵은 글. 자, 일기가 나의 오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에세이는 조금 더 깊이 박혀 있는 가시를 건드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박혀 있는 과거의 이야기. 다시 건지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일기가 지금 겉절이라고 막 태어난 어떤 일에 대한 단상, 막 진행되는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이라면 에세이는 2년 전 묵은지, 3년 전 묵은지, 20년 전 묵은지 이렇게 묵은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에세이를 쓸 수 없어?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쓰다 보면 에세이는 조금 궁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뿌리는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묵은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을 이 따라 나옵니다. 줄줄이 오늘 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고구마

인지 아실까요? 딸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는 아마 원룸일 것 같아요. 원룸에 들어와서 하룻밤 몸을 의탁해서 자는 거예요. 딸은 침대에 재우고 아버지는 바닥에 잡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딸내미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딸 많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우는 절을 업고 별하늘 아래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 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원룸에 가 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 집에 가서 좁은 방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놓고 오고 그 다음에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잘 있어 딸내미 하고서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부성애가 느껴지죠. 내가 딸내미한테 업고서 불러주던 노래 이야기, 내가 딸내미 생각하면서 심었던 은행나무 이야기, 이런 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한 편의 산문을 쓰면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고두고 읽으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을 에세이로 달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에세이로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입문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시를 한번 써보는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암만 진료가 나라고 해도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제재가 있어야겠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잘 주어야 돼요. 에세이스트가 되시려면요, 책을 읽으실 때 주스세요. 조개 껍질을 줍는 것처럼, 예쁜 낙엽을 줍는 것처럼 나를 위한 조각을 주워오세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붙이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에세이 쓰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예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세이라는 글을 쓰실 때 정말 좋은 기법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요,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를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퍼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과거에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셔야 돼요. 이 마중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마중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좋아했죠? 저는 우리 딸내미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왔던 조그마한 키링을 낡았지만 그거를 아직도 5년째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잊었어도 저한테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걸 좋아하고 계세요. 본인이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좋아했지, 왜 좋아했지를 쓰세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들이 모이면 내 취향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 수업의 예시로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세이는 제 인생 최초로 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못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에세이가 최고예요. 우선 저 첫 번째 에세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데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도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서 세 개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꽃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커다란 감나무가 두 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집은 맨날 연탄가스가 새는데 집은 아주 작고 못났는데 감나무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꽃이라는 게 피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감꽃이 하얗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꿰어갖고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감꽃을 주스러 마당을 쏘다녔거든요. 그 감꽃을 제가 버리고 공부를 하러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감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곰팡이 냄새, 줄여서 곰팡내라고 식구들이 불렀었는데요. 그 곰팡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기약 뿌리는 냄새하고 곰팡내를 좋아했는데 곰팡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단 얘기죠. 또 하나는 한자로 거북기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자로 거북기자를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님도 그 거북기자를 반드시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신단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거북기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나와 함께 했었던 세 가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를 썼더니 에세이가 나왔어요. 좋아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꽃, 곰팡내, 거북기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제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에세이 쓰는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요, 싫은 것이라는 마중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내가 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지? 내가 되게 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되게 체했었어.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게 되었어. 자,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싫어하게 된 게 있어. 그 싫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영향을 미쳤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거라는 마중물, 싫은 거라는 마중물 말씀드렸는데 좋고 미운 것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자다가도 미워갖고 잠 못 잔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잠 못 잤던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에세이의 기본입니다. 내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분, 그 캐릭터, 그 좋은 사람, 그 미웠던 인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

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감나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감나무를 베어버린 이야기 같지만 이 시는 사실은 아버지 시죠. 아버지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감나무 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잘못 따면 감나무 감이 뚝 떨어져갖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해드릴 걸.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감나무도 필요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가 되었지만 문장으로 탄생이 돼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중물은요,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어도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도 있고요. 그때 참 나는 예뻤지, 행복했지. 아, 그 작은 어떤 일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것은 나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눠주게 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생애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넌 언제 제일 행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애를 낳았거든요. 첫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저를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 에세이를 끄집어내고 생산하고 탄생시키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김광림 시인의 갈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갈등에는 조금 어떤 사연이 좀 숨어져 있는 시인데요. 비탈로가 난 아내를 데리고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베베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여. 이제 아내분이 뭔가 빚을 지셨나 봐요. 그걸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노년의 아내를 보니 아내가 너무 거칠한 어떤 아주 메마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시켰구나. 싸늘한 인연이야. 싸늘한 인연이여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적이 걸려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이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는 헤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아내의 그 덩굴처럼 얽혀있는 손발 그리고 아내의 여의고 거친 육신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아내가 진 그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겠다. 왜? 나는 아내한테 이미 모종의 빚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내와의 어떤 빈이야기, 그 여행에서 깨달았던 이런 생각 적어놓으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할 때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 어떤 구절을 따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듯 주석을 달듯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에세이의 재료 중에 하나는 내 심장에 꽂힌 누군가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오래 남아있던 어떤 말. 서정출 시인의 시 30년 전이라는 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봤어요. 서울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시가 있다는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리고 배고팠던 그 어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고향을 뜨는데 아버지가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말을 주셨어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말 한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기서는 배고르니까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든 자식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시인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 시인이 힘들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시인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언은 제 가슴 속에도 몇 개 접혀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문장 구절이 여러분 에세이를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마중물은요, 사실은 아픔과 상실이에요. 아픔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이런 절작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스토리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아픔에서 마치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송진이 배어나오고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생겨요. 그 아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을 에세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인데요. 이효령 쌤이 남기신 마지막 시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시예요. 따님이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셨나 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가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그립고 그다음에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 작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없어진다,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상처하고 마주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덜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 아픔하고 상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세이는요,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원리하고 되게 비슷한 작법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마중물로 제시했던 좋아하는 것,

0: 싫어하는 거, 경험, 어떤 기억, 요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 대사, 어떤 소설의 한 구절, 요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내 의미, 내 생각을 정리해서 붙여보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나의 감정만 갖고 저글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화나 사건이든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등장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끝나는 게 우리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이는요, 쓰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에세이를 쓸 때는 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 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에세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 중심을 찾는 어떤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세이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세이를 쓸때 마중물을 부어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중물로서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싶으시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문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내 에세이가 처음 했을 때는 분명히 못났더라도 그 에세이를 지우지 마세요. 나의 비밀 폴더에다가 넣어두세요. 우리 소꿉장 할 때, 남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내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두세요. 나는 거기다가 넣고 닫아버려도 그 글은 내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과 그 글에 담긴 내 자신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사라브레.
0: 줄레.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
0: 예? 본. 미안 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4: No, more 좋네요, 행복하고.
5: 너가
1: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6: no,
1: no, no,
7: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8: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9: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0: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1: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0: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2: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모여라, 기다리게! 근처에 해류가 지나고 있어.
2: 일정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말이지?
1: 응, 맞아.
3: 어, 저게 뭐지?
4: 우와!
1: 기다리게들이네.
5: 다리가 정말 길다.
2: 응! 다리가 긴 모습이 마치 거미 같아서 거미개라고도 해.
3: 근데 왜 모이고 있는 거지?
2: 가서 조사해보는 게 어때?
5: 좋아.
1: 알았어, 얘들아. 가자.
5: 기다리게 수수께끼를 밝히러 출발.
6: 아휴, 너무 힘들어. 다리만 다 있었어도 너무 화나네.
5: 어? 저기 기다리게야.
2: 정말이네. 기다리게야, 안녕.
6: 어? 뭐지? 날 쫓아온 건가?
1: 기다리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지? 같이 가자.
6: 우리가 모이는 곳을 간다고? 왜지? 설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 다리를 먹어버린 가오리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따라오지 마. 어때? 엄청 무섭지?
7: 어? 다리 두 개가 없네.
6: 어떻게 알았지?
2: 우리가 치료해줄게.
6: 저리가. 내 약점을 알아내다니. 공격만이 살 길이군. 덤벼라.
1: 진정해.
5: 어떡해.
1: 얼른 구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비킹 핑크파워 변신.
8: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1: 저기 앞에 있다.
2: 부스터를 사용하자.

0: 지러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다들 괜찮아?
1: 응, 괜찮아. 어? 저기에 키다리개가 있어.
2: 빨리 가서 구하자. 키다리개야, 괜찮아? 내 등에 올라타. 여기서 탈출하자.
0: 알았어.
2: 얘들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빠져나가자.
3: 좋아!
2: 하나, 둘, 셋! 야!
1: 우와! 괜찮아, 키다리개야.
0: 고마워.
2: 왜 우리를 공격했던 거야?
0: 사실은 가오리가 날 공격했거든. 너희도 날 공격하려는 건 줄 알았어.
1: 그랬구나. 우선 다리부터 치료하자.
0: 치료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새로 생겨나거든.
1: 어? 다리가 새로 생긴다고?
0: 응. 우리 키다리 개들은 다 같이 모여서 탈피를 하거든. 더 커지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는 거야. 그때 다리도 새로 생겨나지. 혼자서 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4: 아하, 그랬구나. 기다리게 수수께끼 해결.
0: 아니, 그런데 해류에 밀려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1: 걱정 마, 우리가 데려다 줄게.
4: 우와, 정말 많다.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탈피 잘하고 다음에 보자.
0: 응, 안녕.
3: 안녕. 키다리개야.
5: 추운 게 싫은 매너티.
6: 어떡하지? 한파 경보야.
4: 한파가 뭔데?
7: 한파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야.
1: 갑자기 무슨 일이지?
6: 그러게, 요즘 따라 이상기온 현상이 많은 것 같아.
1: 강 주변 친구들이 걱정되네. 날씨에 대비를 못했을 텐데.
2: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좀 갖다 주자. 안녕, 얘들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괜찮아?

0: 추워.
1: 나도 추워.
2: 얘들아, 잠깐만.
3: 어때?
0: 따뜻해.
4: 자.
1: 고마워. 정말 포근하다.
4: 저기, 혹시 따뜻한 물 없어?
3: 여기 있어.
4: 따뜻하다. 고마워.
2: 힝, 강 위쪽 친구들도 한번 살펴봐 줄래?
3: 알았어. 강물이 다 얼었잖아.
5: 도와줘.
3: 매너티들이잖아. 어? 왜 얼음 밑에 있어?
1: 강물을 마시러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강이 얼어붙어서 길이 막혀버렸어.
4: 여긴 너무 추워. 난 몸이 온 것 같아.
3: 큰일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렉스, 강이 얼어서 매너티들이 갇혀있어.
2: 알았어, 바로 갈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6: 피키, 핑크파워 변신!
7: 도모, 블루파워 변신!
3: 그린파워 변신! 여기야!
4: 맥박이 약해.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추위에 민감한 동물이야. 빨리 구조하자.
2: 도모, 빨리 얼음을 깨줘.
3: 응?
7: 도모, 파워드립 발사!

0: 살겠다.
1: 다행이야. 이제 빨리 따뜻한 바다로 데려가자.
2: 아직은 안 돼.
3: 왜 안 돼?
2: 매너티들이 몸이 얼어 있어서 바로 따뜻한 곳으로 가면 위험해.
3: 그럼 어떻게 하지?
2: 매너티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 돼.
1: 아, 수영을 해서 가면 되겠네. 얘들아, 얼른 가자. 응.
3: 다들 왜 그래?
2: 지쳐서 부력을 잃은 거야. 해초가 필요해.
4: 해초?
2: 매너티들은 해초를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나오는 가스로 떠오를 수 있거든.
1: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해변가에 가서 가지고 올게. 날샌돌이 핑! 출발! 자, 가져왔어!
2: 자!
4: 이제 떴다!
1: 자, 그럼 이동하자. 날 따라와.
5: 얘들아, 빨리 와야지. 아, 너무 느려.
2: 원래 동작이 느린 친구들인데 평소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몸이 얼어서 그런가 봐.
3: 어? 강이 얼고 있어.
2: 빨리 바다로 가야 해.
1: 하지만 매너티들이 너무 느린데 어떡하지?
5: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하면 어떨까? 그럼 신나서 몸을 더 빨리 움직일 거야.
6: 좋은 생각이야, 핑.

0: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1: 칙칙폭폭. 칙칙폭폭. 맨날 부를 거야.
2: 무사해서 다행이야.
3: 추운 날씨엔 강에 올라가는 거 조심해.
4: 응, 알았어. 안녕.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인치 법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
2: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0: 뭔가? 김치 하우스에서.

고마 안녕. 이걸로 비누빵을 만드는 것 좀 볼래?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제 비눗방울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아,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다노피.

여기 고마워. 아야했어.

여기 책에 보면 쇠깃불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데 아프면 안 되니까. 불이 부을 수도 있다고? 어, 이거!

촛불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처지고 콧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볼거리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가를 이렇게 치료해주겠어.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오늘 때면 안 된다.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말이 맞지, 곰마?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곰마, 기침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에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4: 새 집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5: 뭔가 나쁜 짓을
6: 버리고 싶은데.
5: 아주 나쁜 짓을. 야, 나는요 옵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옵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0: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1: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0: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1: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0: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자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3, 3, 3. 웃어보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이기고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1: 박사님.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2: 혹시 악당 크크한테 당한 건가요?
0: 내가 크크 이 녀석을 그냥!
3: 아니야! 크크 아니야! 나 TV한테 당했어.
4: TV요?
3: 며칠 동안 집에서 TV만 내내 봤더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해졌네.
2: 아니, TV로 뭘 보셨길래?
3: 우리 요정들 나오는 딩동댕 딩동댕 너무 재미나서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봐버렸지 뭐야?
0: 아이 참, 박사님도! 딩동댕 딩동댕
2: 매일 아침 8시
1: 본방 사수!
3: 그런데 TV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

0: 전속사.
1: 이 사건은 저기 TV를 보고 있는 정태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리는 TV를 아주 좋아했는데.
2: 태리야!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알래?
1: 이렇게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2: 태리야! 얼른 오라니까!
1: TV를 볼 땐 누가 불러도 못 들었으며.
3: 동화극장 헐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4: 나 헐거벗은 임금님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1: 이렇게 TV 앞에 바짝 다가가 TV를 보곤 했다.
2: 얘가 진짜? 밥은 식탁 앞에서 먹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자, 뒤로 세 걸음 간다, 실시. 하나, 둘, 셋.
4: 하나, 둘. 나쁜 짓 안 사다!
5: 전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6: 오, 그래! 이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최고의 옷을 만들도록 해라.
5: 압녀!
4: 헐, 저 재단사 거짓말쟁인데.
2: 정태리, 이렇게 TV 가까이서 보다가 아예 TV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빨리 뒤로 간다, 실시! 빨리 뒤로 간다, 빨리, 빨리!
4: 엄만, TV 보는 거 자꾸 방해! 아, 진짜 TV 속에 들어가고 싶다.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7: 정태리 어린이, TV 속에 쏙 들어가고 싶어서 TV를 가까이서 보는구나. 그렇다면 이 악당 아저씨가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테리는 TV 속으로 테레테레

0: 이 사람들 TV에 나오던 제당 사람 신어?
1: 전하, 새로 만든 옷을 가져왔습니다.
0: 전하? 내가

0: 자자자자자자 침착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 지금 TV 속에 들어왔고 임금님 역할을 맡게 된 거야. 농담이요. 자, 어서 새로운 옷을 꺼내보게.
1: 예, 전하. 짜자잔.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이 옷이 보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데요.
3: 전하는요?
2: 나도 아주 잘 보여. 이긴 옷이.
0: 나 연기 왜 이렇게 잘해?
2: 뭐야? 테리 얘 어디 갔어?

0: 전하, 어서 새 옷을 입어보시지요.
1: 그러겠소.

0: 저 임금 우리 테리랑 참 많이 닮았네.
1: 다 입었어.
2: 에헤이, 전하, 옷 뒤에 옷을 입으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3: 맞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 위에 그 옷을 입으셔야지.
1: 속옷 위요? 맞다! 이 얘기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아서 벌거벗는 얘기잖아! 안 되겠어! 저기요! 저 사실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임금님 하던 분 어디 가셨지?
4: 아이, 컷!
5: 아,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내기 몰라요?
1: 알아요! 임금님 벌거벗고 행차하는 얘기! 근데 저보고 벌거벗으라고요? 사람들 다 TV 보는데!
5: 사람들 다 TV 보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으셔야죠! 임금님이 벌거벗고 행차를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6: 아,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합시다! 딩동댕딩동댕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임금님 때문에 자꾸 늘어지잖아요.
5: 죄송합니다. 그 임금님 벌거 벗으시면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0: 애니, 뭘 도와줘? 뭘? 뭘? 테리, 너 TV 속에 들어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TV 앞에 바짝 붙어서 TV 본 거 아니야?
1: 나 앞으로 TV 멀리 떨어져서 볼 테니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0: 거기는 옆 채널인데! 아주 틀면 나오는 것만 틀면 부럽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가 여기까지!
2: 크크너, TV 속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뭐 하는 짓이야?
3: 크크넌 지금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시청자를 방해하고 있어! 그쵸? 시청자님들?
4: 저요? 아유, 저는 뭐 재밌는데요? 아니.
0: 그 봐!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시다잖아!
5: 우린 재미없거든!
6: 잠시만요! 저 일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서두를게요. 8시 20분까지 안 끝내면 호기심 딱지 틀면서 화내니까 어서 기 모으시고 빔 쏴주세요.
7: 예? 예?
6: 크크님도 얼른요. 빔 맞아주세요.
8: 저기 그게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게...
6: 가볼게요.
8: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7: 자, 어서 크크녀석 끌어내자! 딩딩! 동동!

얘들아 잘 들어. TV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악당 크크가 TV 속으로 끌고 온다. 명심해. 둘, 셋.

0: 테리야! 엄마! 테리야! 엄마 TV 보고 깜짝 놀랐어!
1: 저도 TV 속에 갇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2: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을 거지?
1: 응! 다시는 안 그럴 거야!
3: 좋았어!
4: 기동대장 조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8: 우리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2: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이번엔 또

0: 왜를 외쳤는데 왜 호빵이 안 오는 거야?
1: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주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주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이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이소.
2: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어떻게 펄펄펄펄펄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말아.
1: 진정해 사나이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4: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 팀.
5: 난 사과세포.
1: 나도 사과세포.
6: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4: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2: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0: 산화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5: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6: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5: 당연히
7: 아삭아삭 캠!
1: 백틴 때문이지.
8: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6: 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8: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6: 어떻게?
8: 이렇게.
1: 예예!

0: 어,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당으로 들어가렴.
1: 네, 지린!
0: 자, 위산을 쏴주마. 쏴!
2: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 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2: 위님, 백팀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0: 오냐? 위산을 쏴주마. 쏴!
2: 이야호! 나는 야 해킹 용사!
4: 해킹 젤리 젤리?
3: 어? 어이, 이 단단하던 해킹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4: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0: 오, 이 사과의 팩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4: 네! 팩틴 젤리 젤리! 팩틴 젤리 젤리!
5: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빗고야 말겠어!
6: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5: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4: 패킨 젤리 젤리! 패킨 젤리 젤리!
5: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꼬다!
7: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대장 세포님.
5: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8: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4: 패킹 젤리 젤리.
7: 대장 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패킹이에요.
5: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7: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5: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7: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5: 그치? 이제 사과 팩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7: 저도 신나요.
4: 팩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6: 에헤라디야! 대장세포님, 저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1: 또동! 최고의 똥 완성!
6: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5: 시연!
6: 똥! 배출하십시오!
5: 또동! 똥 나갑니다!
1: 이야!
2: 그냥 팩틴이 아니라니까.
4: 아, 그 팩틴 용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2: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4: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2: 당연하지.
4: 오, 사과 팩틴 최고 딱지다!
2: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4: 얼른 거. 가야겠다! 백서 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2: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현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팀 용사.
4: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9: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4: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9: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4: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

0: 떨어지면
1: 똥이 벌렁벌렁하니까
0: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2: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최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2: 왜야? 지금 다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0: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2: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0: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2: 그럴까?
0: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 하세요.
2: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0: 여기요?

0: 스페인 용사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맛있겠지.
3: 와 진짜 맛있다.
4: 쫄깃해.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말랑무지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네이버.
7: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8: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9: 백설공주님!
10: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9: 아 그래
10: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9: 가고 있어.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11: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9: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11: 도도도도 독사과?
9: 응?
11: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9: 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11: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9: 아!
11: 뱉어. 뱉어.
9: 아!
11: 맛있어.
9: 맛있어?
11: 응.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9: 아, 꿀사과, 꿀사과.
11: 아, 꿀사과?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7: 부르고 있어. 외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 줘.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나와라 돌리페널.
1: 사나여서 돌리페널 모두에게 사랑받는
0: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3: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0: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4: 뭐라고?
5: 10초 전! 10초 전이라고!
6: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0: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6: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5: 알았어!
0: 5, 4, 3, 2, 1, 출동!
7: 맛있다!
0: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8: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6: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8: 사과세포! 왜 그래!
7: 나 방금 당했어.
0: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을 사귀어 올 거야!

0: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1: 야, 산소가 나왔어, 산소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0: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0: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1: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2: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소,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1: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2: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소, 아, 뭐해? 어서 당장!
1: 미안해, 폴리페놀!
3: 폴리페놀, 안 돼!
2: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4: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2: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5: 어,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6: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7: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1: 아,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4: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5: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8: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5: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9: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4: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5: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8: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9: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5: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4: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9: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1: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0: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5: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4: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3: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0: 빙고!
3: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0: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0: 다행이다!
9: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2: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5: 새콤달콤한 사과와
4: 레몬이 만나서
3: 더 새콤해지겠다.
10: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0: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1: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11: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8: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1: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8: 산소는 나가주세요.
0: 뭐야, 뭐야. 괜히 왔네.
1: 아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2: 폴리페놀 안 불러?
1: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0: 해. 폴리페놀 최고! 꼭 갖고 말 거야.
1: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0: 안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5: 페퍼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6: 와,
5: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0: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7: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0: 어떻게 해요?
7: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0: 제 혀보다 더 길어요?
7: 그럼 길지. 나비 혀는 페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0: 와.
7: 나비가 우리 페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0: 난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5: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0: 난 예쁜 나비야.
5: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0: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5: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7: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5: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0: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7: 그래, 페파. 아주 예쁜 나비 같구나.
0: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7: 우린 꿈.

0: 들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1: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0: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0: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1: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0: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1: 개구리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0: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1: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0: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1: 치는 공덩이에서 뛰는 거야.
0: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1: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 내자. 나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
2: 개구리들이 큰 진흙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팔팔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1: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0: 엄마, 아빠, 놀이.
1: 페퍼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0: 이게 뭐지?
1: 페퍼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0: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1: 페퍼는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0: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1: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2: 어서 오느라, 페퍼, 조지.
0: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0: 난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0: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퍼 아빠예요. 조지.
2: 페퍼 아빠도 안녕하세요.
0: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1: 페퍼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0: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2: 잘 가요, 페퍼 엄마, 페퍼 아빠.
0: 안녕히 계세요.

0: 페파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1: 어서 오너라 페파. 어서 오너라 조지.
2: 전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페파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파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2: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3: 아이스크림 먹자.
2: 아이스크림이다.
3: 페파,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그 옷 벗고 먹어.
2: 난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3: 그러세요?
2: 네!
3: 그럼 예쁜 페파랑 조지는 어디 있어요?
2: 우리도 몰라요.
3: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파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2: 우리 여기 있어요.
3: 페파? 조지, 여기 있었구나.
2: 네!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1: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폰!
1: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저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4: 떡볶이!
5: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득한 닭떡볶이!
6: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고양이야!
7: 유모 차 타는 아기 고양이? 냥이!
6: 귀여워! 엄지 같아!
7: 머리를 빗어주면?
6: 기분이 좋은가 봐!
8: 나도 밀어볼게, 아기!
7: 유모 차 타는 아기 고양이? 냥이! 아기 강아지도 있네!
9: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10: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 줄이야.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스타트가 아주 좋아.
1: 연락 두절로 조금 애먹었지만 결국은 법무팀이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0: 좋아. 그럼 할메일은 제거했고 다음 타깃은?
2: 갱년기 극복 교실 모미란 회원입니다.
1: 수강 신청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저는 당분간 기존 사업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 그래, 그래. 앞으로는 웬만한 건 고부장이 알아서 진행해.
1: 네, 사장님. 손 씨는

0: 계속 지옥길 씨와 자취회 동향을 관찰하시고.
1: 어디서 나쁜 짓 하는 냄새가 솔솔 나네. 어?
2: 우전무님? 신관에는 어쩐 일로?
1: 왜? 난 여기 오면 안 돼? 고부장, 본사 들어오더니 왜 이리 비쩍 말랐어?
3: 아휴. 왜 시비야?
1: 소문이 자자하던데 회사랑 일밖에 모른다며. 근데 그거 칭찬 아니거든요. 젊은 거 너무 믿지 말아요. 그러다 삐끗 하나 크게 다치는 거야.
3: 무전무님, 지금 저한테...
2: 그럼요, 무전무님. 우리 부장님 오래오래 일하셔야죠. 보이시죠? 오메가3,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잘 보좌하고 있을 겁니다. 염려 마셔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3: 비린내 씹었잖아요.
1: 아참, 그리고 TF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나쁜 짓은 몸에 많이 해로워요.
4: 원래 저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부장님 본사 오시기 전에는 부사장 후보로 내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유배지로 밀려나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0: 유배지?
4: 유니버스 구간물이요. 화장실도 안 좋아서 막 벌레도 나온대요. 유배지 가신 뒤로 저렇게 보이는 직원들마다 시비를 걸고 다니신대요. 예전엔 진짜 멋진 분이셨는데.
3: 또... 네. 저 인간이 진짜 해봐! 정말...
0: 이게 다 뭡니까?
3: 그게요, 부장님. 배상우님이 결제를 안 해주세요.
5: 배추자 상무. 유리만 사장 전속 점쟁이 배추동 도사의 누이. 누구도 못 건드리는 실세다. 배상무님이? 왜?
3: 모르겠어요. 일주일째 저기압 모드로 결제랑 결제는 다 차이피 미루시는데 일 터지면 저희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어떡해요, 부장님.
5: 답답하다고 화장실 문도 안 닫는 분이 일주일째 동굴 모드라면. 짐작 가는 데가 있군요.
3: 예? 주식 때문이라고요?
5: 배상무님이 A전자에 노후자금을 다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3: 아니, 그게 맞다고 해도 저희가 주식을 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5: 방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더럽게 없기로 유명한 제가.
3: 부장님? 설마? 아니, 뭐야?
5: 주식의 신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버린 자식 고드리가! 지금 바로 손절합니다.
3: 부장님, 안 돼! 이 바보 부장님, 당신 하나 손절한다고 시총일이 대기업 주가가 그렇게 간다니. 걱정하잖아.
5: 지금입니다. 상무님, 방으로!
3: 부장님, 대체 우리 얼마나 더러우신 거예요?
5: 시끄럽고 달려요! 무경주 전무. 낙오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50. 그녀를 멈춰 세운 바윗돌은 여지없이 나도 쓰러뜨릴 것이다. 배추자 상무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6: 그만둬.
5: 상무님.
6: 고부장, 그만둬.
5: 오늘은 꼭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뭐야?
3: 저 결제를...
7: 오라! 니들 오늘 아주 잘 걸렸어요. 오늘 말이지, 이 배추자가 니들한테 결제 골든벨 쏠 거니까!
5: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상무님,

0: 못된 여성으로서 존경합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1: 어, 뭐야 고부장.
0: 자, 사랑이에요 도장꽁. 감사합니다. 달릴 수도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한다.

0: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꼭 자랑하도록 하세요.
1: 가족에게 자랑이라.
2: 넌 참 혼자서 재밌게 잘도 산다. 엄마 생각은 안 나디?
3: 승진했다며? 여유 있으면 아빠한테 투자 좀 해봐.
1: 내 가족은 왜 이럴까? 생각해봐야 시간 낭비다. 응원 같은 거 없어도 알아서 잘 살아왔어.
2: 나날이 선이 좋아지네요.
4: 정말 멋지다, 두리무누님.
1: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어? 선생님?
0: 사군자 교실 회원님들 잘 지내셨나요?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수업을 해볼까 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영영 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종이와 붓 먹을 준비했나요?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1: 종이랑 먹, 그리고... 이건...
0: 잠깐 기다려라, 얘야!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이 선은 한 번에 완성되는 선이 아니에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선이지요. 하나 주의할 것은 선과 선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운필법을 의도필부도라 부릅니다.
1: 의도필부도?
2: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0: 의도필부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지요. 붓자국은 끊어졌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다. 자, 도토리문화센터 사군자 교실 회원 여러분, 이것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다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헤어지진 맙시다.

0: 갱년기 극복 교실에 등록하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무슨 문제라도.
2: 역시 너무 젊어서 의심하는군.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개연성이 있지요.
1: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병원에 갔던.
0: 네, 고두리님 접수됐습니다. 앞쪽에 석류즙 하나 챙겨가시고요. 다음 회원님.
3: 이게 뭡니까, 우송씨? 주치 1, 눈에 띄지 않는다 잊었습니까?
4: 죄송합니다, 부장님. 쫓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1: 쫓다뇨? 누가요?
4: 애실 회원님이요.
3: 이봐, 청년! 아저씨! 야! 거기서!
2: 망할 노랑머리, 오늘도 분명히 왔을 텐데.
4: 자, 새치기를 했다고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저 수혜교실 접수 못하면 어쩌죠, 부장님?
1: 따라 나오세요, 우송씨. 제가 어머하죠.
5: 학급 부장,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니? 달리 널 찾을 방법이 없구나. 우리 회원님.
3: 노랑머리, 거기 안 서! 애들아, 나와! 그만!
1: 그럼 그때 이후 처음으로 50년 전 제자였던 로라 회원님을 사군자 교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신 거군요.
5: 네, 그림 그린다는 사람이 눈썰미도 없어서 얼마 전에야 저도 알게 되었답니다.
6: 제 실수입니다, 이사장님. 학급부장, 아니, 중순이가 잘못한 건
5: 그리 괜찮은 헤어짐은 아니었죠. 그때의 선택엔 후회가 없지만 크엔 절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왔을지 두렵네요. 늙고 초라한 모습에 실망해 지금껏 절 모른 척했을지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선생님. 어? 그러니까 이건 그 아주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2년 전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질 위기였을 때 로라 문호님이 이곳 땅을 일부러 매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고도 왜 자신을 밝히지 않았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로라 회원님은 누구보다 수업에 진심이셨고 최선을 다해 난초를 연습해오셨어요.
1: 아, 맞다. 숙제. 그 아이 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선생님! 선생님!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3: 있잖아, 학급 부장.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 이제 막 17이 된 아이에겐 다음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 내 스승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야. 선생님과 약속해주겠니? 얼마나 늦어지든 상관없으니 정중순 너의 그림을 완성해 오겠다고 말이야. 선생님이 내주는 마지막 숙제야.
2: 약속할게요. 매일매일 연습해서 최고로 멋진 난초화를 제출할게요. 절대로, 절대로 포기 안 할게요.
1: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두리무느님, 그 아이 안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분이니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0: 글쎄요, 그게... 어쩌지?
2: 제가 도울게요, 선생님! 어?
4: 세미 배우님?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건데?
2: 너무 감동적이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알고 있거든요. 로라 문우님의 정체가 뭔지를요.

0: 내가 괜히 온 건가?
1: 딩동!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2: 내가 먹을 것 좀 사왔어요. 안에 기첩은 좀 있어요? 못 들었나?
1: 그만 눌러요!
3: 누구시죠?
0: 저 고두리입니다, 로라 문호님. 지난번 빌렸던 옷 돌려드리려고요.
4: 잠깐이면 됩니다.
2: 아이고, 냄새야. 두리 문호님, 어디서 매주 냄새 안 나요?
5: 옷은 현관에 두고 가세요. 미안해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
2: 저기 로라님, 얘기 다 들었어요. 선생님도 로라 문우님 애쓴 거 다 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야. 아유, 대체 며칠을 이러고 있었던 건지 원.
0: 이강주 선생님은 그릴 때 상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 하지마!
0: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2: 나보다 낫네, 뭐.
0: 달릴 이유가 있으니 달리시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라 문우님.
6: 어? 그건...
0: 어? 전설의 화선지! 그 전에... 좀 씻으실까요?
6: 어? 어머, 아유, 나 좀 봐.
2: 자...
5: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덕분에 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써 왔습니다. 사군자 교실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겼지요. 선생님, 저는 그림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하기 싫지만 잘하고 싶었고 실수 없이 완벽해야 했던 제가 한 모든 일들처럼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 재밌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7: 참 싱그러운 난초구나. 붓질 하나하나에 즐거움이 묻어있어.
5: 너무 과장이세요, 선생님. 어디를 더 고치면 좋을까요?
7: 글쎄, 이대로도 참 좋지 않니?
2: 정말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0: 네, 잘 됐습니다.
2: 두리 문우님, 두리 문우님, 우리 말이에요.

0: 네네, 세미무느님. 선생님 잘리게 만든 놈 찾아내서 응징합시다.
1: 저는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2: 아니, 조리무느님, 나 혼자 살아도 찾아낼 거예요. 나 쉬는 동안 고급 탐정수를 익혔다고요.
1: 소은 씨, 그 우리 회사에도 문화센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3: 아, 네. 사내 문화센터가 있긴 한데 시설도 많이 낡고 커리큘럼도 별로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래요? 운영 책임자가 누군데요?
3: 그게요.
1: 김대리,
4: 들어오세요, 고돌이 부장.
3: 조심하세요, 부장님.
4: 잘 왔네, 고부장.
0: 정신 차려, 고돌이. 정신 차리라고.
4: 웬일이에요? 고부장이 내 방을 다 오고?
1: 무전무님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4: 사군자 교실 신설 제안에 강사 추천까지. 가족이에요? 청탁?
1: 아닙니다, 전무님. 평소 존경하던 전무님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픈 순수한 마음이랄까요?
4: 그런 입에 발린 소린 대추자 스타일이고.
1: 죄송합니다.
4: 뭐, 아직 내가 강사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대신 공짜는 절대 안 되고.
1: 네? 무슨...
4: 손 좀 줘봐요.
1: 손은 왜... 저건 다 뭐야? 설마 고문기계?
2: 나요! 나 이거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4: 역시 단백질 부족이군.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최대 풀떼기네.
2: 뭐야? 왜 남의 도시락을 검사해요?
4: 이쪽으로 와봐요, 고부장.
1: 왜 사무실에 인바디가 있는 겁니까?
4: 이봐, 이봐. 갓 태어난 고라니도 이거보단 근육이 많겠다.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진짜 마지막.
1: 전무님,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4: 제안서 읽는 동안만이라도 뛰어요. 사무실 돌아가면 또 왼종일 앉아있을 텐데.
1: 저는 못해.
4: 있지, 난 고부장이 마음에 들어.
1: 갑자기요?
4: 10년 전 날 보는 것 같거든.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건 주말. 제일 혐오하는 단어는 아마도 워라벨? 그땐 일이 너무 좋아서 쌓아온 게 다 무너질까 두려워 자리를 뜨지 못했지. 근데 나이 먹어보니 알겠어. 건강하기만 하면 일할 기회는 계속 생겨요.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순 있어도 사라지진 않더라고.
1: 그게 정말입니까?
4: 나도 여기 와서 잘만 살잖아. 정말로 일을 사랑하면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기회가 왔는데 몸이 못하겠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오늘 뭉친 근육 풀어줄게요. 일하다 찌뿌둥하면 와서 수명 연장하고 가요.
1: 감사합니다. 무좀
5: 술병 숨겨둔 거 없는지 매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6: 죄송합니다. 오늘도 분명 다 뒤져봤는데.
5: 최근엔 계속 기분 좋으셨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6: 그게 첫째 따님께서 연락처를 바꾸시곤 연락이 안 되신다고 귀국 일정도 갑자기 취소하셨고요.
5: 숙제. 나에겐 일생의 숙제였어요. 당신에게 사랑받는 일이. 당신은 알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적었다 지웠는지.
4: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그러니?
5: 어머니, 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은 어머니가 잘 아시잖아요. 좀 봐주시겠어요?
4: 대체 왜 이렇게 미련을 떠?

0: 걸어. 네 그림을 누가 본다고. 다 귀찮다. 그만 돌아가.
1: 어머니, 저를 사랑하긴 하세요?
0: 또 시작이구나.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니? 빚쟁이 같아.
1: 이제야 알겠어요. 이 문제의 빈칸에 나는 영원히 답을 쓸 수 없다는 걸. 어머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긴 항상 냉방이 너무 강하다니까. 잘 지내세요, 어머니. 선생님, 저는 제 그림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려고요. 미련하게, 아주 저답게.
2: 답장이 늦어져 미안하구나, 학급 부장. 네가 보내주는 편지와 그림들은 놓치지 않고 읽고 있단다. 아마추어 미술전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에는 편지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단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선생님도 지지 않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단다. 지난주에는 내 스승님의 그림을 보러 갔었다. 그분 그림 앞에 서자 잊고 있던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를 도망치게 만든 머릿속 소리들이.

세상에 필요한 그림은 이미 여기 있는데 나는 왜 그림을 그려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지.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목소리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는 거. 선물 하나를 동봉아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은사, 너는 나의 은혜로운 스승이란다. 이 두 번째 이름은 오로지 너 스스로 만든 거야.

0: 상대로 확인! 샷 출동! 자동 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 마! 사건 종료! 샷 옥스폰!
1: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나요? 미술 작품은 옆에 미술 선생님이나 해설가분이 없으면 정확한 그림의 속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와 함께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강경옥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로 미술을 아주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 강경옥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배우게 될까요?
2: 오늘은 명화를 보고 그거를 AI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명화 속에서 특징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실제 그 명화처럼 바꿔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와, 나만의 명화 만들기.
2: 그렇죠.
1: 그것까지.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제가 일단 명화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1: 아하, 이 그림이군요. 네.
2: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1: 일단 저는 고흐가 난시가 있었을까? 뭔가 안개가 끼어 있었을까? 이렇게 그냥 빛들이 다 번져 보이니까 날씨가 좀 흐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실제 미술 수업에 공부를 할 때는 저 고흐의 특징을 우리가 실제 선생님하고 배워보는데 이거를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알려보도록 할게요.
1: 네.
2: 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해 알려줘라고 제가 한번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뭐 화가 및 제작 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1: 너무 어렵다.
2: 예, 맞습니다. 이게 어른용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잘 써야 된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학년 수준으로 알려줘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이제 그림 속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붓으로 빙글빙글 돌려 그린 것 같죠. 굉장히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AI를 처음 썼을 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1: 아, 설명이.
2: 예,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300자 이내로 말해줘라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특징을 지금 5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기에는 너무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잖아요.
1: 그쵸.
2: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잼스.
2: 네. 예, 이 잼스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잼은 간단히 말하면 미리 프롬프트를 입력해 놓은 나만의 개인형 맞춤형 AI 챗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2: 그래서 여기서 새 잼을 눌러서 저희가 하나의 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AI 미술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1: 네.
2: 요청사항 부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물론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끝내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마법의 연필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훨씬 더 이 잼의 맞춤형으로 이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1: 와우.
2: 자, 처음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명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줘라고 했는데 보시면 명화의 가치, 아름다움 또는 이제 세부적인 역사보다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특징과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300자 이내로 작성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1: 네.
2: 만약에 저장 누르기 전에 혹시나 바꾸실 부분이 있거나 좀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찍고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매번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맞습니다.
1: 우리가 네. 또 여러 개의 작품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쓰면 된다. 이게 네. 이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2: 네. 채팅 시작을 눌러서 이번에 아까 봤던 이 별이 빛나는 밤을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프롬프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네. 더 쓸 게 없어요.
1: 어,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되나요?
2: 네,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됩니다.
3: 대박.
2: 자, 그러면 이렇게 반고라는 작가가 만든 멋진 밤하늘을 함께 감상해볼 거야 라고 하고 꿈 같은 색감이 매력적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1: 야,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저 때도 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써봤을 것 같은데.
2: 아, 여기 보시면 특징을 세 가지로 알려줬어요. 뱅글뱅글 춤을 추고 있다.
1: 네.
2: 또는 커다란 에너지. 그리고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요. 이 잼 하나로 여러 가지 명화를 계속 넣어보면서 새로운 걸 배워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씨름이라는 작품 아시죠?
1: 네.
2: 네, 요거를 한번 띄워놓고 이번에는 제가 태블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2: 태블릿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 옆에 세 개의 줄이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딱 눌러보면 이제 재미나이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맨 왼쪽에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얘에게 눈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제가 앞에 있는 네, 요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5학년 수준으로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특징을 알려줘.
4: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씨름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죠. 씨름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구경꾼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주변 풍경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랍니다.
2: 이런.
1: 이야, 빠르다.
2: 예. 그리고
1: 아니, AI가 참 너무 좋아졌네요.
2: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들고 그 어디든지 가서 그림만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해설이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흐의 특징과 네. 김홍도 작가의 특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미리 그 시원한 물컵 한 잔을 여름철 창가 앞에 놓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1: 네.
2: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방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고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1: 네.
2: 내가 첨부한 사진을 이렇게 변경해줘 라고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 이렇게만 표현해도
3: 오와!
1: 오, 약간 밝은 고흐.
2: 맞습니다.
1: 희망찬 고흐 느낌입니다.
2: 네, 아까는 약간 좀 어두웠다면 네. 이번에는 되게 여름철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이야. 듯한 네, 그런 느낌의 그림이 완성된 걸 볼 수 있네요.
1: 너무 너무 재밌는데? 네. 이건 정말 진짜 고흐풍이 좀 느껴지는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김홍도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 거죠.
2: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고흐의 특징을
1: 까먹게 되니까.
2: 그렇죠. 그냥 고흐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진짜 고흐처럼 나올 거예요.
1: 네.
2: 근데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1: 오늘 우리가 AI와 함께 미술작품을 한번 배워보고 또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를 마치 자판기처럼 쓰기보다는 정말 짝꿍 또는 선생님 또는 도우미 느낌으로 함께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아플 때가 가슴이 아플 때.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둔 연휴 첫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또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라며 9월 24일 EBS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차례상 물가가 9년 만에 하락해 명절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고향을 찾기보다 혼자 쉬는 것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었습니다.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소식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박광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연휴 첫날입니다. 귀성행렬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1: 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아직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목포 4시간 20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등입니다. 어젯밤부터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 정체는 이 시간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귀성 방향 정체는 잠시 뒤인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명절마다 고속도로에 참 차량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특히 사고 뒤에 발생하는 2차 사고가 위험하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귀성길과 귀경길 운전대를 잡으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이었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날 하루 평균 75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평소보다 1.4배 많았습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고요.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하다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인명피해 규모도 큰 편입니다.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가 165명으로 일반 사고보다 15%가량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선행사고 뒤에 발생하는 2차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2차 사고 치사율은 무려 48%로 일반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의 5배에 육박했습니다. 이 오후 시간대 졸음운전에 특히 주의하시고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운전 중에는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자동차 교통사고뿐 아니라 성묘나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사고를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1: 네, 야외 활동과 가정 내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명절 전후에는 성묘나

0: 벌초를 하다가 가을철 활동이 왕성해진 벌에 쏘이거나 또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 또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밝은색 긴 소매 옷을 입고 벌집을 발견하시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추석 전후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36%는 주택 화재였습니다. 전을 부치는 등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특히 뜨거운 기름이나 물에 화상을 입거나 또칼등 조리도구에 베이는 사고 평소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방 주변에서 뛰놀다 뜨거운 음식에 데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오늘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주차장 등 교육 공간을 개방합니다.
1: 네, 꽉 막힌 고속도로를 피해서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표 구하기가 뭐 그야말로 예매 전쟁입니다. 그런데 암표 거래까지 있다고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웃돈을 얹어 승차권을 파는 암표 의심 사례 19건을 적발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코레일 직원이 직접 일반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는데요. 5만 3,500원짜리 기차표를 거의 두배 가격인 10만 원에 되팔려고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표를 구하지 못해서 실시간으로 취소표 검색하고 있지만 실제 열차 운행 기록을 보면 빈자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 하루 평균 5만 8,500선의 빈좌석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하행선의 수요가 몰리고 상행선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역기송 방면에서 빈자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부정승차는 올해 설 기준 8,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명절 풍경 자체도 예전과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귀성길에 오르는 대신 혼자 쉬는 것을 택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고 하죠.
0: 예, 그렇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명절을 보내는 방식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추석 연휴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는 응답 전체 63%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 수치인데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가족을 만날 계획이라는 응답 52%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명절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가족, 친지와의 화합이라고 답한 비율 45%였고요. 휴식과 재충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로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가 주말과 이어진 나흘간의 비교적인 짧은 연휴인 만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응답 30%로 조사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왜 고향에 안 갈까 생각을 해보면 명절 스트레스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힌 명절 문화가 좀 조사가 됐죠?
0: 네, 개선이 필요한 명절 문화 1위로 친척 간의 지나친 간섭이나 사적인 질문이 꼽혔습니다. 리서치 기업 PMI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8%가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과 사적인 질문이 문제라고 꼽았고요. 뒤이어 과도한 차례상 준비나 명절 노동 분담 등이 또 문제로 꼽혔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물어봤는데요. 보통 부담감을 느끼는 대화로 형제, 자매 등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꼽혔고요. 연봉이나 소득과 관련한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에서는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로 취업 관련 얘기가 4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서 결혼과 외모에 관련한 이야기도 줄을 이었습니다.
1: 네. 그래도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명절 물가도 큰 관심사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차례상 장보기 부담 조금 덜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해 봤는데

0: 30일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모처럼 물가 부담도 조금 덜어진 이번 추석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 주는 말보다는요,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추석 연휴인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내려갑니다. 귀성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정작 주유소 업계는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왜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건지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부터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내려갔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네, 일단 차로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명절 보너스 같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총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할인합니다. 그렇다면 명절이라고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100원을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17일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딱 100원을 내린 거라서 체감은 꽤클 겁니다.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자체 수익금을 활용하는 거고요. 전기차 차주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공공충전기를 활용하신다면 충전 요금이 절반, 50%나 할인되니까 시간 맞춰서 휴게소 들르시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주유소 업계는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 네,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 일반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는 거죠. 한국 석유유통협회나 주유소협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민간 시장을 교란하는 선심성 특혜 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동네나 국도변에서 영업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국제 고유가 상황에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정을 투입해서 특정 고속도로 주유소들만 가격을 확 낮춰버리니 공정한 가격 경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손님을 다 뺏기게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런데 할인 대상은 전국 9천여 개 주유소 가운데 222곳이에요. 2% 정도 되거든요. 숫자로 보면 많지 않은데 업계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숫자에 대한 팩트체크를 먼저 해보자면 주유소가 이제 전국적으로 9,000개 정도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할인을 받는 고속도로의 주유소가 226곳이라서 2% 남짓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소라면 동네 주유소를 단골로 가던 사람들도 명절에는 어차피 고향 가느라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운전자들의 머릿속에는 동네에서 비싸게 넣지 말고 이 기름을 비워뒀다가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100원 싸게 가득 채우자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2%의 주유소가 블랙홀처럼 귀성객들의 기름 수요를 싹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추석 귀성길이 1년 중에 매출 중 가장 크게 오르는 대목으로 볼수 있는데 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명절 특수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으니 생존 문제로까지 번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그렇다면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세를 좀 내리거나 할인 혜택을 전국 주유소로 이렇게 혜택을 확대하는 것, 이건 좀 어떻습니까?
1: 네, 실제로 이 주유소 업계에서는 특정 주유소만 밀어줄 게 아니라 아예 유류세 인하폭을 더 키워서 이 모든 국민들, 그리고 9천 개의 주유소가 혜택을 골고루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전국 9천 개 주유소에 모두 리터당 100원씩 보조금을 주려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유류세를 더 내리자니 지금도 세금이 덜 거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이른바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을 직접 쓰는 대신에 한국도로공사의 공공기관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서 혜택을 주려는 거다 보니 결국은 혜택을 받는

0: 고속도로 주유소와 소외된 98%의 일반 주유소 간의 극심한 갈등과 부작용을 낳게 된 딜레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우리 젊은 세대의 지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의 술집 결제가 3년 사이 크게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최근에 한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상반기 20대의 술집에서 결제한 건수가 불과 3년 전이랑 비교하니 절반 이상 정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만은 아닌데요. 건강과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진해서 술을 멀리하는 이른바 소버 큐리어스, 그러니 자발적인 절주 문화가 20대 사이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 여기에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비싼 술값이 부담되기도 하고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2차, 3차로 이어지는 회식 문화도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 지출이 줄어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요, 술자리나 식비는 참 아낍니다. 그런데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상반된 소비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점심값은 정말 500원, 1000원이라도 아끼려면서 도시락까지 많이들 싸거든요. 그런데 한정판 제품을 구하려고 평일 새벽부터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은 또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런 현상을 두고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 아주 뚜렷해졌다라고 분석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나 식비, 생필품을 살 때에는 돈과 시간을 극한으로 아끼는 초절약 모드를 켜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가치를 두는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한정판에는 기꺼이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면서도 또내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또 추가적인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요즘 세대만의 뚜렷한 소비 공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요즘 무지출 챌린지나 이른바 거지방 이런 것도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 자체를 놀이처럼 즐기고 인증하는 문화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용돈 관리에도 좀 참고할 만한 소비 방식일까요?
0: 네, 저는 당연히 이 부분들에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착안할 부분이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비싼 명품이나 오마카세를 SNS에 자랑하는 일명 플렉스 문화가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면 지금은 익명 단톡방에 모여서 서로 낭비한 지출을 혼내주고 또 아껴가는 과정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기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친구들을 무작정 따라서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또 겉모습만 꾸미는 소비에서 벗어나서 한정된 용돈 안에서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시고 또 절약 자체를 스트레스 없이 게임처럼 익힐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또 행동으로까지 옮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추석 기름값 할인을 둘러싼 논란부터 또 달라진 젊은 세대의 소비까지 살펴봤습니다. 같은 할인이나 절약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즐겁고 편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산 좋고 물 좋은 푸른고장 청양. 자연 환경이 딱 받쳐주니 사람들 인심도 참 훈훈하답니다.
1: 무지하게 가족적이죠. 손님들도 되게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0: 오인장에서 만나는 청양의 특산품들.
2: 계속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거야.
0: 지금 딱 제철 맞은 과일부터 청양의 대표 작물들까지 깨끗한 자연이 빚은 먹거리들로 가득한데요. 30년 경력 주방장이 만드는 얼큰한 짬뽕. 청양 고추가 맛의 비결이죠.
3: 너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진짜로.
4: 아이고 맛있어. 이게 이 맛이요.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5: 이 맛이 매콤한 칼칼한 맛이 뭐 청양 고추의 자랑이죠.
0: 청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과 멋. 깨끗하고 풍요로운 자연이 품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청양의 명품들을 소개합니다.

0: 해발 고도 300 내지 400m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청양의 중심지 청양읍. 청양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청양읍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도로망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청양 교통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청양읍에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이 한 곳씩 있는데요. 닷새 간격으로 평소엔 한적한 버스 터미널이 북적인답니다.
1: 아이고, 고마워요. 마늘 다 샀어.
2: 그냥 일로
3: 오시오.
2: 아이고.
1: 네, 고마워요.
3: 아이고,
1: 가세요?
3: 네. 고마워요.
1: 네, 가세요.
3: 아니 무거운 거 캠핑 갖고 오는데 그 데려다 주니 얼마나 고마워.
4: 아유 잘 데려다 줘요.
5: 아 그래요?
4: 네.
6: 시장이 멀으니까 노인장만들 편의를 위해서 기사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고 있대.
0: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진풍경. 청양 사람들 마음 참 따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일장 구경 좀 해볼까요? 오일장이 열리는 곳은 버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청양읍 중심가. 이번 장날은 주말도 겹쳐 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엔 뭐가 잘 팔립니까?
7: 비가 안 왔잖아. 계속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거야.
8: 너무 달아, 너무 달아.
0: 지금 제철인 과일부터 없는 게 없는 시장. 특히 청양이 출산지인 부기자 파는 곳이 많은데요.

0: 청양시장 사람들에겐 이만한 효자 상품이 없답니다.
1: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쪽에. 비싼 물건이니까.
2: 아, 비싸요?
1: 네. 근당 600g. 3만 원짜리. 옛날서부터 이게 뿌리서부터 이파리, 댕이, 구기자, 열매 다 먹잖아요. 이게 장수. 이게 간에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간.
3: 예, 예, 예. 이게 무르시라는 거예요. 얘가 동그란 거.
0: 와, 와, 와. 요즘 보기 힘든 무릇 나무를 다 파는군요. 무릇은 땅속으로 자라는 줄기를 먹는 식물.
3: 고운 거라고.
4: 아, 고운
3: 엿, 거야? 엿 고우듯이 이게 끓여서 고운 거라고.
0: 하하, 대체 어떤 맛인가요?
3: 쌉싸름하면서
5: 달짝 달짝지근하고 좀 아린 맛도 있고 옛날 먹던 맛이에요.
0: 이렇게 생경한 것까지 있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파는 건 단연 청양고추. 그런데 청양고추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는 뭡니까?
6: 청양은 지형적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타지방보다 좀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고추 맛이 단맛이 강하게 나고 좀 매운맛도 같은 품종일지라도 좀 더 맵고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드신 분들은 달고 맵고 다른 지방 고추보다는 확실히 감칠맛이 더 난다 해가지고 많이들 찾으세요.
0: 청양고추를 처음 개발한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선 이런저런 설이 많지만 어쨌든 매운 고추의 대표 명사가 청양고추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
6: 색깔이 제분을 했을 때 색깔이 곱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꽃감색처럼 이렇게 약간 진한 색 그리고 인물이 아주 팽팽한 것보다는 약간 쪼글쪼글한 게 당분이 많아.
0: 이 고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청양 상권도 크게 살아났답니다. 청양시장은 하천변에서 난전 형태로 운영되던 50여 년 전부터 주요 판매품이 바로 청양고추였습니다. 청양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작물이 청양고추다 보니 보이시나요? 가로등마다 머리에 고추를 하나씩 이고 있네요. 청양 사람들의 고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냥 확 느껴집니다. 시장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는 한 식당.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여기가 제일 바쁘다네요. 바빠.
3: 불려서도 쎈난데 왜 여기까지 안 오느냐. 그렇게 맛있어. 맛있으면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7: 청양고추를 넣으면 그 향이 이상한 향이 독특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식을 그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얼큰이도 그게 들어가서 우덜이 그걸 못 잊고 오자니요.
0: 청양 주민들에게 매운맛 좀 보고 싶어요 하면 대번에 가르쳐주는 식당이 바로 여기. 그야말로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짬뽕 맛집입니다. 이 집 짬뽕은 뭐가 다른지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거의 불쇼 느낌으로 불맛을 내는 건 기본. 거기에 청양의 맛을 듬뿍, 아주 듬뿍 넣어준답니다.
8: 첫 맛이 일반 우리가 아는 캡사이신이나 이런 인위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매운 조미료들 이런 거하고 맛이 다릅니다. 예, 입에서 말이 맵진 않습니다. 그런데 드시면서 이제 땀샘이 폭발하는 거죠.
0: 청양의 맛이란 무엇인고 하니 그 첫 번째는 청양고추로 만든 고추기름. 거기에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침샘이 폭발하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고춧가루를 넣어 확실한 매운맛을 내주는 것이 포인트죠.

0: 이거는 청량산 이게 매운 고추 우리가 아는 매운 청량 고춧가루는 아니거든요. 그냥 청량산 일반 풋고춧가루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물론 고춧가루는 여기 건데 이거는 청량에서 나온 일반 풋고추고 지금 따로 지금 뒤에 얼큰이 짬뽕에 들어갈 매운 고춧가루가 우리가 아는 매운 고춧가루 청량 고춧가루입니다.
1: 이게 바로 청양의 맛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거기에 올해로 주방장 경력 30년인 사장님의 화려한 기술이 더해지면 먼 길 마다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매운맛 청양고추 짬뽕 완성입니다. 이미 계절은 한여름, 눈물, 콧물에 땀까지 쏟으며 먹는 청양의 매운맛. 입엔 좀 맞으시는 감이요.
2: 이렇게 좋은 것을 아느냐. 너 맛있는 걸 더 먹어라.
3: 아따, 딴 거란 건 아냐.
4: 아우, 시원해.
5: 내가 그러잖아. 그 소주 한 잔 먹고 해장국이 최고라.
2: 부장님 맛있지요?
6: 진짜 끝내줘.
2: 끝내줘.
4: 아이고 맛있어. 이게 맛이요.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7: 이 맛이 매콤한 칼칼한 맛이 뭐 청양고추의 자랑이죠.
8: K맵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산 맵부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에 자부심이 있는 만큼 청양고추가 그 매운맛이 딱 그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청양고추로 특별한 걸 만들고 있거든요.
1: 대체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니 얼른 따라가 보시자고요. 중국집에서 멀지 않은 곳. 이곳이 임수빈 씨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주 재료라며 보여주는 건 혹시 만두소 아닌가요?
8: 이게 빵만죽 안에 이제 들어갈 매콤한 소예요. 청양고추랑 돼지고기, 당면 뭐 이렇게 야채랑 해가지고 매콤하게 저희가 볶은 거예요.
1: 전국에 딱 하나뿐인 청양고추빵을 만드는 수빈 씨. 개발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 메뉴인데요. 천연 색소를 넣어 색깔을 낸 반죽에 청양고추 양념으로 매콤하게 맛을 낸 소를 듬뿍 넣어주고요. 길쭉한 고추 모양을 잡기 위해 정성껏 빚어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양고추빵을 만들 결심을 한 건가요?
8: 예를 들면 뭐 춘천 감자빵이나 뭐 완도 전복빵이나 이런 명물빵이 있는데 청양에는 이제 청양고추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도 그런 빵이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으로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관광객들이 이제 저희 빵을 보고 청양에 놀러와 주실 수 있는 그런 청양고추빵 매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하하,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던 청양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청양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청양 명물 한번 만들어볼까? 당찬 꿈을 키운 수빈 씨. 양념 소 개발에서 빵 모양까지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청양 고추빵을 탄생시켰습니다. 하하하하, 제법 그럴싸한 고추 모양입니다. 매콤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라는데요. 빨간 고추빵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색깔도 맛도 다양합니다. 고소한 크림치즈가 들어간 풋고추 모양의 고추빵에 청양고추 양념과 치즈가 어우러진 맛 로제치즈 고추빵까지 그야말로 청양고추의 무한 변신. 안녕하세요.

0: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수빈 씨의 빵집은 청양을 방문하면 꼭 들려야 될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무섭게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십니다.
1: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보니까 색깔도 빨갛고 그러니까 너무 매워 보이긴 한데 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담백할 것 같고
0: 만두 같기도 빵 같기도 한 생소한 청양 고추빵 대체 어떤 맛인지 설명 좀 해봐 주셔요.
2: 맛있어요. 약간 그 야채우빵인데 좀 고추 맛 나는 매콤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3: 담백하고 좀 덜 달고.
4: 젊은 분들이 하니까는 또 보기
3: 그렇죠. 예.
5: 뭐 많은 인생 멘토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읍내수 칠갑산 쪽으로 길을 잡으면 청양의 또 다른 명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6: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4: 그러게. 속 약간 속듯이 속기 하면서 수확해야 될 것 같아요.
0: 이들 부부가 키우는 건 바로 표고버섯. 이건 농장에서 연평균 약 18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9년 전 귀농한 부부. 전국에서 버섯잎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딘지 찾다가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 청양입니다.
4: 물줄기가 시작되는 데가 청양. 공주나 뭐 부여나 이런 데들은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 그래서 저희가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칠갑산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 지방보다는 1, 2도가 조금 더 선선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버섯 키우기에는 시설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지 않는 한 여기가 더 베스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0: 이곳 농장에선 톱밥과 미생물을 섞어 만든 대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합니다. 여름철이면 버섯이 빨리 자라 하루 세 번씩 수확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맘때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4: 얘네가 나중에 요만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부딪히잖아요, 서로.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쏙가야 되는 거예요. 이쁜 애로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따서 이제 따로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0: 칠갑산 참나물을 사용해 배지까지 직접 만들며 점차 사업을 늘리다 보니 건 표고버섯을 홍콩으로 수출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부부가 손발 맞춰 일하지만 사실 아내는 처음엔 귀농하는 걸 반대했었답니다.
7: 저희 남편이 표고버섯을 갑자기 하겠다고 3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로 저한테 브리핑을 막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표고버섯을 하겠다고 하면서 귀농 계획서를 PT를
0: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광남 씨. 아이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고 싶어 오래도록 고민했고 통계청 자료까지 검토하며 준비해 청양으로 터를 옮겼답니다.
4: 청양군이 충청 지방에서는 되게 인구수가 적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부여나 청양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때 청양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와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하면 더 어렵다라기보단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시작했지만 제 몸에 맞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죠. 이젠 환기시설 같은 것 좀은 손수 만들 정도로 베테랑 농부가 다 됐답니다.
4: 거기다 놔요.
8: 이거 하나 그냥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4: 안 먹어야죠, 이 생으로. 생으로 먹어요?
8: 저희 생으로 먹지 않아요?
4: 저희 거의 생으로 안 먹는데, 진짜. 그 막

0: 생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생으로 먹는데 왜 생으로 먹는지,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왜 생으로 먹는 거지? 표고가 좀 비싸니까 다른 분들은 뭐 잡채나 요리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약간 기름에 구워가지고 맛소금 원래 살짝 뿌리면 진짜 맛있거든요.
1: 허서 좀 먹어본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간단한 조리법. 벌써 그 향이 여기까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맛이 무서운 법. 오늘은 진짜 참기 힘듭니다.
0: 맛을 봅시다. 잘 됐나? 맛있네. 이건 먹어봐야지 알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 잘 모르죠. 다들 그냥 볶아 먹는 것만.
2: 아니, 고기랑 같이.
1: 부부에게 청양은 제2의 고향입니다.
2: 꾸며진 게 거의 없고 그냥 꾸밈 없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청양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꿈을 꿔가지고 제가 10년? 이제 9년 차에서 이제 10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청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청년에게 꿈이 되어주는 곳. 이곳에서 황혼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조성된 숲 같기도 정원 같기도 한 이곳은 청양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 식물원입니다. 약 11만 평 규모의 부지에 8,600여 종의 다양한 꽃과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 곳. 원예학을 전공한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식물원 터를 찾았고요. 이곳 청양에 꿈에 그리던 식물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3: 광릉 요광꽃. 이게 어디 가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희귀한 지니까. 멸종이 1급이니까.
4: 1급?
3: 예.
1: 광릉 수목원에서 발견돼 보호종으로 지정된 특이한 식물. 이곳에선 정부에서 지정한 보호종 식물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원을 멸종 희귀 및 서식지 외 보존 기간입니다. 너희가 잘 보존을 해라.
1: 숲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얕은 산에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특별한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3: 요 앞에 저 나무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구상나무인데 이거 봐요. 얼마나 잘 자랐어.
1: 우리나라가 원천지인 구상나무.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정향풀을 비롯해 연잎구황의 다리 등 어디서도 보기 힘든 보호종 야생 식물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식물원입니다.
5: 진짜. 아, 이쁘네요.
6: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수국이
5: 얘도
6: 아니에요?
5: 수국이야, 수국.
6: 아, 얘도 수국이에요?
5: 여름 수국이에요.
6: 아, 그래요? 되게 그냥 자연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4: 편안하다.
6: 네, 그리고 다른 저희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식물원 같은 데 갔었는데 여기가 훨씬 좋다.
1: 어디서도 보기 힘든 식물들을 만나러 전국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데요. 특히 식물 전문 사진 작가들의 주요 출사 장소로 유명합니다.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장소가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0: 대구까지 내려가려고 그랬었어요. 이 모감주 나무를.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만드는...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예, 예. 안 그러면 그쪽까지 예.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군락이 너무 좋게 있으니까 예, 예. 아주 횡재 만났네요.
1: 여기는 보시다시피 딱 자연 환경 그대로 그대로 경사도를 설계해서 이 동선만 그냥 만들었지 하나도 손을 안 댔잖아요. 제일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식물은 이
2: 싱그러움이 살아있는 귀한 풍경 청양의 청정 자연 거기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청양의 명품들입니다.

0: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3: 화이팅!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느 날부터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확 늘었더라고요.
1: 얼굴 전체로 이게 색소 침착이 심하니까 이거 나이 먹으면 더 늘어가고 진짜 이거 내 몸을 다 덮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한 적은 있어요.
2: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확 무너진 것 같아요.
3: 어두워지고 주변에서 아픈 거 아니냐.
1: 지금부터 한 3, 4시간, 오후에 한 2, 3시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해요.
4: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5: 이게 뭐를 안 하면은 막 주름이 더 빨리 그럴 것 같아요.
4: 최악입니다, 최악. 그 어차피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4: 노화 속도를 조금 늦추실 수는 있어요.
6: 여러분의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충분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1: 근데 진짜 여기 이깔 주름이 많이 옅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지던 게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
7: 2주 했는데 3년이나 젊어졌어요.
8: 잃어버린 나이 5세를 찾으셨습니다.
9: 어머니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아들의 제보.
0: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된 윤선희입니다. 아이고 너무 흉측스럽죠. 거울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조절을 하면서 주름 안 가게끔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주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충격이네요.
9: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 언제 이렇게 늘었을까요?
10: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의 아이들을 12년 정도 이제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이제 나이도 많이 되시고 하셔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얼굴에 주름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0: 60대가 딱 넘으면서 항원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얼굴에 이런 게 생기면서 주름도 확 늘었더라고요.
10: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죄송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9: 자식과 손주를 키우느라 피부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0: 아 이것도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이게 종고라고 사줬어요. 근데 2020년까지네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뜯지도 않았어 이거 뜯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며느리가 보면 이거 난리 나게 생겼네. 그대로 있어요 뜯지도 않고.
4: 그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0: 이것도 피부 자극 아니 뭐야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사줘도.
9: 뒤늦게 돌아본 얼굴엔 무심한 세월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0: 근데 굉장히 내가 피부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데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희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이 아우 너도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얼굴에 이런 점 같은 것도 많이 생겼다고 이제 나이가 먹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정말 그냥 많이 우울했죠. 나가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9: 성격마저 바꿔버린 피부 고민은 얼굴 곳곳에 주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정확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정밀 검사도 받았는데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어디가 고민이 돼서 오셨어요?
0: 미간 주름. 이렇게 습관이 돼갖고. 그리고 팔자 주름.
4: 보시면 실제 나이가 지금 66세신데 내가 측정하는 나이는 71세로 나오시는데
9: 주름이 심한 편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4: 우리가 피부에 내 이렇게 장벽 기능을 볼 수 있는 그 경표피 수분 증발량이라고 해요.
6: 이거는 그 장벽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수치가 높잖아요. 높으면 안에 있는 물을 많이 증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막 갖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25만 넘어도 아 조금 그래도 손상된 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은 지금 25 이상에 거의 30에 육박하시거든요.
9: 피부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많을수록 건조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선희님은 오른쪽 얼굴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 수분도가 낮습니다. 그럼 피부의 수분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6: 평소에 조금 수분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세한 주름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게 세안을 하실 때 네. 이제 빡빡 문대시던데 네.
9: 선희님은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 특히 오른쪽 얼굴을 집중적으로 문질러 씻었는데요.
6: 사실 그렇게 하시면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0: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피지,
6: 피지.
0: 예, 이런 게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6: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호막이에요. 그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장벽의 기능이 이미 그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들, 지방 단백질들이 막 과도하게 때를 밀거나 자극되는 행동을 하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장벽 기능이 손실이 되면 각질 세포에 구성하고 있는 보습 인자들이 소실이 되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외부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으로부터 쉽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피부 증상, 질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좀 뽀득뽀득하다고 느끼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더 생기고 더 건조하고 그래요.
0: 가을부터 저기 봄까지는 좀 세수하고 나면 당기니까 스킨 로션은 발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발라요.
6: 건조하지 않는 여름철에도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의 수분도를 높이면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도가 떨어지면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보습제는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많은 주름의 원인은 수분을 빼앗는 세안법과 부족한 보습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님의 피부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6: 표정을 많이 쓰세요, 평소에?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안경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뭘 보려면 이렇게 찡그리기부터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9: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면 미간을 찡그립니다. 선명한 미간 주름 보이시죠?
6: 우리가 이제 주름도 피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이 두꺼워지고 체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안면도 비슷한데 안면 표정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주름이 많이 생겨요. 나이가 또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니까 눈을 이렇게 희뻑득하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예, 이마 주름도 많이. 예,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쓰다 보면.
9: 두 번째 고민입니다.
0: 팔자 주름 깊어지고요.
6: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는 안에 있는 지방이 이제 확 꺼지는 거예요. 고령의 연령층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까? 피하 지방층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노화 과정 중에 피하 지방층의 두께도 줄고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0: 더군다나 노화가 더 진행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피부 처짐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아래로 쭉 함몰이 되게 되면 팔자 주름이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세 번째 고민은 정체 모를 점인데요.
2: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새 이렇게 돋아나더라고요.
3: 안경 잠깐 한번 벗어보실까요? 전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양성이에요, 양성. 뭐 나쁜 거는 아니시고. 양성 종양은 반드시 노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다가 자극을 받잖아요. 외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 중에 뭐 과하게 치유가 되면 이제 이렇게 양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째고 꼬매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2: 손주들을 십몇 년을 보다 보니까 저 가꾸는 거는 포기를 하고.
3: 제 생각에 지금도 늦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거는 노화를 완전히 막는 거는 없죠. 근데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니까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1: 아침부터 거울 앞에 앉아있는 두 번째 귀하신 몸. 정혜님의 아침 피부 관리는 무려 10단계입니다.
4: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올려요. 시원해.
5: 다 끝났어요?
4: 네, 다 끝났어요, 이제.
1: 안 끝난 것 같은데요?
5: 저는 주로 왜 하는 줄 몰라요. 저희들이 지식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좀 지겨웠어, 안 해.
6: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그런가요?
7: 내가 보기에는
4: 중독이야.
7: 하루에 한 5시간은 소비하는 것 같아요. 잠잘 때만 자는 거지. 안 그러면 내 그냥 우르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게
1: 실제로 일이 없는 날이면 정혜님의 피부 관리는 온종일 이어집니다.
4: 뭐니까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한 60대, 한 70대 온 것 같아요. 웬일이야. 딱 제 눈에 띄는 거 지금 이렇게 기미 이런 거. 지금 색소 침투되어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꺼뭇꺼뭇 다 보이잖아요, 지금. 땅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넓어져 있고. 도대체 뭘 한 거야, 여태. 전에는 진짜 피부 깨끗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아예 뭘 안 발랐었어요. 스킨도 일체 안 바르고. 그냥 다 햇빛에 노출을 시키고 다녔던 부분이죠. 너무 많이 후회해요. 진짜 사람들이 너 지금 안 하면 이렇게 선크림 안 바르면 나중에 너 피부 다 뭐 작살 나면 안 좋아 이랬던 부분에 아이고 괜찮겠지. 아니야. 그래, 무심코 넘긴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가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0: 당연히 피부도 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늙습니다. 내인성 노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외인성 노화, 자외선, 광노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실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가운데 자외선에 자주 노출된 사람에게 광노화가 더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0: 아무래도 햇빛이라고 하는 광노화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뭐 기미나 아니면 일광 흑자라든지 아니면 검버섯이라든지 이러한 색소성 질환도 올 수가 있습니다.
1: 얼굴에 생겨난 거뭇한 얼룩은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팔다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혜님은 이제 햇빛이 두렵습니다.
6: 어머님 집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네,
4: 햇빛 때문에 햇빛은 저한테 강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7: 할매, 불 좀 켜고 살아. 캄캄한 데서 뭐해.
1: 집안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요.
7: 이래 권하이 좋은데. 얼마 권하이 좋아.
1: 재빨리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6: 어머니 왜 얼굴 가리고 계신가요?
4: 햇빛 때문에.

0: 없는데.
1: 아 저기 에피 들어오잖아 지금.
0: 아 에피 때문에 이거
2: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정혜님은 온종일 피부 관리를 하면서도 정작 선크림은 바르지 않습니다.
3: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과를 합니다. 실내에서 유리창 근처에 생활을 많이 하신다거나 낮 시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자외선 A를 차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2: 외출할 때는 얼굴만 다 가리는데요. 팔다리는 관심 바뀝니다. 그 결과
1: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일하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흘러버리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 더 늘어가고 진짜 이거 내 몸을 다 덮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한 적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바르는 거에 기능성 화장품을 조금 이제 눈을 떠갖고 이제 좀 바르면 낫겠나 싶었는데 아, 내가 지금 병인 것 같아.
4: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병이야. 아마 생각 이게 점점 이게 집착이 커져 내 피부에 대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
2: 정혜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3: 요거는 검버섯이고요. 요거는 이제 흑자가 조금 있으시고 여기에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미잡티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파래가 이렇게 네. 뭐가 많으세요. 네. 네. 이것도 다 검버섯 흑자인데 네, 이거는
2: 거뭇거뭇한 얼룩의 이름을 확인했는데요. 검버섯, 흑자, 이게 다 뭐죠?
3: 검버섯, 그 지루각화증은 표피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양성 종양인데요. 이는 지속적인 피부 자극을 통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루각화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자는 일반적으로 일광흑자라고 합니다. 일광은 광선, 즉 자외선을 뜻하는 건데요. 피부 노화 과정 중에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노출이 받게 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흑자와 검버섯은 노화가 주된 원인인데요. 편평하면 흑자, 볼록하면 검버섯입니다. 반면 기미와 주근깨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
3: 우리가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멜라닌 측정 지수가 있는데 얼굴 쪽은 멜라닌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팔은 250 다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굴보다 팔에 이렇게 색소성 변화 있는 부위가 당연히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되신 것 같고
1: 얼굴은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얼굴 밑으로는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2: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얼굴에 비해 팔다리는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자외선의 위험성은 단순히 색소 침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광노화에 진행이 되면 우리 세포의 분화 속도 노출뿐만 아니라 DNA 변성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피부암의 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팔이라든지 다리까지 바르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크림을 하나 처방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검은 거는 좀 빠지는 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주름에도 예, 도움은 되는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극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게 펴바르면 좀 빨개지시는 분도 계세요. 바르시려고 하시는 부위에 피부를 조금 안정시키는 보습제를 먼저 쓰시고 한 5분, 10분 있다가 그 위에 비타민 A 크림을 써보시는 게 하나가 있고 자외선을 바르면 그게 산화가 돼요. 비타민 A 크림이. 그래서 밤에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2: 하는 게 많은 정혜님은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3: 도움은 좀 되죠.
1: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3: 매일 해야 돼. 가끔 하면 효과 없어요. 매일 하시고.
1: 하루에 수시로 하더라고, 시간 나더라고.
3: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화상 입으세요, 그것도.

0: 장시간 마스크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걸 매일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건조함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1: 마스크팩은 2, 3일에 한번 15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저희 잘생긴 남편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하신 몸에서 꼭 와주세요.
1: 잘생긴 남편의 피부를 걱정하는 아내의 제보.
3: 예, 49살 허동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허동주의 아내 정현주입니다.
5: 어머님이 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어요?
4: 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콩깍지가 덜 벗겨져서 저희 남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피부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 역시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3: 이러지 못해. 확대하니까 너무
4: 흉하다.
3: 내가
4: 근데 생긴 건 잘생겼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치?
3: 그런가?
4: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50대 뭐 중반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피부 이렇게 딱 봤을 때.
1: 동주님의 고민은 눈밑 꺼짐과 칙칙한 피부톤입니다.
4: 그 마스크팩을 그래서 내가 저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약간의 언쟁도 좀 있죠. 해라. 그냥 누워만 있어라. 그것도 안 되냐. 싫다. 귀찮다. 저리 가라. 막 이러면서.
1: 남편의 피부를 되돌리기 위한 아내의 선택은 오이팩입니다.
4: 오빠 팩하자. 팩하자고.
3: 아 무슨 팩을 해.
4: 누워봐. 오빠 팩해.
3: 왜 먹는 거를 왜 얼굴에 붙인다고 그래. 아유 오이를. 아, 진짜.
4: 김이 봐, 어후. 나한테 다 고마워해라. 이런 거 해주는 거.
6: 네, 그건 그렇죠.
4: 말하지 말랐잖아. 됐어, 이제. 아, 야, 코도
3: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코를. 코에다 붙이는 건 아닌데.
4: 쉬어봐. 말하지 말. 이런 일부러 도와.
3: 코에다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보통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내 피부가 좀 이렇게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한다? 남자들도 그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살면서 단 한 번도 피부를 신경 쓴 적이 없다는 동주님의 일상은요? 비누 하나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합니다.
5: 어머님.
3: 네?
5: 어디 가세요?
3: 등산이요.
5: 근데 모자나 뭐 선크림 같은 건 따로 안 쓰세요?
3: 아, 선크림 바르면은 등산할 때 땀나는 것 때문에 너무 끈적여가지고 그런 느낌 싫어가지고 그냥 가요.
1: 대학별 아래서 등산하는데 모자도 쓰지 않습니다.
6: 아, 햇살 좋네.
3: 제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확 무너진 것 같아요.
4: 저도 그래요.
3: 네.
4: 어두워지고 색조가 안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아픈 거 아니냐, 병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3: 제 고민은 눈밑 꺼짐이 제 고민이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눈이 확, 눈 밑에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은 그냥 없어요. 아니, 포샵이에요. 피부 하얗게 하는 포샵을 하든지. 에이.
1: 마음에 들지 않는 피부를 가리기 위해 사진 보정은 일상이 됐습니다.
3: 저는 제 나이보다 앞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좀 틀려져야 될 것 같아요.
0: 공주님은 지금 실제 나이가 49세신데
3: 네네.
0: 여기 측정되신 피부 나이는 53세세요.
3: 네네.
0: 주름 분석 결과도 안 좋게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톤이 안 좋아서
3: 네.
0: 색소 침착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오셨는데 모공도 조금 넓은 것처럼 나왔고 이건 아마
1: 주름, 색소 침착, 모공 모두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얼굴 쪽에 멜라닌 색소가 사실 다른 참가자분들 50대, 60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톤 자체가 조금 꺼맣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수분 함유량인데 아마 피부에 건조함이 좀 심하시기 때문에 다른 두 참가자분에 비해서 피부 수분 함유량이 월등히 낮으세요, 보면은.

0: 혹시 음주 흡연 하세요?
1: 음주는 아예 안 하고요.
0: 네.
1: 흡연은
0: 하세요?
1: 예, 예.
2: 담배를 피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혹시나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당연히 콜라겐의 변성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수분도도 떨어뜨려서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 많이 피신 분 보면 조금 다크해 보인다고 하고 좀 어둡고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하고.
3: 흡연자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흡연은 피부 노화를 악화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동주님의 피부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1: 제일 고민은 요 눈 미끄짐 요거.
0: 눈 미끄짐이란? 네.
2: 이거는 지방층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1: 네네.
2: 지방층 위에 진피층은 네. 이렇게 막을 이루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얘가 탈출을 못하게끔 막고 있거든요.
1: 네네.
2: 노화 과정에서 막고 있는 층이 기능이 소실이 되면 안에서 볼록 올라올 수도 있고
1: 네.
2: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1: 두세.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연고도 있고.
2: 아니 없어요.
1: 그건 다 효과 없나요?
2: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탈출이세요. 째서 꺼내서 꼬매셔야 돼요.
3: 다음은 피부톤입니다.
1: 제가 얼굴 톤이 지금 되게 어두워졌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하얗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산화작용을 없애기 위한 효과인데 비타민C, 크림, 먹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몸에서 활성산소가 좀 덜 생기고 그러면은 항산화 효과도 좀 생기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톤이 한결 밝아질 수가 있어요.
3: 세 사람 모두 피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원인은 습관이었습니다. 세안법은 각자 달랐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두 사람과 너무 많이 바르는 한 사람. 보습 방법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 사람 모두 선크림은 바르지 않았죠.
4: 여러분의 피부 노화 시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세안을 하시고 충분한 보습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피부 노화를 막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안법을 먼저 배워볼 건데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세안 방법과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씩 세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3: 먼저 동주님은 비누 세안을 합니다.
5: 혹시 비누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1: 다른 이유는 없고요.
5: 네.
1: 간편해서.
5: 간편해서. 네. 저희는 산성 피부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저희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우리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지막은 약산성으로서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희님은 무려 5단계 세안을 했는데요.
7: 아니 제가 세안제를 왜 많이 쓰냐면요.
5: 네.
7: 처음에 세안을 하면 그게 나와요, 각질이.
5: 피부 각질층 사이에는 수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수분이 저희가 보통 한 10%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정상 피부에는. 근데 세안을 지금 다섯 가지로 계속 늘리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각질층 안에 수분이 좀 다 날아가서 각질이 좀 떠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7: 그래서 그게 밀려서 때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5: 네네.
7: 거예요?
5: 네.
7: 그래서 만약에 그 세안제를 줄이면 그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5: 들뜬 각질들을 조금 좀 입을 덮어주듯이 보습제를 좀 많이 발라주시고 세안제를 좀 줄이시는 게 피부 보호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3: 그럼 올바른 세안법 배워볼까요?
5: 메이크업을 했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는 가정하에 이중 세안을 진행하실 건데요.

0: 만두콩만큼 짜시면 됩니다. 거품이 충분히 많이 나오죠?
1: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세안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2: 거품으로도 다 닦여요.
0: 크림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것보다 바로 갖다 대는 것보다 저희가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이용했을 때 자극도 덜하고 그리고 세정도 더 잘 되실 거예요.
1: 이제 보습법을 배워볼까요?
0: 피부 장벽에 중요한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보습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인데 피부와 유사한 성분이 같이 이제 도포가 되면서 피부를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재생력을 좀 빠르게 도와주거든요.
1: 보습제를 발라봤고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볼 건데요. 묽은 제형에서 꾸덕한 제형 순서로 바르시나요? 하지만 주름 개선, 리백 등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는 보습이 먼저입니다.
3: 우리 몸의 각질 세포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른다고 해서 유효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각질 세포를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을 하면 각질 세포가 좀 열 수가 있고요.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유효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하시기 10분 전에 가벼운 보습제를 먼저 쓰시고 그 후에 제품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싼 제품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효과적인 보습 방법도 배워볼까요?

0: 세수를 하고 나서 많이 당겼었어요. 근데 지금 바르고 보니까 좀 끈적거리는 건 있는데 당기는 게 하나도 없고 좀 얼굴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1: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쓸까요? 사람들은 매일 안 쓸까요?
2: 매일 안 쓸 것 같습니다.
1: 안 쓰죠. 네. 대부분은 실제 한 30%의 사람들만 매일 사용을 한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3: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하나요?
1: 내 손가락 여기 한 마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짜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바르시죠. 내가 만약에 충분한 양을 안 발랐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기대했던 거 효과에 반의 반밖에 없어요.
2: 선스틱이라고 지금 붙여있는데
1: 바르기 편하니까 야외 활동하면서 수시로 그냥 덧바른 용도로 쓰시는 거죠. 덧바름 용도로 두 가지는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얼굴 덧바름에 편하시겠고 이거는 얼굴에 쓰시면 안 되고 팔다리 위주의 덧바름 용도로 쓰고 주의하실 건 있는 게 이거 얼굴에 절대 뿌리시면 안 돼요.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3: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1: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보면 물리적 차단제가 있고 화학적 차단제가 있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물리적은 너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를 시키면 얘를 열 에너지로 그냥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 효과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4: 아예 들어오지 마.
1: 그렇죠.
4: 아예 들어오지
1: 아예
4: 마.
1: 문 단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너 들어오지 마. 그게 그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있어요. 딱 봐도 티가 나죠. 화학적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단제는 뭐가 좋으냐면 발랐을 때 티는 좀 덜 나요. 하지만 물리적 차단제보다는 조금 차단 효과는 덜한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0: 뜨거움이나 따가움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1: 물리적 차단은 무기자차 선크림, 화학적 차단은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장단점을 확인하고 내 피부와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봤습니다.
2: 이게 더 효과가 세다잖아요. 야외 나갔을 때, 장시간에 야외 있을 때는. 오, 대박. 처음 보는데?
3: 옛날 완전 차단되었는데.
2: 웬일이야.
1: 유기자차 선크림도 발라봤습니다. 다음은 덧바르기 좋은 차단제를 실험해봤는데요. 선스프레이의 경우 40초 넘게 뿌려야 1회 권장량을 충족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이거는 웬만큼 뿌려갖고는 안 되네.
2: 시간 안 나는데. 네.
1: 덧바르는 용도로도 충분히 뿌려줘야 효과가 납니다. 선스틱은 꼼꼼히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나한테 자극 없는 거 바르는 게 첫 번째고 충분하게 바르시는 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자주 바르셔야 되는 거고.
1: 참가자들은 새로운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피부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불안해졌다는 정혜님을 찾았습니다. 피부관리는 예전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는데요.
2: 웬만하면 피부에 자극 많이 안 주려고 최대한 최소한의 쓰는 것만 그것도 소량으로만 딱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노파심이 생기죠. 왜? 저도 쓰던 그게 있는데 습관이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3: 그리고 병호가 또부터는 폐가 하는 것도 줄었고 옛날에는 신경을 맞췄다면 지금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안 하네요.
1: 불안함을 이겨내고 배운 대로 피부관리, 즉 피부 자극을 확 줄였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피부관리를 한다는 선인님은 어떨까요?
4: 이거는 보습제. 이것도 주름 크림인데 이거 교수님이 이걸 바르면 이런 게 좀 옅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열심히 발랐어요. 그랬더니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 지금 선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4: 집에서도 옥상에 가끔 빨래 널러 가고 하니까 집에서도 지금 바르고 있어요.
1: 큰 창이 있는 거실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요.
4: 모자는 쓰고
1: 잠깐씩 옥상에 갈 때는 모자도 씁니다. 밖에서도 선크림을 안 발랐던 선희님이 확 달라졌습니다.
4: 살날도 좀 남았는데 앞으로라도 좀 젊게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저도.
0: 앉으십시오. 예. 잘 지내셨어요?
4: 예. 교수님, 봐봐요. 이거 옅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0: 옅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예. 저도 이따 해드릴 거고요. 천천히 하시고요.
4: 예. 네,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예.
0: 조금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고 예, 예.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예, 예, 것 같아요.
4: 그만해요, 네. 친구들이.
0: 그렇죠.
1: 와, 표정이 확 달라지셨네요.
0: 왼쪽 이쪽이라고 하죠. 이제 예, 눈가 예. 주변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흑자나 검버섯 병변이 좀 있고 그러신데 네, 지금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톤 자체가 많이 좀 정결된 듯한 느낌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4: 저도 보기에 그런가요?
0: 네, 비타민 A 제형의 화장품을 좀 드린 거를 꾸준히 쓰신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알면 기분이 좋잖아요.
4: 너무 좋아요.

0: 얼룩덜룩했던 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죠?
1: 수분도가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오른쪽은 뭐 73 정도였는데 85까지 오른쪽 얼굴은 개선이 되시는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탄력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탄력 회복이 잘 된다는 건데 0.3에서 0.6까지 한 2배 이상의 탄력도 개선도 관찰이 되시는 것 같아요.
2: 나이가 66세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늙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얼마 살란가는 모르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갖고 봐야 되겠다. 진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0: 다음은 정혜님입니다.
1: 안면의 피부 수분도는 뭐 85에서 92 정도로 개선이 되시는 것 같아요. 검은 거 나타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258,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까맣다는 건데 174로 많이 좋아지신, 특히나 팔의 색소 개선도도 좀 많이 눈에 띄시는 것 같고 잃어버린 나이를 또 찾으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60세에서 55세 정도로 조금 개선되는 것처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아니 저 처음에 너무 충격받아갖고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니 이게 이렇다고? 근데 대놓고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너무 과해 부분이었구나. 피부가 너무 피곤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0: 동주님은 살면서 처음으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4: 사실 이 5일 동안 바른 양이 제가 평생 살면서 바른 양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선크림 바르는 거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운 계절이다 보니까.
5: 아저씨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지금 잠깐 외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도 좀 오고 흐리고 좀 햇살이 없는 것 같아서 선크림을 오늘 좀 안 바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1: 구름이 자외선을 100%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4: 네.
1: 맑은 날보다는 적지만 자외선은 도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0: 구름 낀 날도 비 오는 날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1: 이제 무엇보다 좋아지신 게 있는데 무려 피부 수분도가 59에서 86, 61에서 90까지 엄청 좋아지셨어요.
0: 보습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1: 물론 단기간이기 때문에 뭐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형성을 해서 탄력이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바깥층에 있는 표피의 변화일 거예요. 더 깊이, 심도 있는 변화, 진피의 변화를 아시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지금보다 조금의 더 눈에 띄는 변화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4: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6: 나는 사는 게 죽을 지경이야.
7: 응소하기도 힘들고.
8: 항상 이게 꽉 차 있으니까.
7: 근데 시험 검사하면은
8: 할 때마다 이상 없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견디자 이래고 견디는 거야.
9: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힌 거 있으면 뚫어드릴게요.
10: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식욕법을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11: 옷 주름 잡히는 거 보세요. 저렇게 장기가 자극받냐.
12: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SOS였어요.
6: 난 눈물 날라 그래. 사는 게 즐겁다니까. 사는 게.
13: 기능성 소화불량아, 이제는 멀리 멀리 사라져라.
14: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5: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6: 디스크 파열입니다.
15: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합니다.

0: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사로잡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라.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러와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5: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살라마레.
0: 살라마레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마귀가 짓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요.
0: 예? 돈? 미안 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마리에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비용지역 포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치면서 모처럼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뤄뒀던 뻥.
1: 한국 사무소에서 안내하겠습니다.

0: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1: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똑같은 거였어요.
2: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고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3: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개인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이에요.
3: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미 밴드.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희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부를까? 바로 그 노래야. 바로 그 노래야. 그 노래.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홍수는 나이트 클럽 말고요.
2: 동호회랑 다 같이 했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칼라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벽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단체로 오신 아저씨 손님들, 막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죠,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가요 같은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너무 쎄고 부를 수 있는 헤이헤이를 고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누나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그 속해 있었는데 대표로 취임하면서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2: 자우리가 김유나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죠.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3: 그런데 합주하러 버스를 또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헤이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 야 이거 히트하겠다.

0: 서비스를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은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2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유겐트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거를 잘 못 참아서 학급회의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죠.
2: 안녕하세요.
3: 왜 차가운
4: 물
3: 넣으시고 있는데?
5: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4: 하시고 있는데. 성근이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네, 뒤끝 없고요.
6: 유나님이 예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 다
7: 세우고 있고.
4: 응, 세우고 있고.
7: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그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술 취했나 보다 그냥 그래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4: 성쾌했죠.
7: 네, 재밌었어요.
4: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당연하나.
8: 80이요? 80?
1: 아니야, 106이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일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 심의가 났어요. 그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1: 그
0: 변곡점이라고 해야
1: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멤버들한테 사람이 제일 많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신도림역이래요.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에 들어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뭔가 파격적인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 근데 자우림 데뷔가
1: 97년.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한 명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1: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1: 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2: 안녕하십니까.
3: 전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2: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3: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샥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0: 그, 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 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4: I'm a girl you're thinking about. The one thing you can live without. Yeah, I'm the girl you've been waiting for. Have you down on your knees? I love you begging for more. You probably thought I wouldn't get this far.
0: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너는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갑갑했어요.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0: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1: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2: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헤이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예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3: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영희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넌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네.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모르시는구나. 네.
2: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 화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딱딱딱 맞춰서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3: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약간 증폭이 돼 있구나라고 처음엔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든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제 경험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기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그럼 나는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본능인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유가족입니다. 일기를 뭐를 일기 있나?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 자. 자우림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그 노래가 너무 난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0: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가끔은 좀 무책임한 그냥 응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뭐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비가 좋아요, 노래.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와,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4: 어린 윤나 만나면 무슨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3: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5: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살수 있어요.

0: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도 다 살 수 있고.
1: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2: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3: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0: 박찬욱씨네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케이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0: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우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3: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 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0: 보장한테 늘려야지.
1: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마 넌 모를 거야. 오늘 그 땀이 널 꿈으로 데려가 줄 거란 걸.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마음. 그냥 좋아서 계속한 날들. 오늘의 국가대표부터 내일의 국가대표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선수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그 연기에 한 번 홀리면 다시 못 돌아갈걸? 다른 피자로. 치킨 바베큐. 두툼 치킨과 특제 소스의 실패 없는 조합.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5: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10: 수고했다 나 자신.
9: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1: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종 콘드로이친에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12: 나 거기서
13: 딱이지.
14: 잘못하면 엄청 커.
12: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2: 치과에서 찾으세요.
16: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17: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18: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9: 같이 갈래? 새로운 설렘이 기다리는 곳으로. 처음이라 더 궁금한 길도 좋고 괜히 마음 가는 길도 좋아. 내 눈에 들어온 순간 일단 달려가 보는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뉴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오직 SK텔레콤만의 설레는 혜택. SK텔레콤.
20: 빨래신네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21: 빨래신네
22: 피지 모락셀라.
20: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23: 빨래신네까지 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24: 피지 모락셀라.
25: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4: 큰 변화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
6: 그래서 구도 1이 커집니다.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단지 샤인 에너지밸리.
10: 부럽다.
6: SOE 50주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13: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22: AIBK. 좋은데?
13: IBK 기업은행.
24: 세상을 위한 Good News, New Goose.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한 맛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New Goose.
26: 어, 딸? 혹시 황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27: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6: 익수 황진한.
28: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0: 편하게.
1: 다들 바빠?
2: 우리가 알던 인도 너머 거친 대지와 깊은 계곡을 따라 또 다른 인도가 펼쳐집니다.
3: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4: 사스리아칼.
5: 졸레. 살라말레이쿰. 나.
2: 종교와 언어,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때론 뜨겁게 타오르고 때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론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 30년을 다녔는데도 인도는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네요.
3: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받았지.
2: 하늘과 가까운 은둔의 땅에서 척박함을 축복으로 바꾼 삶을 따라가면
3: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2: 길에서 만난 인연은 친구가 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추억이 됩니다. 바람이 길을 만들고 기도가 삶을 지켜온 땅.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0: 예? 혼.
1: 어? very nice.
0: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되셨네. 무조건 망고는 인도다. 아, 다 먹기 너무 미안한데.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운데 낀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2: 라다크의 서쪽에는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가다 보니 도로변에 하나둘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말들이 뛰어노는 곳. 인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소남마르그입니다. 해발약 2700m에 펼쳐진 고산 초원으로 옛 실크로드 무역상들의 쉼터이자 산악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자들이 레로 가기 전 고도 적응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침엽수림과 설산 아래 펼쳐진 드넓은 초원.
0: 잠깐 올라가면 이 초지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 황금의 초원이란 뜻의 소남마르그. 햇살이 비치면 초원이 황금빛으로 물든다는데요. 오늘은 흐려서 조금 아쉽네요.
0: 인도에 수많은 스위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스위스 같은 곳이긴 합니다. 또 인도가 덥잖아요. 45도 있다가 여기 지금 16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살짝 지금 추운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원한 데 오면은.
2: 이국적인 풍광 덕분에 인도의 알프스라고도 불리죠. 한여름에도 서늘해서 더위를 피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멋진 초원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기도 하죠.
3: मैं एंजॉय करने आया हूं पहले भोले बाबा का दर्शन किया दर्शन करने के बाद सोन मन की खूबसूरती और प्लस मैं अपनी पत्नी के साथ अपने मैरिज का कुछ पल खुशी के जीने के लिए आया हूं और कश्मीर इज बेस्ट
4: बहुत सुंदर
3: हां दिखा दो
4: पहली बार का बहुत
2: अच्छा कैमरा를 들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풍경이 그리운 날 한 폭의 수묵화 같았던 이 장면과 푸르른 초원의 신선함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마르그를 떠나 산길을 따라 15km 정도 달리자 깊은 협곡 아래 알록달록한 천막촌이 나타납니다.

0: 힌두교의 성지인 아마누나트 동굴 사원으로 가는 순례객들의 베이스 캠프 발탈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그 장관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험준한 산악도로를 타고 협곡 아래로 향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다니는 만큼 빼곡히 늘어선 천막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베이스 캠프 입구는 이미 차로 가득합니다. 발탈에서 아마르나트 동굴까지의 순례길은 약 14km인데요. 고산지대인데다 워낙 길도 험준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순례를 할 수 있답니다.
1: 네, 여기는 아마르라트라고 하는 동굴로 가기 위한 기점입니다. 해발 2,907m고요. 여기 지금 뒤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게 다 천막들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천막입니다.
0: 히말라야 산맥 3,888m에 위치한 시바시네 사원. 아마르나트 동굴로 향하는 순례는 매년 여름 약 한 달간 이루어지는데요. 짧고 가파른 발탈 코스와 비교적 완만한 빨간 코스가 있답니다. 1박 2일을 천막에서 지내며 시바신을 만나기 위한 채비를 했다는데요. 오직 신에 대한 헌신으로 발탈에 모인 사람들.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객의 천막을 지나 산악마을 드라스로 향합니다. 발탈에서 드라스까지는 차로 약 1시간 40분 거리. 해발 약 3,530m. 히말라야 줄기의 선처럼 그려진 험준한 고갯길, 조지라 패스를 넘어 협곡 깊은 곳, 삶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마을, 드라스. 라다크로 들어가는 서쪽 길목에 있어 라다크의 관문으로도 불립니다. 빙하에서 발원한 강이 마을을 따라 흐르고 높이 솟은 히말라야 산맥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드라스 마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표지판에 답이 있습니다.
2: Welcome to you, Drass, the second coldest inhabited place in the world.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도시로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추운 도시는 러시아에 있고요. 두 번째 도시가 여기입니다. 그 한때 기록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거의 45도에 육박했던 지역으로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걸 깨지지 않았고요. 이 동네 자체가 산 사이에 끼어있는 분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들어가가지고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되게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산들이 예사로운 산이 아닌 거죠.
0: 고산지대라 열은 금방 빠져나가고 찬 기운은 사방의 산맥에 갇히는 혹한의 땅. 이곳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1: 모스크 이쁘다.
0: 마음 깊이 자리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 와, 히말라야 산 속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되게 느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다크는 크게 이제 불교 문화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드라스랑 까르길까지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와, 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되게 놀라운 풍경이죠.
0: 사실 드라스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1: Hello. 그래서 갑 인행자한테 이제 예발라.

0: नहीं, अस्सलाम वालेकुम। इस क्या आप इस इनिंग जानते हैं? ये वाला इसे जानते हैं? नहीं।
1: आ इबने तो
0: 모르신데. 2011년에 제가 드라스에 머물면서 찍어드리고 나서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 주소체계가 이상해가지고서 알려준 주소로 보내 자꾸 반송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했어요. 사진 속에 소녀가 딸인데 이 친구가 그때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시집을 갔겠죠?
1: 사진 속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0: 아, 베이야.
1: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가족이라 식당가를 먼저 돌아봅니다.
0: 말름네이. 예, 그래서 예 스포트 할 것 같아요.
1: 드라스에서 만난 15년 전의 인연.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2: 얘네요. 디스 본 본 본.
3: 오, 삼리 삼리.
0: 깜깜. 어, 찾았어요.
3: 얼리 다바. 이거는
0: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게 참. 전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1: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반가운 얼굴을 찾아갑니다. 아저씨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0: 야, 이제 바라살. 그래서 그부터 이제 아.
1: 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4: 아, 자, 우리야. 아하. 우리 바라살 그럴까요?
0: 아차.
4: 뭐가 잘라가 진짜 맞네. 바라살 김내지. 아, 그치기 파티고.
1: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0: 내 딸 사진 한 번도 안 찍었다. 한번 찍어주라라고 해서 왔을 때 너무 감정이 묘했어요. 특히 이제 무슬림 지역은 아이들 학교 안 보낸 경우도 많거든요.
1: 딸 넷을 모두 시집 보냈다는 아저씨. 딸과의 추억을 남겨준 반가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답니다. 차에 생강도 넣고 향신료의 여왕 카다멈에 우유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정성과 반가움도 섞어줍니다. 첫 만남이 떠오르는 웃음소리까지 추억이 담긴 차가 완성됐습니다. 15년의 시간을 지나 금세 다시 친구가 됩니다.
4: 이따 또 니에 레긴 돌아가야래.
1: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러 아내분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저야말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헤어지는 길. 어? 그런데?
0: 응? 여기 사진 되는 거 아니야?
1: 사진 연상소가 있는데요? 다행히 영업 중이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사진 인화부터 이메일 전송까지 가능한 곳이라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도 인화하고 선물로 주려고 액자도 준비했습니다. 왠지 사진 속 인물들도 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기뻐할 가족들 생각에 신이 절로 나는데요.
0: 에지, 프린트 할라 해.
1: 마침 가족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0: 어? 어? 따님이잖아.
5: 시스터.
0: 아, 시스터. 세인.
5: She's my sister. He's ready. He's so young in this picture.
0: Yeah, it's very young time. 스크리아. 아, 스크리아, 스크리아, 스크리아.
1: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불러온 그리운 추억. 오늘의 만남도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라다크를 적시는 거센 물살. 오랜 시간 이 땅을 흐르며 깊은 협곡을 깎아낸 강입니다. 혹시 이 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인도의 수많은 삶을 품고 하나의 문명을 싹틔웠습니다.
0: 지금 어마어마한 물살을 자랑하고 있는 이 강이 바로 인더스강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인더스 문명의 요람인 곳이죠. 이제 원래 이름은 신두예요. 신두인데 이 신두가 페르시아말로 가면서 S자가 묵음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인도라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통해 건너오면서 인도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이 신두에서 비롯됐고

0: 이게 인도 그 자체인 거죠.
1: 인도가 태어난 강. 인더스 강은 오늘도 척박한 땅 위의 삶을 채워주는 든든한 물길이 되어줍니다. 메마른 돼지는 강물을 잔뜩 머금고 초원을 피워냅니다.
2: 아, 이쁘다, 진짜 색깔.
1: 초록 물결이 눈을 맑게 해주는데요.
0: 한국에 있으면 녹색이 이쁘다 생각 안 해요.
1: 라다크에서 가장 추운 지역, 드라스에서 만나는 특별한 녹색입니다.
0: 아니, 여기가 어디 척박하다 보니까 녹색이 보이면 일단 너무 눈이 좋아요. 라다크에서는 그냥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고 황홀한 것 같아요. 아, 죽인다. 그냥 다 사람도 그림이고.
1: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 자연 속, 한 폭의 풍경화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밭에 물기를 내는 중이네요.
0: 살람 알레이쿰. 개세해.
3: 네, 예 메라키네.
0: 아,
3: 아
0: 저쪽이야.
3: 아차차차.
1: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청보리입니다.
0: 아차지. 청보리 청보리.
3: 앞에 윤 윤세 주로 어떤 마이 윤세. 어. 마이 윤세 주로 그때 오줄라이.
0: 준 줄라이.
3: 이 뭐 프랑보스.
0: 네, 네. 오스트 바스. 세템버네. 세템버 바스. 아차차차차. 아,
1: 9월부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데요. 겨울이 긴데다 추위도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0: 이제 예. 스노우, 스노우, 아, 예. 스노우, 예. 예, 이달새, 이달새. 아차. 눈이 1.1m가 온대요. 이 동네에서. 그럼 다닐 수가 없지 않나?
1: 여름은 다가올 맹추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짧은 여름의 끝자락. 8월부터 드라스의 겨울 나기가 시작됩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춥다는 겨울맞이. 그래도 묵묵히 오늘을 일구는 이들의 일상에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적막하기만 한 고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경기장에서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말과 선수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오늘은 폴로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0: 지금 오늘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이제 오늘이 개회식 날이에요. 여기 이제 지역 로컬 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웬 조랑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런 말들이 더 지구력은 좋아요. 어, 북도 치고 마치 배너 같지 않습니까? 둥둥둥 하면서.
1: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 연주하는 사람도 그 모습을 담는 사람도 분주하기만 한데요. 현장을 전하는 지역 방송국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매년 여름 드라스에서 열리는 라다크 부지사베 폴로 대회. 라다크 전역에서 모인 폴로 팀들이 일주일간 치열한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는데요. 올해는 남자 18팀과 여자 4팀이 참가했습니다.
4: 레케 투르투크세 아예 해. 또 투르투크세 फर्स्ट टाइम आए हैं यहां पे. 어, फर्स्ट टाइम हम पार्टिसिपेट कर
5: रहे हैं. ये घोड़ा मेरा अपना खुद का पर्सनल है. इसका एज है 6 इयर्स.
6: अभी मैं खेल के 12 13 साल का हो गया. तो हमने 3-4 बार कप जीता हुआ है.
1: 영국 폴로와 달리 중앙아시아, 발티스탄의 뿌리를 두고 있는 라다크의 전통 폴로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경기였지만 이제는 여성 선수들도 당당히 말 위에 오릅니다. 전문 훈련과 대회 출전 기회가 늘면서 라다크의 여성 폴로도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죠.
0: 스타팅 폴로 게임 이스폴.

0: इंडिया कॉल्स कैन डू एनीथिंग थैंक यू वेरी मच
1: को रिवायती खतम पहनाकर स्वागत किया. 말을 쓰다듬고 선수들과 악수하며 안전하고 멋진 경기를 기원하는데요. 선수에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말 달릴 심장과 체력만 있으면 되죠.
2: Zonal Physical Education Officers of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0: 이게 한 살 폴로 데크네 아떼 해. 하루 살. 아차. 이제 세 살. 이제 데크네 아떼. 아차. 애국가. 작사가가 타고릅니다. 고베문화 선수상자.
1: 인도 국가 연주가 끝나고 모두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몸을 낮춰 공을 쫓고 상대보다 먼저 길을 차지해야 하는 경기. 말 위에서 채를 휘두르는 순간에도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한 팀에 4명이 뛰는 국제 폴로와 달리 라다크 전통 폴로는 한 팀에 6명이 출전하는데요. 더 많은 선수와 말이 경기장을 누비다 보니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공 하나를 두고 좀처럼 양보 없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관중들의 열기도 더해지는데요. 경기장과 관중석을 가르는 펜스도 없다 보니 말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와 거친 숨결까지 눈앞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공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선. 현장 해설도 경기만큼 바빠지는데요. 동료들의 응원 속에 수비를 따돌린 선수가 골문을 향해 단독으로 질주합니다. 슛! 심판의 붉은 깃발이 올라가면 득점이 인정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선수들. 자, 빨간 팀! 다시 한번 골문을 노리는데요. 슛 하나에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폴로는 고원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온 라다크의 오랜 잔치입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말도 선수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물론 간식도 먹고요.
3: This is local.
4: Roti.
1: 사실 이들은 프로 선수가 아닌 지역 주민들입니다. 대회 때면 지역을 대표해 경기장에 나서는 건데요. 평소에 하는 일도 사는 것도 다르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폴로 선수가 됩니다. 물론 승부가 늘 뜻대로 풀리진 않죠. 공을 놓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유쾌한 볼거리가 됩니다.
0: 헛방을 진짜 많이 쳐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 힘줄이랑 근육이랑 이 느낌이 너무 원초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걸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치열했던 경기가 끝나고 최선을 다한 양 팀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승리의 주역인 선수에게도 뜨거운 축하와 수고의 인사를 건넵니다. 경기를 치른 사람도 지켜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0: 앞구시해! This is winner!
1: 폴로의 전통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말발굽 소리는 잦아들어도 그 뜨거운 열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드라스를 떠나 다시 거친 협곡도로를 달립니다. 짙게 내려앉은 먹구름 사이로 점점 험준한 바위산이 솟아오르는데요.

0: 분쟁의 경계에서 수차례 전쟁을 겪은 마을 훈데르만. 1971년 전쟁으로 국적이 바뀌고 주민들이 흩어지면서 유령도시가 됐는데요. 지금은 기억의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찢긴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이 당시 이제 상호간의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전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가지고서 누군가는 인도 쪽으로, 누군가는 파키스탄 쪽으로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피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폐허가 됩니다.
0: 돌벽 하나, 길목 한 구석까지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벽을 뚫고 간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멍대가 총탄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고 가운데 낀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0: 빛처럼 쏟아졌을 총탄의 공포가 생생히 전해지는 듯한데요. 약 400년 전부터 척박한 비탈에 돌을 쌓아 올렸던 삶의 터전. 집들이 서로 빈틈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지붕과 벽을 맞댄 채 지어진 독특한 가옥구조.
1: 가옥구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연립주택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도 좀 광범위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0: 무너진 집들 사이에는 마을의 기억을 간직한 방이 있습니다.
2: 로컬 키스, 오렌 키스.
0: 관리인이 오래된 나무 열쇠로 조심스레 빗장을 여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편지입니다.
1: 71년대 분단돼가지고 떨어졌던 가족들끼리 남매 간에 주고받은 편지예요. 내 사랑하는 함리시아 사비나야. 신의 축복하에 네가 잘 지내길 나는 바란다. 너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란다.
0: 전쟁이 그어놓은 경계는 가족마저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전쟁통에 버려진 방 세 칸을 고쳐서 만든 전시공간. 찬찬히 둘러보니 의외로 많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더라고요.
1: 여기 그 사람들의 신분증입니다.
0: 한때 이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훈데르만의 주민들입니다.
1: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들, 거주민들 신분증이 남아있어요. 당시 있던 박격포탄이 있습니다.
0: 생활의 흔적들 사이에는 전쟁의 잔해도 남아있는데요.
1: 폭탄이 있네요.
0: 마을을 파괴했던 폭탄과 전쟁터에서 수습한 물건들도 한 공간에 놓였습니다.
1: 사람들이 쓰던 거 다 이제 피난 가면서 두고 간 물건들을 모아놓은 거라가지고
0: 파키스탄 화폐와 낡은 생활용품은 이 마을의 바뀐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인 잃은 물건에 그리움의 빈자리가 더욱 커집니다.
1: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제 이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걸 되게 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 공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북한 이북에서 내려오신 신앙민씨거든요. 약간 이제 북한 사람의 느낌도 좀 있고 그러신데, 그 막연한 게

0: 있어요. 언젠가는 가보시겠다. 좀 너무 가슴이 아파요.
1: 낯선 국경 마을의 사연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건널 수 없는 경계. 가족을 향한 그리움만은 강물처럼 이어집니다. 국경 마을을 나와 까르길의 중심 시장을 찾았습니다.
0: 시장 전체의 길이는 1.3km 정도 이어져 있어요. 이 시장 자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말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래된 시장이에요.
1: 까르길은 카슈미르와 라다크, 중앙아시아를 잇던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로 오랜 세월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며 시장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0: 호두도 있고 여기가 원래 견과류가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 동네 특산품이에요.
1: 해발 2000m가 넘는 건조한 고원지대. 강렬한 햇살 덕분에 유난히 알이 굳고 고소한 견과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랑은 호두입니다.
0: 일단 일반 호두보다 지방 함량이 한 30배가 많고 오메가7이 있대요. 이건 요새 밝혀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껍데기가 종잇장처럼 얇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부서져요. 이게 이 지방 호두의 특징이거든요. 얘스 액체지가 신나잖아?
2: 낙지야 그거래나?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시밀 거.
1: 손에 살짝만 힘을 줘도 껍질이 금세 부서집니다.
0: 되게 고소해요. 미국산 호두보다는 인도에서도 한 5배 비싼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품질이에요.
1: 고소한 유혹에 결국 지갑이 열렸습니다.
0: 아차, 여기가 더 좋아 보여.
1: 나오자마자 또 눈에 들어오는 건
0: 좋네.
1: 바로 살구입니다.
0: 액체지 가기 뜨나 되나?
3: 액체지가 250.
0: 250.
3: 야야.
1: 좋은 살구는 씨앗도 소중합니다.
0: 사실 로컬들은 안 먹고 요 씨를 뽑아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배 아프면 배에 바르고 목 아프면 마시고 약이 없으니까 몇 명 통째로 썼어요.
1: 달콤한 과일 향을 따라 발걸음을 더 깊숙이 옮겨보는데요.
0: 인지무관 좋아 보이네. 할로. 이제 얘 발라. 얘 캐지가 기타 되나? 70루피. 얘 가세. 이제 가시밀세. 가시밀세. 맞죠. 예 시즌에
4: 타르부자
0: 예 파파야에서 올수 시즌에 예 시즌에
4: 시즌에
0: 워터멜론에 아차
4: 여름이 아래
0: 아차
1: 눈길을 끄는 푸른 망고
0: 녹색 망고 안 익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생겨 먹은 거예요
1: 인도는 망고의 원산지자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입니다
0: 그냥 망고는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챗지 프롬프트예요 무조건 망고는 인도다. 정말로. 국가에서 하는 망고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매번 품종을 개량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시중에 시판되는 것도 250가지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주마다 자기 주의 자랑인 망고가 있어요. 하하.
1: 마침 맛보라고 하나 주시는데요.
0: 네, 펀잡에서 온 사페다 망고입니다.
1: 아 이거죠.
0: 인도 망고의 가장 큰 특징은 섬유질이 없어요, 망고에. 되게 크리미한 질감이에요, 질감 자체가. 맛있는데 이걸 너무 다 먹기 미안하네요.
1: 그래도 입과 손은 멈출 수 없습니다.
0: 얘한 뜻은 남게.
1: 이번에는 초록색 망고. 속살이 예술입니다. 노란 망고가 입안 가득 묵직한 단맛이라면 초록 망고는 진한 향이 특징인데요. 망고의 고향 인도에서 망고를 다양하게 맛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0: 고급스러워요. 일단은 약간의 새콤함이 있고요.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새콤함이 있고 질감은 훨씬 좀 더 크리미하고요. 향이 살아있습니다. 되게 구미를 당기게 한 향이에요. 다 먹기 너무 미안한데.
1: 라고 말은 했지만 마지막 한 점까지. 결국 양손 무겁게 망고를 챙깁니다.
0: 인도는 무지무지 덥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여행할 온도가 아니거든요. 특히 대륙은. 근데 그 인도의 유일한 보상이 망고라는 겁니다. 이 무더운 무더위를 보상해주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1: 까르기를 떠나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도로변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와 바람에 나부끼는 기도깃발이 눈에 띕니다.
1: 바닥에 진짜 많네요. 자, 여기는 이제 물백은 거대한 마애불이 있는 곳이에요.
0: 깎아지른 절벽에 새겨진 약 9m의 마애불. 현지에서는 참바라고도 부르는 미래에 나타날 부처 미륵입니다.
1: 드라스와 까르기는 이슬람권이고요. 이제 물백부터 불교권이 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물백부터는 불교권, 얼굴도 사람들의 얼굴도 우리와 비슷한 동양인들, 그리고 인사도 줄레로 바뀌게 됩니다.
0: 두 문화권이 맞닿은 물백. 여기에는 고대 카슈미르의 불교 문화가 라다크로 전해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1: 인도의 모든 사원은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힌두 사원을 가시든 모스크를 가시든 불교 사원을 가시든 신발을 벗고 시작합니다.
0: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건물 3층 높이의 참바상이 더욱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1: 되게 화려해요. 이렇게 허리띠나 아니면 어깨끈띠나 이런 게 화려한데 이게 티베트 불교와 카슈미르 불교의 만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카슈미르가 아니 카슈미르는 이슬람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카슈미르도 이제 한 8세기 9세기까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교였어요.
0: 참바상은 카슈미르의 불교 미술이 라다크로 전해지던 8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화려한 장신구와 네 개의 팔, 섬세한 옷주름에는 카슈미르 불교 예술의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후대에는 발 아래 연꽃 무늬가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불교 문화가 융합됐는데요. 이후 이슬람 마을에 둘러싸여서도 신앙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지만 미륵불을 향한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바상 아래 법당은 이 지역이 티베트 불교 문화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오메니 벤네움 투제체 구실라 투제체.
0: 카슈미르와 라다크의 불교가 융합돼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진 물백. 순례자들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0: 물백을 지나 다시 서쪽으로 달리는 길. 푸른 하늘 아래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3,500m, 라다크에서 가장 오래된 땅, 라마유르입니다. 입체적인 흑빛 능선들이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물결치는데요. 수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던 이곳은 바다 밑바닥이 솟아오르고 물이 빠져나가며 굳어져버린 점토층입니다. 비바람에 깎여나간 기묘한 골짜기는 마치 지구를 벗어나 달 표면에 불시착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달의 땅, 문랜드라 부르는 이유죠. 외계의 행성 같은 그 신비로운 틈바구니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 봅니다.
1: 또 풍경이 또 좀 특이하죠. 사람들은 여기를 문랜드, 달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진흙이 녹아내린 풍경인데 만약에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찍을 때 여기 나왔다면은 여기서 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낸 걸작. 그 비경을 곁에 두고 걷는 고원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6: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내 세포막을 통과하는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

0: 가정케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구독하냐고? 받아보면 득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 케어로 쓰는 날에 득 되니까. LG구독 전문 케어. 이런 케어 꼭 필요한 듯. 받으면 받을수록 구독이 득. LG전자 구독.
1: 해발 3,500m가 넘는 고산지대. 완만해 보이는 오르막도 대여섯 걸음만 떼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2: 300m 걸었거든요? 숨 차네요. 큰일이에요.
1: 메마른 회색빛 문랜드 품 안에 안긴 싱그러운 초록빛 밭에 잠시 눈을 씌워갑니다.
2: 아, 풍경은 저 도리밭 안으로 해가지고서 문랜드 보이고, 이쪽 그림자 그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랜드는 여기가 제일 이뻐요.
1: 황량함과 생명이 공존하는 길. 그 길을 묵묵히 오르는 동안 걸음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설고 외딴 고원을 걷는다는 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비바람이 깎아낸 암석의 결처럼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2: 정말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사실 인도는 어울리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 혹은 결정의 순간, 그 전에 인도를 한번 와보는 거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1: 고단한 만큼 풍경은 더 깊어집니다.
2: 진짜 뒤에 봐봐, 진짜 이뻐요. 약간 전설 같아. 여기서 보면
1: 나를 가로막던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거친 바람과 내 안의 호흡 소리만 가득한 시간.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대자연 앞에 우리가 짊어지고 온 고민과 욕심은 얼마나 알량하고 작았던 걸까요?

0: 길가에 주저앉아 꺼내든 식은 토스트 한 조각.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성찬입니다. 좀 불쌍해 보인다고요?
1: 딱 궁상과 낭만의 중간쯤 되는 시점이에요. 이 나이 먹은 남자가 이 길에 앉아가지고서 빵 먹고 있는 게 얼마나 궁상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와, 그래도 멋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낭만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0: 오지의 끝이라 생각했던 곳. 그곳이 정말 끝이었을까요?
1: 사람들이 오지 여행을 하면은 그 오지가 길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면은 거기서 또 길이 이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길은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라다크는 좀 그런 건데 같아요.
0: 길의 끝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됩니다. 인도를 다닌 지 서른에 누구보다 인도가 익숙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인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길 위의 모든 순간은 경이로움으로 바뀝니다. 천길 절벽 위 곰파에서 천년의 기도를 지켜온 묵직한 울림과 거친 협곡을 가르며 생명을 튀어낸 푸른 물길.
1: 비행기 탔을 때 너무 아쉬워요. 인도 사람들한테 못한 것도 아쉽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면은 인도 가고 싶네 이래요.

0: 엑스틴 자르.
1: 삶의 체온을 나누어 준 그들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바람이 길을 내고 간절한 기도가 삶을 지켜낸 거친 고원. 바람과 기도의 땅에서 또 다른 인도를 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2: 나가 행복을 해볼까?
3: 너
4: 할아버지.
3: 너는
4: 안돼 안돼 안돼 안돼
3: 할아버지.
5: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짓는

0: 위대한 힘, 상상력. 아니 어떻게 날개도 없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림을 떠올렸을까요? 게다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했잖아요.
1: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기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1: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만든 비행기를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2: 이륙하겠습니다.
0: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인생의 물을 제대로 맞이한 남자. 이 남자의 하루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한때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 1991년 시작된 간척 사업 이후 들판이 생겼고 그 들판 한쪽에 경량 항공기를 탈 수 있는 비행장이 조성됐는데 수도권에서는 유일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용인데요. 이제 새로 생긴 경락고 안에서 두 개가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핫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올 하반기부터 체코 비행기가 이제 단계별로 20대 이상이 이제 납품이 돼요. 2인승 비행기 중에서 제일 비싼 한 4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억 초반대 되고 엔진만 다 1억이 넘습니다. 저 뒤에 있는 비행기는 130노트 정도. 대략 한 250, 뭐 300km는 안 되지만 그 언저리까지 가요. 살짝만 볼게요. 보시면 올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비행기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되게 핫합니다. 비행기 보시면 이제 날개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는 날개가 위에 있어서 비행기는 크게 날개가 밑에 있는 로어윙이라고 하는 형태랑 날개가 위에 있는 하이윙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행기가 두 대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공군에서 사용하는 수송기 있잖아요. 날개가 다 위에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물건을 많이 싣거나 뭐 이런 형태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처럼 밑에 날개가 있는 것들은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뭐 연습을 하거나 할 때 합니다.
2: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활발한 시기인가요?
1: 지금 시즌적으로 보면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부터 뭐 9월, 10월 어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0: 흔히 경비행기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경량항공기. 이진욱 씨는 10여 년 전부터 경량항공기 비행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1: 지금 활주로에 물 좀 빼고 있어요.
3: 왜 물 빼세요?
1: 이렇게 활주로가 젖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0: 전날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그 여파로 생긴 현상. 이럴 땐 삽질이 빠질 수 없죠. 명색이 대표지만 몸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비행장 건설 당시 직접 중장비를 몰며 수로도 내고 전기공사도 했다죠. 믿을 건 나 자신과 달랑 저 비행기 한 대뿐. 이제는 정부 인가를 받은 비행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4: 뒷바퀴 두 개를 저희가 랜딩 기어라고 부르고요. 눌려있으면 공기압이 좀 빠진 거니까 이제 스레드가 잘 살아있죠. 네.
5: 밖에다 대고 클리어 프롭이라고 외칩니다.
6: 클리어 프롭.
5: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6: 클리어 프롭.
5: 오케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이 비행기는 이제 시동을 켜겠구나 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2: 근데 이거 전투기는 아닌데.
6: 네, 못다한 꿈을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한 상태라서 취미삼아 이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직접 내가 뭐 조종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보면서 어릴 적 꿈이었던

0: 그거를 뭐 실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고 그렇습니다.
1: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요.
2: 체험하러 오셨어요?
3: 아니요, 저는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지금 47번째지요?
2: 와. 실리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75입니다. 드론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찍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됐어요. 좀 용기를 낸 거죠.
4: 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냥 탁 트임. 마음도 트이고.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타고 싶다면 누구나 체험 비행도 할수 있습니다.
5: 누구나 다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2: 아, 그래요? 남편이라서 멋있는 거 아니고?
5: 그것도 조금이지만 다 멋있을 것 같아요.
1: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주신 모양입니다. 늘 땅에 붙어 살다가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다는 건 일종의 일탈, 마냥 설렐 수밖에요. 그 모습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2: 날아갔네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1: 날고 싶다는 인류의 꿈이 실현된 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테스트가 성공한 게 1903년의 일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 어디든 갈수 있게 됐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긴밀히 연결된 세상 속에 살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더디 왔을 현실입니다.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인 그 남편도 무사히 착륙.
6: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가슴이 탁 트입니다.
5: 재밌어?
6: 아, 너무 재밌어. 일반 비행기하고 틀린 점은 300m 하면서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그게 좋았어요. 오늘은 좀 짧게 20분인데 다음에 뭐 기회 되면 1시간? 1시간짜리는 서해대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고 싶어요.
2: 아까 아내분이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6: 하셨는데. 아, 함부로 올라갈까 그러네.
7: 재밌었어. 무중력 체험됐어.
5: 무중력 체험됐어.
7: 재밌었어.
8: 그냥 날아다니는 기분? 거의 바이킹 타는 기분이어서. 자, 착상하실 건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돈 다음에 네, 힙을 먼저 넣으신 후 다리를 넣으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높아서 힘차게 엉덩이 안쪽까지 끝까지 넣을게요. 네. 계셨고, 잠시만요.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9: 예.
8: 네. 이렇게 탑승하시고.
9: 네. 저 고속공포 증인데 괜찮을까요?
8: 진짜 심하신 분은 비행기만 봐도 발을 못 대시더라고요. 산 위에 올라온 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 편하실 겁니다.
9: 근데 네. 차는 안 떠있잖아.
8: 괜찮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거예요.
9: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8: 네. 자, 시동하겠습니다.
1: 생생한 비행, 그 실체를 전해줄 제작진 탑승.
2: 야, 준비되셨나요?
9: 네,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2: 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네.
1: 경미한 고소 공포증 탓에 놀이기구도 잘 안 탄다는 제작진의 첫 비행. 과연 그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급상승으로 평소보다 중력이 크게 느껴집니다. 기술을 들어 비행기를 다시 상승시키는 건 급강하를 위해서죠.

0: 우리 살던 모든 곳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높이까지 실컷 날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낯설어 보이는 이색 체험 후에 다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왔는데요.
1: 다리하고 머리 조심하세요, 내릴 때.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3: 너무 재밌었는데 멀미가 좀 풍경이 뭔가 이제 실이 된 느낌이었어요.
2: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1: 네, 엄청 무중력할 때 이렇게 바들바들 떠시던데요.
0: 즐거운 비행은 안전이란 그물망이 갖춰져야 가능한 경험. 오늘을 위해 지난 10년 세월을 바쳤습니다.
4: 뭐 하시려고요?
5: 잔디 깎으려고요. 네, 여기가 정글이 돼가지고요.
4: 아유, 저희는 다 대표님이 하세요.
5: 대표 제가 해야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잔디를 깎으면 막 되게 막 정신없다가 막 깨끗해지잖아요. 약간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잔디가 완충작용도 해요. 비행기가 랜딩할 때 충격 흡수도 되고 먼지도 없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빨리 없어져요.
0: 조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조종 외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았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활주로 안전과도 연관이 깊으니까요. 비행기가 즐비하지만 이진욱 대표가 아끼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풀 속에 두셨나요?
5: 볼 때마다 좀 미안한데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0: 이 낡은 비행기와 쌓아온 인연이 깊고도 각별합니다.
5: 1년 6개월 전까지 왕성하게 날랐어요. 그러니까 총 비행시간이 거의 한 8,000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 함대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걸 살려서 그냥 저만을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이진욱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은퇴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4: 승리 앞으로!
6: 확인하고
4: 승리요!
6: 클레어. 파일에 들어간 항목이 없으면 찰리 220 라인업.
0: 은퇴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를 대신할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아직 이 비행장에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대체 불가. 지난 10년을 비행기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여부를 감지하는 고수가 됐죠.
5: 이륙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6: 네.
5: 금방 뜹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한 600km 따지면 한 300m 정도 돼요.
0: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네요.
5: 파리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았는데 무임승차 있네요, 파리가.
6: 네. 이런 경우도 있대요?
5: 네, 좀 놔둬야겠어요. 답답해서 가나? 네, 답답해서 내보냈어요. 매번 비행기마다 변수들이 있어요. 되게 시야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프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륙할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0: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비행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5: 이 2인승 비행기로 한 7종류의 비행기를 몰아봤던 것 같아요.
6: 원래 이 비행장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5: 핸드폰에 카메라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6: 2000년.
5: 20년 정도 됐죠.
6: 네.
5: 핸드폰에 카메라를 처음 한국에서 장착했던 회사의 설립 연구원이었어요.
6: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5: 그래서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초등부 글라이더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군에 관련된 좀

0: 꿈이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가 잘 돼서 상장도 하고 그래서 조금 서른 살 중반에 좀 돈이 조금 생겨서 뭐 하여튼 그거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비행전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뭐 제2의 인생 죽을 때까지 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무모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다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라서 네. 행복합니다. 전 내일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이진욱 대표 인생의 전성기, 제대로 물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다 이뤘다 싶은 순간 또 하나의 꿈이 생겼대요.
0: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비행에 관심이 있고 공부 되게 잘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비행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만든 시설에서 제가 경량공기 자격증 라이센스 딸 때까지 조금 재능 기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요.
1: 혼자 나는 꿈에서 함께 날아오르는 꿈으로 그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2: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쏴 그랬어요.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을. 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 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

0: 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2천만 국민이 선택한 안녕, 나는 KB 스타뱅킹.
4: 금융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죠?
3: 저한테 맡겨주시죠.
5: 저도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3: 좋은 코치가 필요하겠네요.
5: 우리 아이도
3: 통장 하나 만들까? 가족이 다 함께 관리해보세요.
6: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3: 함께 준비해볼까요?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7: 가정케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구독하냐고? 받아보면 득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 케어로 쓰는 날에 득 되니까. LG 구독 전문 케어. 이런 케어 꼭 필요한 듯. 받으면 받을수록 구독이 득. LG전자 구독.
8: 저는 정말 대니엘 마리아
9: 사라입니다.
10: 아우, 해피 해피 해피 해피 브랩.
11: 생일도
12: 세묘.
11: We just because it's too hot.
12: Samuel, did you make this mess?
11: What?
12: Did you make this mess over here?
13: Setia Daniel입니다.
14: Now what?
15: Now what?
13: Ooh, wishy.

0: 그래, 누나라고 챙겨주네, 또.
1: 첫째, 사라입니다.
0: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부모한테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앉아서. 자.
2: 겁내요.

0: nice. Oh. Man of the house.
1: 어? 이건 뭔 길이야?
0: 옛날 길, 예쁜 길, 우리나라 뭐 무슨 동, 길 이런 것처럼. 엄마 거기 서봐.
2: Don't cut all legs. And shoulder, don't cut all legs. Don't cut all feet. Shoulder back, okay?
0: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오케이. It's for 할아버지.
3: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아유. 아유, 목이 너무 아프다.
4: 무릎을 경유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네.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내가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악기 가져온 김에. I am Korean. 취미로 독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항에 가지고 내가 버스킹을 할 수 있다니. 갑자기 세계적인 그냥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 업데리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0: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했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조금 힘들었고.
1: 40시간을 넘게 타고 왔는데 몸살이 안 나면 이상하지.
2: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1: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3: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나가야지.
1: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4: We're going to Mercado das Tulhas.
5: Sí, let's go there.
0: 아, 마리아,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있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4: 어?
0: 파스 몰라?
4: 아니요.
0: 파스를 모르는구나.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거기서 봐, 이리 가지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네.

또 어른스러워진 그런 모습,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았어요.

0: say mon nom. Yes, go, say mon go. Wow. He was so close. Yes. Yes. I got more points. Oh, final race.
1: 나무도 이쁜데 또 얘들 조용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
2: 그래, 담장 표시를 이렇게 꽃으로.
1: 야, 시소도 있고.
2: 참 얘들 놀기 참 좋게 해놨네.
1: 이런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
2: 와, 이거 정글링도 애들을 위해서 해놨네. 옛날에 우리 큰애는 지혜 올라가갖고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대장놀이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1: 여자가 작고 남자애가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맨날 혼냈지. 아침에 여기서 태권도.
2: 아니,
1: 복싱을 하더라고. 이리 와봐요.
2: 어디요?
1: 이제 그 좋은 걸 발견했어. 좋은 걸 발견했어.
2: 뭘 좋은 걸 발견했어요?
1: 비타민C. 비타민C 이거 하나만 먹어도 모든 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2: 맞아. 그러니까 하나 따먹어볼까?
1: 스타몬데 이름이. 그리고 이게 자르면 별같이 생겼다고. 이거 따먹어도 괜찮나?
2: 그러네, 진짜.
1: 다 버리나 봐.
2: 좋은 과일을 왜 안 따먹었을까?
1: 그러게. 이거 우리 신문에 날라 이거 땄다고. 진짜 좋은 동네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따먹게 심어놓고.
2: 아, 이거 맛있겠다.
1: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2: 한국에서는 이걸 못 재배할까?
1: 한국에도 있을걸? 한국에 없는 게 어디 있어?
2: 하자, 뭐 망고도 재배하는데 이거 재배를 못할까?
1: 마리아 왔어?
0: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해요?
1: 마리아, 이게 뭐야? 맛있어?
0: 카람볼라.
1: 카람보라.
0: 네.
1: 카람보라 이름이.
0: 네,
1: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1: 먹어봤어? 마리아 먹었어?
0: 네, 먹었어.
2: 먹어봤어, 너희들도?
0: 네.
2: 할아버지도 하나
1: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0: 어?
1: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 마리아가?
3: My Korean is and was not good. I just practice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Very awkward and terrified. Not at them, but because I didn't understand language. I did understand, but I couldn't speak very well. I didn't know how things would go. I didn't know if they would like get my information wrong, you know.
1: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3: 네.
2: 네.
1: 아유, 고마워.
2: 그래, 이거 이름도 몰라가지고 자꾸 이거 뭐지 자꾸.
1: 먹어도 그래. 되는 거야 우리가?
3: 응.
1: 먹어도 돼? 마리아는 따 가지고 와서 먹잖아 나무에서.
3: 아.
1: 괜찮아?
3: 네, 괜찮아.
2: 이야, 이 꽃도 이거.
3: 괜찮아?
2: 아이고.
1: 하나 꽂아주려고.
2: 예뻐. 예쁘다.
3: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것이 꽂아줘? 꽃보다 더 예쁘다.
1: 얼굴만큼 예쁘다. 꽃이 마리아 얼굴만큼 예뻐. 아니, 마리아가 이 꽃만큼 예뻐요.
3: 네, 감사합니다.
2: 가자.
3: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1: 보자, 그래. 뭐야?
2: 뭐야, 이거?
3: 전복.
2: 전복? 네. 전복?

0: 뭐야 이게? 우와, 신기하다. 이게 영화 있구나. 이게 꽃이 피가지고 열리네.
1: 거기서 봐요. 꽃 핀 거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거기는 나무가 과일 나무에 과일을 그 따먹는 것 자체가 한국 같으면 하나만 따먹어도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다니면서 따먹어도 되는 게 정말로 여기는 무릉도원이구나.
1: 좋은 과일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고마워.
2: 네.
1: 이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0: 아, 방글라데시에서.
1: 네,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랬어. 이거,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0: 아니, 아니야. 웃음 터져버렸어.
1: 원숭이 엉덩이가 그렇게 웃겨? 그렇구나.
0: 이거 이름 뭐야?
1: 이름이 뭐야 이거?
2: 여기? 브라질?
1: 응, 브라질.
2: 전부. 전부.
3: 전부.
2: 전부.
3: 전부.
2: 네, 전부.
0: 전부보다 원숭이 엉덩이가 더 좋다. 더 재밌지? 어, 그치 말이야.
2: I thought that was ridiculous, but so funny. Like when I'm bored, I'm just like, oh, I'm gonna go outside and go collect the monkey's butt.
0: 너무 이쁘잖아.
2: 네.
1: 원숭이 엉덩이가 재밌잖아.
2: Doesn't look like a butt.

0: Olá, boa tarde. Tudo bem? 제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 분들은 한 분도 못 만나 뵌 것 같아요.
1: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1: 박수 오세요.
2: 잘 지냈어요?
0: 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1: 잘 지냈어요.
0: 여기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가게.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용품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뭐,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자 음료도 막 있고 한국이랑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아마 한 4배 정도? 이게 한국의 가격의 4배에다가 아이들 4명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이 짜장라면. 마무스 따키?
3: 네.
0: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3: 네.
0: 따키. 오지. Vai aí aprender sobre meses. Então vamos fazer il wol. 저하고 수업한 지가 한 몇 개월 벌써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라질에서 한국어 가르친 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3: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들 다 이제 육아 끝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또 하나 제 이제 동기가 됐던 건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 한국에 가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아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4: Teaching class, you want to be able to teach, right?
3: Yeah.
4: For free?
3: For free. For you.
4: For me.
3: I will teach you.
4: For me.
0: 시간 따로 불러. 1, 2, 3, 4. 하나, 둘, 셋, 넷.
5: Primeiro eu conheci os dramas asiáticos, né? Foi em 2022, por influência da minha sogra. E aí eu quis a imersão mesmo, né? Na cultura, aprendendo... O idioma, sobre a cultura, tudo.
0: São Luís라는 도시가 브라질의 K-드라마 도시다.
6: 캐피탈.
0: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한 600명,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를 같이 봤었어요.
6: 600 almost all ladies crying on the last episode.
0: 맞아요.

0: 우리 제발 요 가방에 요 좀 싹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열라고.
1: 알았어요. 아,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얘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사라! 아직 안 일어났어?
2: 세미엘! Wake up!
3: I'm gonna start getting tired.
2: Hurry up!
3: Hey! Change your clothes.

0: 뼈가 쑤시고 아픈 것도 멈춘 것 같고 편하게 놀다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당연히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죠.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 내립시다. 아 여기 휴게소인데. After food, we're gonna go maybe one and a half hour more.

0: 자.
1: 아이고.
0: 아이고.
1: 괜유.
0: 아이고.
1: I don't know.
0: 스트레칭 좀 하고.
1: 자, 이제 들어가세요.
2: 물이 있어. 워터 있으니까 빵만 한 개씩 가져. 아, 음식 골로 가는 거야?
3: 골로 갔다고?
1: food. Do you think they have food or something?
2: 이거 뭐야?
1: 아보카도.
2: 이게 무슨 빵이 맛있어?
1: 빵 아니면
2: 밑에 게 맛있어? 위에 게 맛있어?
1: 글쎄.
2: 이게 맛있나?
1: 똑같을 것 같은데?
2: 1.
1: Why? Can I have one? Only I can only go one?
2: 많이 먹으면 멀미나.
4: 전에 시댁 갈 때 애들이 휴게소에 잠깐 버스가 들렸는데
5: 돈 4명에서 200이 넘게 나온 거야.
4: 그럼 내가 오늘 니네 막 니들이 집지 말라고.
2: 1.
1: Yes, mom.
2: Maria.
1: Yeah, I said 1. Mom, it's avocado.
6: 뭐라고 써놨는지 알겠냐, 이거? 응? 이게 뭔지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놓은 거 알겠어? 나는? 이 빵 한번 먹어볼게. 이건 좀, 요건 좀 특이한 것 같네.
3: 자, 이렇게.
6: 나는 요것만 할게.

0: Tem açúcar já?
1: Na sala da faculdade.
0: Tá.
2: Ui.
1: 혹시 섞어놔 줘.
0: Tem açúcar já?
3: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서? 요리 나가야 되는 거.
0: 넣어주세요. 되게 좋겠어. 야,
4: 초밥.
5: 에야, where is your
1: fork?
5: Samuel, where is your fork?
0: 나 나이스. 나는
6: 나이스. 마미 will get the sugar.
5: 나 차이트.
7: 맛있다.
3: 응.
7: 네?
3: 맛있어.
7: 아보카도?
3: 응. 아보카도.
7: Como é? How do you say avocado em coreano?
3: Nada
7: opção. Avocado. The fact that I don't speak Korean yet, I'm sure it's not something nice. I don't feel good about. I should have learned already, and I will. I will.
3: 집 house, avocado.
7: Então não tem jeito de falar abacate em coreano. Abacate é abacate.
0: So is any better?
3: 사무엘, 엄마가 이걸 보고 줄 걸. 너무 딱딱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 못 먹겠는데.
0: You open your mouth. You bite into it like this, like this. That's how you eat it.
8: Mm-hmm. 저 거미 스파이더 진짜로 유리창에.
1: Is it real?
0: Whoa. Is that inside or outside?
1: Outside.
0: That's a tarantula, right?
1: Yeah.
3: 거미 한 손바닥만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먼 지구 반바퀴를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웅장은 아니고 어쨌든 좀 뭔가 큼직큼직한 게 좀 색다라서
8: 이것이 모조품인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첫째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려 본 거고.
3: 언니가 그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0: 할아버지! No, seriou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5: I can't watch.
8: 좀 신기했어. 왜냐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움직이면서. 아, 그럼 여기 사는 애인가 봐, 얘가.
1: 아니, 저 안에도 큰 거 하나 있대.
8: 오. 가자. 이제 또 다시 또 출발하자.
0: 가자.
7: I wanted to have a beautiful outing with the whole family.
0: 무슨 놀이공원 온 것처럼. 같이 애들이랑 소리도 지르고 유니크한 곳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6: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0: 맹글로드, 맹글로드.
1: 정글?
2: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나 보다. 아, 물에서?
0: 물에서 타는 오토바이. 아. 하나, 조심, 하나, 둘, 셋.
2: 앞에 앉으세요, 앞에.
1: 저희 배가 이제 정글 안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한대요.

0: sushi, that's what they call mangi.
1: Mangi,
0: right? Mangi. That the root of the tree is all underwater. Sometimes you can walk there, but your water will be on your knees, maybe on your waist. No, regular trees don't live like that. They die. So that's what mangi means.
2: 갈대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개금쟁이라고 하는 그 뭐 짠물에도 사는 풀이 있어 풀.
1: 아.
2: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먹기도 해.
1: 아. 어머니.
2: 이 동네도 맹그로브 숲이.
1: 인사 한번 하세요.
2: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무 뿌리가 안 보여요.
3: 여기가 어디라고?
1: 합보사. 합보사. 합보사. 이 합보사가 우리나라 말로 여우야, 여우.
2: 아, 그럼 여우가 많이 살았대요.
1: 어, 그런 동물도 있나 봐.
3: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찰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나?
1: 그러겠지.
4: 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일동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5: 세상을 위한 굿뉴스 뉴구스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만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구스.

0: I was like, what? Like that.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어, 할아버지들은.
1: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2: 빨리 가야 4시간 반.
0: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1: 언제 올 수 있을까?
0: 안 올 거야.
3: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식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2: 오빠한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투어 중에도 작업은 계속 하려고요.
1: Is everything okay to you?
0: 지금부터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변할게요.
2: 네, 알겠습니다.
0: 제 세팅보다 소리가 좀 먹먹한 것 같아요.
2: It feels a bit too muddy compared to my setup at home.
1: Let me tweak that real quick.
2: 그럼요. 그거 빨리 살짝 만져볼게요.
0: 번뜩이는 영감도 좋지만 음악에도 성실함이 필요하거든요. Love what you can do. 구글 제미나이 BTS.
3: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4: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5: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6: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7: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6: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8: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9: 마실 거 사는 김에 복권도 주세요. 어쩌다 기부.
10: 버스 기다리는 김에 복권 한 잔. 갈퇴 기념 기부.
11: 산책하면서 복권도 챙김. 건강한 기부.
12: 일상 속 쉬운 기부가 모두의 따뜻한 온기로, 이웃의 희망찬 내일로.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13: 10, 9, 8, 7, 6, 5, 4, 3, 2, 1.

가창오리떼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공기 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공기 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거든요.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많은 수의 오리들이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죠.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저희도 모사를 많이 해서 지금 드론쇼의 충돌 회피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칙적으로 밤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드론의 위치를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입니다. GPS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 드론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충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GPS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GPS라는 신호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수신이 되거든요. 1초에 10번이 되는 신호가 또 5천 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시간에 계산이 되진 않고 속도랑 가속도까지 결합을 해서 충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또 지상 컴퓨터에서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0: 각각의 드론이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고 수천 개의 화소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바꿀 때마다 모든 드론이 이동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크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드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없이 이것을 해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각자가 해결을 함으로써 전체 군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천 마리도 아닌 수십만 마리가 충돌 없이 비행합니다. 이곳에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동료를 보는 거죠. 동료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맞춥니다.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고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창오리의 이 규칙을 드론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드론 역시 거리를 두며 부딪히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가창오리처럼 서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1: 드론들이 서로의 위치까지를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 회피 등을 다 고려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0: 드론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로만 갑니다. 주변을 보지 않죠. 가창오리는 주변을 보며 비행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졌을까요?

순식간에 퍼지는 공포. 공포의 전달 속도는 약 초속 40m에 달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순식간에 한 몸처럼 동기화됩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면 포식자는 표적을 정하기 힘듭니다. 흰꼬리 수리가 작전을 바꿉니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 몸 같은 무리를 쪼개야 합니다. 무리를 휘젓는 거죠.

종집이 붕괴되며 가창오리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무리가 사라진 상황. 이제 숨을 곳은 차가운 물속뿐입니다. 흰꼬리 소리는 끈질깁니다.

0: 자신과 똑같은 생존 의지를 가진 동료입니다. 같은 의지를 가진 동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나의 의지로 동기화됩니다. 이 순간을 드론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1: 현재의 통신 기술로는 수천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그런 통신 기술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가창오리와 같이 각자가 역할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군집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 이게 이 분야의 성배이고 그것들을 모든 전 세계 연구자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이 따라하고 싶은 자연의 기술, 작은 군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에서는 종종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들이 이사를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 운반하는 중이죠. 인류보다 먼저 농사를 지은 입군 개미입니다. 개미 사회는 철저한 분업 사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죠. 채집 개미는 커다란 톱날을 장착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잎사귀를 옮기는 것도 채집 개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무임승차한 개미들이 보입니다. 잎을 들고 가는 동안 채집 개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머리 위로 천적인 기생파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나뭇잎을 다 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잎사귀에 올라가는 보초개미.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더듬이를 치켜들고 경비를 서는 중입니다. 사실 나뭇잎은 입군 개미의 먹이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사료입니다. 벽면에 하얗게 핀 버섯균. 가져온 잎을 먹여서 키웠죠. 농부 개미가 버섯에서 수확한 당분이 개미들의 진짜 먹이입니다. 개미 왕국의 분업 시스템을 본뜬 로봇이 있습니다.

0: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1: 소프트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연구 계기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로봇들이 보통은 하나의 로봇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왔는데 다수의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0: 자세히 보면 작은 로봇 군단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참깨보다 작습니다.

0: 마이크로 크기죠. 각각의 로봇은 일종의 자석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자성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도 개미처럼 역할이 나뉩니다.
1: 자기장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들이 0도 방향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아니면 90도 방향으로 이 자화되는 정도를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붙을지 아니면 옆으로 붙을지 대각선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세로로 이어진 로봇은 키가 커집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면적이 넓어지죠. 가로로 붙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자라는 역할도 다릅니다. 0도 로봇은 무거운 물체 밑으로 파고들어 이동시킵니다.

0: 어떤 개체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함께 만나면서 조립이 되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로봇이라 하고 있고요.
0: 홍수가 나면 불개미는 섬을 만듭니다. 애초에 거창한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눈앞의 동료를 붙잡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모여 모두를 살리는 구명보트를 만든 거죠. 불개미의 생존 본능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45도 로봇들은 불개미처럼 서로를 단단히 붙듭니다. 끊어져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도 로봇들은 가장 힘이 셉니다. 자르는 게 단은 아닙니다. 옮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무거운 배터리나 복잡한 회로도 필요 없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터나 센서나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초소형으로 가게 되면 초소형 배터리를 쓰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아지고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센서도 넣을 공간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몸 안에 넣는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작은 로봇들이 혈관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0: 동기가 되고 있고요.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다 할지라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터나 이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몸 안에 다 존재를 하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로보틱스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현대과학과 자연 사이의 간극. 어떤 식물은 그 간극을 메울 힌트를 주죠.

나무로 울창한 이곳. 사실 숲이 아닙니다. 3600여 개의 기둥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약 1.5배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몸집을 키운 걸까요? 식물에게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바람이 먼지를 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청소만 잘해도 발전 효율은 약 20% 높아집니다. 식물 잎도 청소가 필요하죠. 진흙구덩이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죠.

꽃말은 청결. 흙탕물에서 자랐지만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은 물 위로 태양광 패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잘 닦고 관리해야 하죠. 잎을 닦으려면 일단 걸레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닦기 힘듭니다.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연잎은 가운데가 낮고 오목합니다. 물을 모으기 좋은 그런 모양이죠. 물을 가운데로 모아 둥글게 뭉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걸까요? 연잎을 확대하면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채워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돌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 안에 더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연잎이 가진 천연 코팅입니다. 촘촘히 코팅된 연잎 위엔 물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먼지 위로 물걸레가 미끄러집니다. 게다가 줄기는 넓은 잎에 비해 가늘고 깁니다. 잘 흔들릴수록 골고루 닦이죠.

0: 폐 원리가 재치 있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독일과 영국에서는 벽에 발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당시 골칫거리였던 노상 방뇨 때문이었죠. 발수 페인트가 발린 벽은 소변을 튕겨냅니다. 일명 소변을 되돌려드립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범인도 소변이 묻는 건 싫었던 거죠. 연립회 발수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 KF94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었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연립 효과는 다른 건 아니고 연립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상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왔을 때 공기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가요.
0: 연립해 나노 구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원단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이온 빔으로 표면을 마구 두드려서 나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스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침방울을 튕겨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은 나노 구조까지 쉽게 스며듭니다. 발수성 좋은 연립도 기름에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젖지 않는 소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2: 자연에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기름을 묻지 않고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게 있을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 네펜딕스와 같이 자기 몸에다가 물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거를 찾게 되었어요.
0: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숲. 그런데 이곳의 흙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이제 부족한 영양분을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펜데스가 노리는 것은 근처에 사는 흰개미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흰개미를 유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통 입구에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흰개미를 부를 미끼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오는 동료에게 경고할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0: 흰개미들이 맥없이 미끄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펜데스는 몸통 입구에 덫을 숨겨놨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면 일자로 난 고랑들이 있습니다. 고랑에는 무언가가 고이기 쉽습니다. 네펜데스는 고랑의 수분을 모읍니다. 물막이 만들어지면서 마찰을 줄이죠. 그래서 기름도 미끄러집니다.
1: 물을 먼저 코팅을 하니까 개미 같은 것들이 잘 흘러내려가서 저를 잡아먹더라. 근데 알고 보니 개미 발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조가 왜 코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 거죠.
2: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같은 원유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주변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0: 2007년, 12,000여 톤의 원유가 서해안 생태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1: 그때 가장 큰 또 문제는 기름 흡착은 하긴 하되 한 번으로도 끝납니다. 기름 흡착포라는 것은 한 번에 기름 흡착을 하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태워야 됩니다. 태운다는 건 사실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에 좀 대응하거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조금 위험하거나 혹은 좀 오염되는 상황을 좀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하자.
0: 네펜데스처럼 물을 머금는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물막이 물만 통과시키고 기름은 걸러냅니다.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다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 이온빔을 이용해서 혹은 플라즈마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온으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조는 연립과 같은 그런 마이크로 나노 구조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이온빔을 무작위로 두들겼는데 연립 표면과 유사한 모양이 나왔던 거죠.
1: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자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즉, 식물 표면도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최적화된 구조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최적화를 향해서 혹은 최적화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연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0: 뜻밖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물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맞닿은 곳. 수면입니다. 장구벌레입니다. 모기 유충이죠. 숨쉬기 위해 거꾸로 섰습니다.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늘과 물을 가르는 경계에 섰습니다. 경계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 경계로 들어오려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짝짓기를 하면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방금 전까지 짝짓기 하던 상대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살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죠.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은 물방울을 잡아당깁니다. 곤충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늪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금쟁이에게 수면은 늪이 아닌 길입니다. 표면 장력을 박차고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소금쟁이는 기다릴 줄도 압니다.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 위의 하이에나죠. 수면을 지배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쓰입니다. 소금쟁이는 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 0.02초에 불과하죠.

0: 이 독특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죠.
1: 제가 생각했던 크기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0: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 소금쟁이 라고벨리아입니다.
1: 라고벨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유속이 빠른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가는 환경인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이 라고벨리아가 그런 부채 같은 다리에 기관을 발달을 계속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라고벨리아에게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리 끝 부채꼴 구조가 물을 밀어내는 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부채 구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뺄 때는 이제 표면 장력이나 이런 다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라들므로써 얘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젓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채 다리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가.
0: 부채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자동 장치를 달았죠. 모터나 정밀한 센서도 없습니다.
1: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구조 또는 재료 또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지능을 가진 구조체다.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목적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0: 물 위에 뜰 때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정답지죠. 정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생깁니다. 네 개의 다리가 무게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착지할 때도 저절로 균형을 잡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사실 자연엔 효율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생김새 하나하나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아낸 해답이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던 연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처음에는 자연을 이길 수 있겠다, 생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독특한 아주 효율적인 곤충들이나 생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은 그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인류 역사상 알아낸 게 많이 없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사실. 네.

최근에 이상기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육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어요.

0: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는 이렇게 막 끊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굶글굶글굶글 기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0: 식품 안심업소
1: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4: 액션!
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2: 고객님, 이제 그 다음이.
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한테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아,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4: 와, 안 흔들린다.
2: 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5: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거.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7: 아, 다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6: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8: 무게가 기본으로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6: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9: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빽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 물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내려가는데, 뭐지? 왜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눌렀는데, 그러니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이거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게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아,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아,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했더니,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했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태미숙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서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같이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그랬고.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태 백과 뇌종양인데 왜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하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가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사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사실 이게 막 뾰루지가 않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나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틀 후에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 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어.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0: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흥연아,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란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가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 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가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써서 개나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여기 있어요. 이 놈의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 글 읽으시면 그쪽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쪽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인생 모토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쏘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

0: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념 건조 팽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티 크리에이터 팽지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축축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 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1: 그쵸.
0: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이 정도로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서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no, no, no, no, no, no.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2: Hello,
1: Happy.
2: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Dog area?
2: Yeah,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포르치,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Yes,
1: 오,
2: yes.
1: 예,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1: It's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2: Ah, don't
1: yeah, need.
2: worry. You sit on the porch.
1: Good
2: Yep.
1: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
1: 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0: 강아지들이구나.
1: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0: 어디
1: 이
0: 아니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1: 자,
0: 기대하겠습니다.
1: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restaurant.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Restaurant. 만나지
1: 요
0: 보겠습니다.
1: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1: 다
0: 맞습니다.
1: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이
1: 예.
0: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정도로
1: 그래요?
0: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1: 예.
0: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restaura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Yes. Restaurant.
0: 오케이.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쵸?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해서
1: 허용되는.
0: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1: 아하.
0: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근데 얘는 allowed가
1: Allowed.
0: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Allowed.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0: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아,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 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1: in.
0: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0: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어허.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응. P로 시작하는 거?
1: Puppy.
0: 그럼 강아지고요?
1: 예.
0: Pet입니다. Pet.
1: 아, pet.
0: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
1: 네.
0: 라는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so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1: 네.
0: 구역.
1: Okay.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있고.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1: 있어서.
0: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1: 허용이
0: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1: 네.
0: So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네요, 정말.
0: That's right. 네.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에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right?
1: In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그러면.
0: 아, 그럼요.
1: 네.
0: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1: 그게
0: 왜냐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n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 공간을.
0: Mm-hmm.
1: 어떤 공간? For dog owner.
0: Yeah.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0: Mm-hmm.
1: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1: 네.
0: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a other area.
0: 아.
1: 예. 다른 구역.
0: 그렇죠. 무슨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1: 그쵸.
0: 구역.
1: Okay. 구역.
0: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 other area for dog owners.
1: 아들이면 on이 돼야 되네? 아.
0: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1: 아, separate area.
0: 가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1: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0: right,
1: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1: 그쵸.
0: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0: Right,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 해. 뭐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separate. 식으로,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그래서 rate이 아니라 rut.
1: rut. 지금 쓴 게요?
0: 아하.
1: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하시라고.
0: 왜냐면 얘는 개별의

0: area.
1: 그쵸.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하면 들리고요. Separate area.
1: 아.
0: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1: Yes.
0: Okay?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어, 훨씬 좋아요. No. Okay? 어,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1: yes.
0: 돼요.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 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l right. Mm-hmm. 오,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1: For dog owner.
0: 어, walk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l 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1: 그쵸?
0: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로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own.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1: 네.
0: 겁니다.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1: Mm-hmm.
0: 너를 위한.
1: For you.
0: 오,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어,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0: are
1: for you.
0: There you go.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rush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게 집이라고 쓸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1: 예,
0: 가든
1: 예,
0: 있어요.
1: 예,
0: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1: 아~
0: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1: 그쵸?
0: 데가 있어요.
1: 예예. 예,
0: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있다.
0: 아, 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예,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0: 다 있어요. 그래서
1: 예.
0: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0: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Oh,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왜냐면
1: 아하.
0: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1: 맞아.
0: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1: 맞아요.
0: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0: Right. 그래서
1: 어렵더라고요.
0: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어? Worried 전에도 한번
1: 네,
0: 나왔죠.
1: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조금이니까.
0: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1: 네.
0: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1: 오.
0: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1: 맞아요.
0: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1: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0: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1: 그거는 근데 잘안 쓰죠?
0: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1: 네.
0: 격식이긴 해요. 네, 그래서
1: 아.
0: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1: 그죠.
0: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1: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고등학교 때.
0: 아니면 그냥 frankly
1: Frankly.
0: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Trust
1: 네,
0: me.
1: 많이
0: Okay?
1: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아,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1: 그러니까 당장 벗으세요. 아, 아닌
0: 자,
1: 것 같아요.
0: 두 번째는요.
1: 예.
0: 솔직히 너내 타입이 아니야. 아,
1: 아우.
0: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거 애매한 거예요.
1: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0: 오, it
1: 오, yeah.
0: hurts,
1: 이런 말
0: right?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해보고 싶은 거죠?
1: 영어로 하니까 더잘
0: 아, 잘
1: 나오네요.
0: 나오네요.
1: 예.
0: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1: 예.
0: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1: 네.
0: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1: Honesty. Honesty.
0: 그거는 명사입니다.
1: 그래요?
0: 네, 아니고 honestly.
1: honestly.
0: honest에다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1: 아.
0: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1: honestly.
0: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1: honestly.
0: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1: 네.
0: honestly, honestly.
1: honestly. honestly.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1: 네.
0: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1: 예.
0: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1: Yeah.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0: 오케이.
1: you.
0: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1: 예.
0: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1: 왜?
0: To be honest with you. 왜냐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1: With
0: 네,
1: you,
0: 그래서 to be
1: honest
0: honest with
1: with you.
0: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1: Bye.

0: 맞아요.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그렇구나.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1: Are pets allowed?
0: 개들.
1: Are dogs allowed?
0: 그렇죠. 이 식당 안에.
1: In this restaurant?
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1: Are pets allowed?
0: 자, 그 카페 안에
1: In the cafe
0: 그렇죠?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1: yes.
0: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Oh, perfect.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1: 네.
0: To be honest.
1: To be honest.
0: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1: 음?
0: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솔직히.
1: To be honest.
0: 난 약간 걱정됐어.
1: I was a little worried.
0: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1: 예.
0: Yeah. 네. 오케이.
1: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ait. Oh, yeah. My dog.
0: Oh.
1: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Yeah. Come in.
2: Come on.
0: Come here. Come here. Yeah. Oh. 앉아.
3: Oh, great job, you guys.
2: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3: 아름답습니다.
2: 네.
3: Al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We studied English all day.
3: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in 명사 네.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2: 오.
3: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2: 네.
3: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2: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2: 네.
3: 사실 많이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네.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2: 맞아요.
3: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2: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3: Of course.
2: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3: 당연합니다.
2: 네.
3: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들녘에 곡식이 여물어가니 농부의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계절.
1: 올해도 수확 좋네.
2: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그를 내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0: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결실은 논두렁 옆에 들어선 양어장에서도 무럭무럭 크는 중이랍니다.
1: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논을 이렇게 양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기를 양식하고 있는 거예요.
0: 농사지었던 농부가 논두렁 어부가 된 지도 언 40년.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3: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0: 알고 보면 이보다 매력적일 수 없답니다. 손맛 고수, 어머니 손길이 더해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의 향연이 펼쳐지죠.
4: 우리 덮밥을 잡수면 진짜 아주 삥 가요.
5: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0: 황토에서 정성껏 키운 외기의 무한 변신, 그 특별한 맛 한번 볼까요?

0: 오늘은 경북 의성으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양어장을 찾았는데요. 굴 찾기까지 대령했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1: 아, 가지 왔는데.
2: 네. 아, 이거 오늘 이제 메기 수확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담아가지고 옮길 바구니예요.
0: 한 달에 두 번 있는 메기 잡는 날이랍니다.
3: 이 30~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을 내가 입을 때마다 무서워. 하도 오래 입었으니까 막 40년 입었어. 35세 해가지고 지금 내가 70~80대가잖아.
0: 어촌에서나 볼 법한 대형 그물까지 등장.
3: 망 들어가야 된다. 망.
0: 일꾼들까지 불러 양어장 전체에 그물을 치고 메기몰이를 해야 한답니다. 바닥은 발이 푹푹 빠지는 흙바닥.
4: 선생님 잘 걸어가시네요.
2: 네?
4: 잘 안 걸어가시던데.
2: 이게 밟으면 쭉 들어가잖아요. 뒤꿈치부터 바짝 들어가지고.
0: 그물이 제대로 쳐졌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점검이 끝나면 장대로 물 위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2: 이 메기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진동을 주면은 파장을 주면은 메기가 쫓겨요. 쫓겨서 이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5: 아, 쳐서 그런지 네. 발 밑에서 막 움직이는데 뭐가?
2: 그래서 안에 막 메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발을 툭툭 치잖아요. 메기가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4: 묵직하게 지나가는데?
2: 그죠. 그게 한, 묵직하게 지나가면 한 400g 이상 돼요, 메기가. 400개에서 500g. 가볍게 툭툭 치는 거는 한 250g 정도 되는 거고.
5: 아버지, 왜 메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3: 여기가 터질이, 황토 터질이고 이렇게 해서, 물이만, 여기 낙동강 물이 이제 내려오니까, 또, 거기가 또 이렇게 황토 물에 잘 자라고, 병도 안 하고.
2: 하나, 둘.
0: 오늘 잡는 메기 양은 무려 3톤, 10,000마리가 넘는답니다. 굴 찾기까지 동원될 만하죠.

0: 물맛이 다르면 고기 맛도 좋다고 하죠. 황토물에서 자란 물기는 비린내나 흙내가 적고 살이 아주 탄탄하답니다.
1: 이게 한 7개월 자랐는 맥이고요. 지금은 상태도 빛깔도 좋고 수염도 건강하게 잘 자라있고 괜찮게 잘 컸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진액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가분이 세미하고 다 변하는
0: 논두렁 옆 저수지 민물고기 맛에 반해 양어장을 만들었다죠. 아들 명섭 씨가 이어온 지도 벌써 23년째.
2: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준비하시겠어요?
3: 혼자는 도저히 이제는 모아지 옛날 젊은 쪽이 닮고.
0: 부자가 함께 공들여 키운 물기 챙겨들고 신속하게 달려간 곳은
1: 메기 보관조예요, 보관조. 메기 다음에 쉽게 잡기 위해서 보관조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매일 뜯어야 되니까.
0: 물고기의 생명은 신선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같은 흙바닥에 방을 따로 냈답니다.
1: 상태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저 메기 키우니까 메기하고 많이 닮았던 얘기 많이 들립니다.
0: 듣고 보니 정말 닮은 것도 같죠? 장대비 맞으며 애썼던 하루. 오늘의 요리사는 명섭 씨.

0: 저녁밥으로 부모님과 함께 맛볼 메기 요리를 만들 참입니다.
1: 메기 덮밥을 해서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2: 잡은 메기를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숙성 메기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굽는 게 이게 육질이 안 깨지고 이렇게 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0: 잔 가시가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메기는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 소금 간만 해 이대로 먹어도 제맛이랍니다. 여기에 양념장만 올리면 덮밥용 메기구이가 되죠.
1: 이 양념도 어머니가 다 만드셨는데요. 당연히 어머니 해줬네 싶게 다 적어놨죠.
2: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해놓고 제가 이거 보면서 양념을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오신 어머니만의 손맛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본인의 손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손맛은 이 맛이다라는 걸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념 수, 킬로그램 수가 17kg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량으로 못 만듭니다.
0: 어머니는 한때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메기 요리하면 인근에서 알아주던 솜씨로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아들표 메기 덮밥 완성입니다.
1: 저는 어머니가 있는 양념 그걸로 해가지고
3: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야 이거 먹어봐야 알지 모르는 안 먹은 사람 모른다 이 맛이. 아유야 아 맛있다.
1: 먹긴 하죠.
3: 맛있어.
1: 좋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0: 부드럽고 촉촉한 메기살이 입에 착 감기는 꿀맛.
4: 아들 해주기 더 맛있네.
1: 한번 자주 해야 되겠네. 자주 해가지고.
5: 여기요.
0: 영양도 풍부하니 체력 보충에 이만한 것도 없답니다. 양어장 일은 밤낮이 따로 없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2: 이제 저도 밥 먹었으니까 메기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다리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6: 밥 밑에까지 일하게 되네요.
2: 이게 메기들은 그 낮에쯤에는 외가리들 천적 때문에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밤에 어두울 때 줘야 야행성이거든요. 그 밤에 활동하는 그게 메기이기 때문에 지금 줘야 사료를 잘 먹어요.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메기 사료가 투입이 돼요.
0: 먹이 앞에 흙바닥에 숨어있던 메기들이 일제히 물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한다죠.
2: 어제 일했을 때 사료도 이렇게 기계로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옮겨가지고 손으로 다 주고 퍼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0: 논을 파서 물을 가두고 해마다 황토를 뒤집어주며 작은 양어장을 8,000평 규모로 키우기까지 부모님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죠. 그 고생스러운 세월이 눈에 밟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메기도 살을 찌워 한층 더 맛있어진다죠. 어머니가 모처럼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4: 야야, 자, 매운탕하고 만들자.
0: 반가운이가 함께합니다.
4: 우리 맨날, 맨날 거들라고.
7: 어머니 보조만 항상 했죠. 아직은 맛을 낼지 몰라요.
0: 수십 년 메기를 다뤄온 어머니. 메기 요리의 고수랍니다.
8: 지금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4: 이거 메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8: 아니 메기 살로는 불고기를 만들어요?
4: 예.
9: 해운대 같지?
4: 우리 고기는 양념보다는 이 왜 집도 저 기초가 단단해야 뭐 안전하다고 이것도 이 물건이 좋아야 입맛이 있어요. 뭐 양념보다는.
0: 어머니의 자부심 깃든 메기는. 육질이 탄탄하고 담백해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지 고민하다 고추장 불고기로 만드셨다죠?
4: 따지 보면은 불고기 양념이나 비슷해요, 이게.
0: 좋은 재료에 손맛까지 더해지니 용이 여의주를 얻은

0: 막 야 이게 타기 때문에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죠. 짭조름한 양념 맛이 속속이 배어들어 집 나간 입맛도 단박에 돌아온답니다.
2: 했나?
1: 민물고기 중에서 맛으로는 첫 손에 꼽히는 메기. 매운탕이 가장 대표 메뉴죠.
0: 오거지 없고.
1: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수제비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0: 이거 옛날에 식당 할 때 이 수제비를 으시 좋아해요, 손님들이. 그럼 이거 수제비 대달라고 막.
1: 남편이 권유해서 집에서 끓여 먹던 솜씨 그대로 메기 전문 식당을 차려 15년이나 했었답니다.
2: 맛있게 보이지?
0: 야? 맛있게 보이지?
3: 아니, 맛있게 보여요. 아, 진짜.
0: 야, 이 맛이 어떤가 한번 봐라. 싱겁나.
2: 딱 맞죠, 뭐. 반찬.
0: 좀 쫄려야 돼, 이 맛이 더 나.
2: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메기 다 잡아놓고 생선 다 손질해놓은 것도 움직이면 그때는 막 놀랄 때였으니까 어머니 보시면
0: 야야,
2: 대단했죠?
0: 나도 이 시집 올 때 그랬다. 이 메기도 못 만졌어요. 겁이 나가. 근데 우리 신랑이 무조건 해보고 안 된다 캐라, 못 한다 캐라 캐. 그래가 눈을 감고 했어요.
1: 이제는 하도 숙달이 돼 눈 감고 손질도 가능하다죠. 내장 제거하고 통째로 바삭바삭하게 구워냅니다.
0: 냄새 좋지?
2: 중요하네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그냥 이거 구워서 바로 먹었잖아요.
0: 이거 구워서 먹어. 소금에 이렇게 구워가 소금에 찍어 먹어도 돼요.
3: 이렇게
0: 넣어야 구워가.
1: 여기에 아들이 극찬한 어머니만의 비법 양념장이 들어가면 이대로 완성이라죠.
3: 어머니 양념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0: 양념은 맨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마늘 기본. 다른 건 안 가르쳐주지요.
1: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양념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니 자부심 가질만 하겠죠. 농사 지은 깻잎도 챙겨갑니다.
0: 불고기 사무 보려고. 불고기.
3: 맛있어요, 그럼?
0: 예, 이거 약도 안 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거라, 이거.
1: 오늘 이 밥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죠.
4: 이 맛이 나구나.
0: 뭐, 옛날 맛이 나는 건 잘 모르겠어요.
5: 그, 대단하네. 응? 하면 눈으로 보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뭐.
1: 환절기에 마을 분들과 함께 영양 보충하면 좋겠다 싶어 준비하셨답니다.
6: 이게 이 잡채가 없다는 거야. 이 때가 없으니까.
0: 근데 아저요, 이거 뭐 식당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맛 그때하고 똑같아요.
7: 아이고, 더 좋아지지 자꾸.
1: 메기 불고기에는 역시 쌈. 민물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맛엔 손이 절로 간다는군요.
8: 맛있어요.
5: 우리 마을에 식당 하나 만들까요?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0: 좋죠, 돈 못하지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어제 덮밥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그죠? 어제 덮밥을 잡수면 진짜 아재요. 삥! 가요.
1: 나눌 것이 많아 더 풍요롭고 맛있는 밥상을 만났습니다.
9: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0: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11: 아내보다 더 이뻐.
12: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3: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8: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13: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4: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5: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4: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초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5: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7: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은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3: 갑니다. 화이팅!
2: 척박한 땅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눕니다.
4: 시태롭게 가까이서 보다니.
2: 가슴 뛰는 모험의 땅. 남아프리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붉은 모래가 펼쳐진 나미비아의

사막 세스리엠으로 향합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하며 국토의 80%가량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0여 킬로미터에 걸쳐 맞닿아 있는 푸른 대서양과 모래사막은 나미비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나미비아라는 이름은 바로 나미브 사막에서 따온 겁니다. 나미비아는 수분이 0%에 가까워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0: Why do you have a gun?
1: Yeah, I'm protect you. I'm your bodyguard.
0: Oh.
1: Yeah, even animal. I'm your bodyguard.
0: Oh. Yeah. Thank you. 아무래도 나미비아가 광활하고 야생동물도 많고 위험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전 직장이 경비였다고 합니다.
2: 든든한 가이드를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0: 오릭스입니다. 오릭스. 와.
2: 오릭스는 초식 동물인 영양의 일종으로 주로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0: 오릭스가 보이니까 이제 드디어 사막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 사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모래의 색. 붉은 모래 언덕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래를 보세요. 예, 모래 안에 있는 철분이 산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막에서 못 보는 이런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0: 이런 식으로 물처럼 파도가 막 생겨요. 물결 같지 않습니까? 전 산과 이런 물결이 쫙 퍼져 있습니다.
1: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막은 찰나의 모습일 뿐 바람이 불면 이내 달라집니다. 어제의 사막과 오늘의 사막이 같은 모습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미브를 살아있는 사막이라 부릅니다. 나미브 사막에선 듄 45라는 이름의 사고가 가장 인기입니다. 듄 45의 경사는 완만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붉은 사고의 우아한 곡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네가 저기 진짜 멋있게 보였잖아. 빅다리.
1: 빅다리지. 빅다리.
2: 저기 저 보이는 그 사고의 정상이 빅데디인데요. 3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가면 갈수록 더 높아 보여요.
3: 멀리서 볼 땐 아담한 언덕 같더니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60층 빌딩에 맞먹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욱 멀고 높게 보입니다.
2: 시작하면서 진짜 힘드네요. 발이 푹푹 빠지고 한 30cm 올라가면 15cm가 빠지는 것 같아요.
4: 브리엔?
2: 예.
5: How's it feel?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는데요.
2: 하늘입니다. I'm Han.
4: I'm Han. Harald.
2: Ah, I see.
4: Hi. From which part of Korea you come?
2: Seoul.
4: South, of course, and from there? Seoul?
2: Seoul.
4: Seoul, directly from the capital.
2: Yes.
4: Wonderful. And you want to try it?
2: Yeah, of course.
4: I have to stop it. It was hard for me.
2: Okay.
4: You lose 68-70% by moving the sand and not walking.
2: Yeah. Oh, we're gonna try.
4: Yeah, you try. You do it.
2: Yeah.
4: Yay!
2: Yeah, it feels good, right?
4: Yeah, I believe in. I trust in you.
2: Okay. Again?
4: Yay! Yay!
2: Yay!
4: Oh. Yay!
2: Thank you.
4: Good luck.
2: 저 멋진 날씨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멀고 높은 것 같습니다.
5: You are marathoner. Marathoner.
3: Okay. 조깅하시는 분까지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 힘듭니다.
2: 한참 온 것 같은데 반도 안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쫙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사구들 보면 이렇게 다 뾰족뾰족 서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쪽에서 불어오는 대성에서 오는 바람과 저쪽에서 불어오는 내륙의 바람이 충돌을 하여 이 가운데의 모래를 바다 쪽 모래, 육지 쪽 모래를 쌓아가지고 삼각형의 이런 독특한 사구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구의 원인은 바람입니다.
3: 대서양에서 부는 바람이 모래를 싣고 해안에서 150km 가량 떨어진 나미브 사막의 모래를 떨어뜨린 건데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언덕의 능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0: 벌써 내려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1: 와, 정상이다.
0: 아, 많은 여행자들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예사롭지 않는 패션을 자랑하는 이분.
2: 이 멋있는 광경 앞에서 마치 CF 찍는 것 같습니다.
3: Yeah, I'm from Hong Kong.
2: Oh, sorry.
3: Yes. Okay. But I just like the traditional.
2: Okay.
0: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특별한 풍경 앞에선 누구나 친구가 되기 마련이죠.
3: Can you look at me?
0: 사실 이 두 분은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랍니다.
2: You look like a real model.
3: Oh, thank you.
0: 내려갈 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4: 1, 2, 3.

0: 화이팅!
1: 뜨겁게 달아오른 사막을 신나게 질주합니다. 사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아닐까요?
0: 와, 올라갈 땐 2시간! 내려갈 땐 5분! 후! 와, 소리 지르고 너무 재밌나 봅니다.
1: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탐험하는 여정. 오늘은 나미비아 북부 오프우로 향합니다. 오프우는 인구 7,700여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나미비아 북부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부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전통 의상까지 정말 다양한 패션을 만나게 됩니다.
0: 킴바족, 페르로족, 젠바족, 다마라족 굉장히 많은 종족이 다 지금 섞여 있는데요. 이 도시가 나미비아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앙골라 국경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1: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모자를 쓰는 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0: 여기 계신 분들은 페르로 부족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저기 앙골라에서부터 나미비아까지 쭉 퍼져있습니다. 약 25만 명 정도가 이 근처에서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기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1: 소의 뿔을 닮은 삼각형 모자는 페르로족의 상징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의상을 입기 시작한 헤레로족은 나미비아 북부와 앙골라 국경지대에 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카메라 앞에선 자동으로 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2-3시간을 걸어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0: 전통 의상을 보니까 흰마족이십니다. 헬로, 디오라.
1: 화려한 목면 속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지금 저는 힌바족 마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비포장길을 달린 후 숲을 헤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0: 바람이 너무 세서 저는 서 있기조차 힘든데요. 염소들은 이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거센 바람을 뚫고 저 멀리서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바로 제가 잡던 흰마족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유목을 떠났고 마을에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있었는데요.
1: 천진난만한 눈으로 저를 막 쳐다보네요. 웬다.
2: 웬다.

0: 근엄하신 이분은 마을 최고 어르신. 고맙게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네요.
1: 다시 봐도 아이고 머리나 이게 너무 아름답고 강렬합니다.
0: 성인이 된 여성들이 사용하는 머리 장식입니다.
1: 이게 헤렘베라는 건데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식물입니다. 이제 머리는 오렌지스라고 하는 오크라랑 동물성 유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페이스트로 이렇게 머리를 만든 것입니다.
0: 강렬한 태양을 닮은 오치대의 붉은 빛깔 덕분에 힌마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족으로 손꼽힙니다. 오프 시내를 화려하게 활보하던 헤르로족 여성입니다. 이 마을로 시집 왔답니다.
1: 모자가 이게 가발이랑 같이 돼 있는 거네요.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핀이 여러 개 붙여가지고 고정이 되셨네요.
2: 일단 밑에 밑단에 붙여시고
1: 핀이 꼭딱이 생겼습니다.
0: 헤르로족의 패션을 완성하는 모자.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1: 뺀다. 옷까지 입어보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무리 같습니다.
0: 내친 김에 모자 안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1: 오, 와,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거네요. 신기하네.
0: 소의 뿔을 형성한 거랍니다.
1: 실제로 헤르로족들은 재산의 가치를 소로 표현합니다. 소가 굉장히 헤르로족 분들한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의상 안에 이런 신문지를 말아서 넣어가지고 뿔 형상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0: 힌바족과 더불어 아프리카 최고의 패션 리더답게 포즈도 멋지십니다. 남아프리카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의 저녁은 담백한 옥수수죽과 염소고기입니다.
1: 모든 여자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십니다.
0: 수줍어도 일손은 멈추지 않네요. 옥수수는 힌바족의 가장 중요한 주식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 죽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옥수수 죽은 염소 고기를 우린 육수에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소박한 밥상에서도 가족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1: 예, 솔직히 맥맛입니다. 밥도 맥맛인데.
0: 척박한 자연을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죠? 가뭄으로 식량이 귀하다기에 제 저녁은 제가 해결해 보렵니다.
1: 친구 도와주러 왔네.
3: 아, 역시 꼬마이가 잘하네요.
1: 어, 한 방. 맛있겠죠? 군침이 납니다. 닭똥집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쫄깃쫄깃한 게 진짜 맛있어요.
0: 몇 가지 음식을 데운 게 전부인데도 척박한 야생의 땅에선 더없이 훌륭한 만찬입니다. 모두 잠든 시간.
1: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저 하늘 위에를 보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정말 별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별들을 보면서 잠을 청하겠습니다.

0: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 오늘도 해는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염소를 돌보는 것부터 배웁니다. 가축은 이들에겐 생존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석 달 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선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듭니다. 건조한 이 바위산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걸까요? 염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곳 아래 작은 샘이 숨어 있습니다.
1: 와, 샘물이 지금 막 솟고 있습니다. 와, 생명물이 와, 이런 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0: 샘을 둘러싼 나무 덕분에 비가 와도 넘치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인 샘이죠. 염소들이 충분히 갈증을 달래고 나면 이제 마을에서 사용할 물을 빚습니다.
1: 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와, 이렇게 무거운 20kg를 머리에 이고 와.
0: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마을까지 다시 1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1: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와, 저렇게 무거운 것을 와, 정말 대단합니다.
0: 저는 10분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0: 신바 여인들에겐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듯합니다. 신바족 이웃인 헤르로 여성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핑크색 레이스가 장식된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내는 중입니다. 드레스를 돋보이게 해줄 귀걸이며 장신구까지 꼼꼼하게 착용하고 난 뒤 신발을 챙겨 신으면 외출 준비 끝입니다.
1: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근데 이분은 적응을 하셔서 그런지 괜찮나 봅니다.
0: 이웃인 흰마족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흰마족 어르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헤르로 여성분이 먼저 춤을 춥니다. 이에 질세라 흰마 어르신도 나서네요. 즐거운 춤도 잠시,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행자도 작별이 아쉬워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하룻밤 사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뒤로하고 야생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저는 이제 오프를 뒤로 한 채 에토시아 국립공원을 경유해 푸르른 대서양의 도시 월비스베이로 향합니다.

0: 출출한데 좀 먹고 가보겠습니다. 오.
1: What is this?
2: 리브.
1: 아, 간 요리. 아.
0: 네, 이거는 소고기인데요. 조금 탔지만 냄새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저의 일용한 양식에 모래바람이 순간 강타합니다.
0: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음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3: 이럴 수가. 고기 반, 모래 반입니다.
0: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먼지가 다 들어갔는데요. 먹을 수 있을지 없이 모르겠지만 뭐 괜찮겠죠? 살기 위해 한번 먹어보자.
1: 모래가 주신 편인데요.
0: 양념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1: 질코, 스쿨? 나와? 나와.
3: 모래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한켠에선 간이 미용실이 열렸는데요.
4: 아유,
0: I'm happy. 오케이. Okay. 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3: 자동차로 쉬지 않고 4시간여 달리면

0: 목이 너무 길어 슬픈 짐승이 바로 기린입니다.
1: 저 자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기린들을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합니다. 저때 사자나 맹수류가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물 한 모금조차 먹기 참 힘들죠? 운이 좋으면 이곳에선 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은가 봅니다. 보이시나요?
1: 아마 얼룩말에게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긴장은 하지만 뛰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얼룩말이 사자의 매복을 모른 채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30% 정도. 과연?
1: 네,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컷 사자가 이쪽에 있고 암컷 사자들이 저 뒤에서 있다가 얼룩말들이 지나가니까 수컷 사자가 튀어나와서 패닉 상태를 만든 다음에 뒤에서 암컷 사자들이 공격을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0: 오늘은 사자들의 협공에 얼룩말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1: 소리 없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여기 역시 동물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데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살아 숨쉬는 야생의 세계. 그 너머에는 거친 본성을 억누르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저 라인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2: 그냥 굉장히 클레버서.
1: 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시차입니다. 모델이 아니에요. 와, 와, 오, 친절하네요 또. 순하고
0: 고양이과 동물답게 애교도 만점입니다.
1: 발톱을 보시면 다른 고양이랑 다르게 발톱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를 엄청 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입니다.
0: 긴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손쉽게 방향을 전환. 먹잇감이 도망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덕분에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50%가량으로 사자보다도 더 높습니다.
1: 어마어마하죠.
2: This one is now 7 years. Uh-huh. And was born wild.
1: Okay.
2: But the young mother with five cubs.
1: Yeah.
2: Not enough milk, yeah. And I find it, and this one was very tiny and weak,
1: yeah.
2: So I find it and bring it here and bottle feed it.
0: 야성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사냥 본능이 살아나 철문 너머를 바라보곤 한다는데요. 이 치타가 야생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2: Have a good trip and enjoy the rest of Namibia.
0: 치타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며 저는 길을 다시 나섭니다. 어둠을 헤치고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10시간을 달리자 드디어 월비스베이가 보입니다.

0: 월비스 베이라는 이름은 고래의 항구란 뜻인데요. 황량한 사막과 푸른 바다가 몸을 부딪히며 남북으로 무려 1,600여 킬로미터를 뻗어나갑니다. 모래와 바다, 두 개의 세계가 만나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1: 저기 보시면 끝없이 사막과 바다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막의 바다와 물의 바다가 충돌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0: 이 파도 앞에서도 사람들은 낚시를 합니다.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1년이면 300일 이상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나미비아 사람들의 낚시 열정까지 꺾지는 못한다네요. 무시무시한 상어가 낚시꾼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인데요.
1: 이 나미비아 앞바다에서는 저기 남극에서부터 올라오는 벵갈라 한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먹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은 어종이 된 겁니다.
0: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벵갈라 해류 덕분입니다. 방금 잡은 상어입니다.
1: Hound shark.
0: 이때 상어가 잡혔습니다.
1: 와, 이번에 잡은 것은 스파리 샥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모래사장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1: 애들까지 땅을 파고 있네요.
0: 뜨거운 태양이 강아지들을 모래파기 선수로 만들었네요.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안 사막을 즐기는데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바다를 탐험해왔던 저에게 하늘은 또 다른 도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 Are you my instructor?
3: I will be.
2: Oh, okay. I trust you.
3: Don't have a lot of choice now, eh?
2: What's the velocity?
3: What do you weigh?
2: About

0: 90?
1: Yeah, I'm about 85, so we should do about 210. 210 kilometers an hour, yeah.
2: (웃음) 상공 3000m에서 자유 낙하할 준비 끝! 비행기가 고도를 점점 높이는데요. 모래사막과 바다가 굽이굽이 이어지며 만들어낸 곡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드디어 텅 빈 하늘에 몸을 맡깁니다.

0: 바다와 바람이 만든 신비한 모래사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사막 위로 나는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60초의 자유 낙하를 마치고 서서히 사막으로 내려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강렬했던 스릴을 하늘 위에서 만끽했습니다.
1: 기분 최고입니다. 제가 탐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 이번만큼 기분 좋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
1: 여기 딱 가리 논리가요, 가까이서 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0: 서울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8: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출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강씨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8: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 삼다물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소망요정 몽글리가 방송됩니다.
1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3: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5: 뭐야 이거.
1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 부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스포츠!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난 카일이야. 난 그저 메일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웃어줬는데 메일리는

내가 비웃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같은 반 친구를 비웃겠어. 억울해. 그나저나 요즘 난 악몽 때문에 너무 괴로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 내가 촌스럽고 이상한 마법사 옷을 입고서 어떤 여자애랑 한 팀이 되어 싸우다가 도망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요즘 그런 악몽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 하, 이젠 정말 이상한 꿈은 그만 꿨으면 좋겠다.

0: 뭐야, 여긴? 뭐지?
1: 왔다, 왔어.
2: 많이 컸어.
1: 고지 대륙떡이 생겼다.
0: 누구야? 너희 대체 뭐야?
1: 우리

0: 저런 녀석이 가디언이라니 믿을 수 없군. 휴식 시간 끝났어.
1: 따끔 따끔. 잠 깨는 자는 따끔한 벌침. 벌침이 최고집이. 따끔볼 따끔볼 망글 따끔볼. 가라.
0: 왠지 불안해. 악몽을 꾸는 거야.
2: 잠시만요, 잠시만.
0: 어?
2: 또 놓칠 뻔했네. 또? 아우 진짜. 너 또 비웃었어? 너 뭐야? 뭐냐고? 비웃는 게 취미야 뭐야?
0: 비웃는 거 아니야. 난 그냥.

0: 빨리 나가고 싶다.
1: 이제 거의 다 됐다.
2: 기다릴게.
3: 응, 기다릴 거야.
4: 응. 만나자.
5: 보고 싶어.
1: 나도 보고 싶다, 이 몽글다.
3: 언제? 따끔 몽글리?
2: 그거 1인 내놓은 시집이야. 따끔따끔한 맛을 보기 전에. 됐어!

0: 질긴 녀석들! 날개 접시기!
1: 멀친 부대, 저는 도끼하라 집이! 2단계 작전 실시!
2: 좋았어.
0: 이제 안전하다.
3: 정거장 내리실 분 나오세요. 모두 괜찮으십니까?
4: 어떻게 지각이야?
0: 너군데?
3: 보험회사로 연락 주세요. 놀라라.
0: 늦으면 안 되는데.
4: 밀리? 밀리!
0: 야! 잠깐! 왜 때리려는 건데?
4: 미안. 난 그냥...
0: 너 때리려고 했지?
4: 아니... 미안해.
3: 학교 앞이요. 네, 맞아요. 네. 버스용 랩카차로 빨리 부탁합니다.

0: 떡볶이 한 접시.
1: 아, 좋지. 떡볶이. 맛있겠다.
2: 안무연습 먼저 하자.
1: 그래.
3: 보컬은 좀 어때?
1: 어, 보컬? 보컬은 안나. 네가 최고지.
3: 그치만 난 네 목소리가 부럽더라.
1: 에이, 말도 안 돼.
3: 오늘도 연습해?
1: 응.
3: 보컬 레슨 잘해?
1: 응, 너도. 내일 봐. 잘 가.
3: 잘 가.
4: 괜찮아?
1: 뭐가?
4: 너 아까 버스 안에서.
1: 별거 아니야. 걱정 마.
4: 내가 보호해줄 것이야. 빨리 나으라고.
1: 착하기도 해라.
4: 나 깜짝 놀랐다쇼. 어? 어? 잘못 봤나?
1: 뭐가?
4: 몽글단의 리더인 줄 알았어.
1: 몽글단? 그건 또 뭔데?
4: 가해.
5: 조이야. 메일리.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4: 오랜만이다.
1: 널 마주보니 기쁘다.
4: 내 손을 잡아. 가이.
5: 내 이름을 알아?
4: 기억 안 나? 매일 네 꿈속에서 널 만나러 갔다.
5: 그럼 네가 바로. 그래, 기억나.

0: 너 진짜 웃긴다. 가디언? 가디언이래. 뭐야, 무슨 소설이야? 너 대체 뭐야? 마법사 뭐 그런 거야?
1: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오고 있어? 어디를?
1: 메일리가 너희 집으로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여길 왜 와?
1: 너희의 심장은 연결돼 있다.
2: 이 집이 마지막이야.

0: 근데 케이크는 대체 왜 주는 거냐쇼?
1: 우리처럼 새로 이사 오면 인사하는 거야.
0: 아하, 친구하자는 거구나쇼.
1: 맞아.
2: 네 얘긴 다 말이 안 돼.
1: 곧 알게 될 거다.
2: 어? 누구?
3: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해서요.
2: 진짜? 메일리가?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꼬마 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돼.

0: 50개!
1: 뭐야, 욕심쟁이!
2: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0: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1: 좋은 생각이야!
3: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4: 응?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5: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유성이야?
1: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3: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4: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2: 안 돼!
1: 내 팬케이크!
5: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3: 그게 가능해?
5: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2: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5: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6: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5: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0: 과정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있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6: 그래.
7: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4: 네,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0: 이건 나!
4: 그만 약 올려!
2: 기가빌다 변신!
7: 어리석기.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다 모든 변신.
8: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7: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4: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7: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관선을 킹결했잖아. 관선을 반사시켜서 고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동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0: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봐?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뛰어요! 캐빈도 출동 준비!
7: 기가본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7: 나만 믿어!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8: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9: 뭐? 스키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바깥으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5: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4: 한기 할머니!
7: 아,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아,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1: 기다리다 출동.
4: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7: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4: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이야!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4: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몬 변신 완료!

0: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1: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너는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1: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2: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3: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0: 후보! 이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4: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이어서 출동 타이어와 소방 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요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다.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얜 집 없어?
1: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5: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괴물을 물리쳐라.
6: 이른 아침 타이와 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어요.
1: 서두르자.

0: 곧 도착이야. 어? 긴급 상황입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1: 어? 뭐야? 언제까지 손이 안 돼?
0: 죄송해요.
2: 화재는 방금 다 진압했어.
3: 왜들 이렇게 늦은 거야?
4: 구조대는 1분 1초가 소중해.
5: 죄송해요.
6: 다녀왔습니다.
7: 다녀. 우리
5: 얘들아,
8: 무슨 일 있어?
9: 기분이 안 좋아 보여.
5: 오늘 현장에 출동하는데 엄청 늦어버렸거든.
9: 어쩌다가?
5: 뒷산 너머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어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9: 그랬구나.
10: 모든 건 괴물 때문이야.
5: 괴물?
9: 요즘 뒷산 터널에서 괴물을 봤다는 차들이 많거든.
11: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까지 거대한 고양이 괴물이네.
8: 터널을 피해가는 차들이 몰려서 길이 막힌 거구나.
5: 하지만 진짜 괴물이 있다고?
9: 사실 나도 그 터널은 안 가.
11: 당연하지. 괜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0: 꿀이라. 어서 부조대에 알려야겠어. 응.
1: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그럼 모두 수고해.
0: 네. 저 잠시만요. 보고 드릴 게 있어요.
3: 무슨 일인데?
0: 어제 출동 때 길이 막혔던 이유를 알아냈어요.
3: 부인, 구조되는 핑계 같은 거 대지 않고.
0: 고양이 괴물 때문이에요.
4: 괴물이라고?
5: 설마 요즘 떠도는 소문을 진짜 믿는 거야?
2: 잠깐만. 계속 말해볼래?
0: 뒷산 터널에 괴물이 나타나서 다들 그쪽 길을 피하고 있대요.
6: 설마 그런 소문 때문에 길이 막혔던 거였어?
0: 맞아요.
5: 괴물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지어낸 얘기라고.
7: 실제로 본 차들이 많다잖아.
5: 뭐?
2: 모두 조용. 타영, 트윈, 주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주 좋은 자세야.
3: 얘들아, 너희가 직접 터널에 가서 괴물의 정체를 밝혀볼래?
0: 네? 저희가요?
2: 헛소문이라는 걸 밝히면 다시 터널 이용이 늘어날 거야.
6: 그럼 더 이상 길도 막히지 않을 테고.
0: 그건 그렇지만 무서운 건 딱 질색인데.
6: 설마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니지?
0: 그럴까요? 괴물 녀석, 내가 정체를 밝혀주마. 맡겨만 주세요. 큰 소리 치긴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이런 어두워지면 다 끝이야. 끝이지만 모르겠다.
8: 가요, 같이 가.
9: 뭐야? 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0: 온통 더러운 먼지뿐이야.
10: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휴,
0: 역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10: 나가서 구조대에 보고하자.
0: 응? 타요, 장난치지 마. 네가 낸 소리지.
10: 장난이라니, 너야말로 그만해.
3: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사도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거야?
0: 그치만
10: 갑자기 괴물이 덮치는데 어떡해요?
2: 괴물을 본 건 확실한 거야?
0: 그건 확실해요. 엄청 커다란 녀석이 그앙 이랬다고요.
5: 무서워. 다들 겁쟁이 같긴. 나였으면 이미 사건을 해결했을 텐데.
0: 뭐라고?
3: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일은 소방구조대도 함께 조사해봐.
7: 네? 저희도요?
5: 걱정 마, 내가 있잖아.
7: 너 때문에 우리까지 가게 됐잖아. 난 무섭다고.
0: 꼬마 버스 타요!
1: 다음날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구조대가 모였어요.
7: 얘들아.
5: 탱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7: 이것도 연기돼서 겨우 온 거라고.
0: 난 그 마음 이해해.
7: 드윈.
5: 자, 모두 모였으니 들어가 볼까? 괴물인지 뭔지 각오하는 게 좋을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0: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5: 설마 무서워서 헛걸 본 건 아니지?
0: 무슨 소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5: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7: 지씨, 앞에.

0: 저 얘들아
1: 아니 안 돼요.
0: 어떡해.
2: 진짜 괴물이 있을 줄이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0: 그 말만 기다렸어.
2: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이러다 어제처럼 출동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이 아니야. 가요. 일단 돌아오긴 했는데. 혼자서 고양이 괴물을 어떻게 잡지? 혹시 괴물은
1: 가요?
3: 우린 같은 고조대잖아. 너 혼자 남기고 갈 순 없지. 함께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자.
2: 응. 나 방금 괴물의 이상한 점을 찾았어.
0: 그게 뭔데?
2: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부터 괴물은 계속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다가오질 않았어. 요란하게 겁만 주지 해치지도 않고. 역시 이쪽으로 오진 않아. 그리고 아, 그런 거였구나. 이 녀석
1: 가요 멈춰.
2: 괴물의 정체는 조작된 영상이었어.
1: 정말이잖아.
2: 또 저 녀석이야? 자, 그런데 괴물이 가짜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0: 정말 감쪽 같았는데.
2: 아, 그건 말이지. 괴물이 매번 같은 곳에서만 나타났던 점이랑 겁은 주지만 막상 다가오진 않았던 점이 이상했어. 그리고 잠깐이지만 마치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괴물의 모습이 버벅거렸거든.
4: 오늘은 다요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
5: 용감하게 나서서 추리를 완성해냈지.
3: 비명만 지르던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0: 하지만 나 같은 겁쟁이로서는 지금도 엄청 노력한 거거든. 그렇지, 둘.
2: 그렇지.
0: 그러는 너도 무서워한 거 다 봤어.
2: 그건.
4: 다음에도 멋진 활약 부탁한다.
2: 네, 맡겨 맡기세요. 나만 아직도 제

0: 뉴스만 읽을까?
1: 잠깐! 광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2: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3: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니.
2: 귀여워.
4: 아기 찍는다.
5: 이쪽이 줄까?
4: 노래 안 해?
5: 기분이 좋은가 봐.
4: 아기차.
3: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니. 아기 고양이도 있네.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상동이다.
3: 사건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6: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도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9: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
10: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1: 더 커져가면 플러스.
10: 물론 그래
11: 플러스.
1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12: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톡톡 책상.
17: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조심조심 아기 안기.
18: 페파와 조지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 이비를 돌보고 있고요.
1: 우리 곰돌이 분유 먹을 시간이네.
19: 라라라라.
20: 조지가 불러주는 공룡자 장가 너무 좋다.
21: 내가 안을게 줘봐요. 우주주주주.
20: 오, 안경 까꿍놀이 해봐요.
21: 오, 맞다.
20: 항상 통한다니까.
1: 아빠, 저도 아기 이비 안아봐도 될까요?
21: 물론 되지, 페파.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볼래?
1: 됐어요.
20: 아기는 조심히 안아야 해, 페파. 아직 약하니까.
1: 아기가 많이 약해요?
21: 맞아. 예를 들면 달걀 같다고 할까?
1: 그럼 먼저 연습을 해야겠어요. 보세요, 조지도 이렇게 잘 안고 다녀요.
20: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1: 근데 조지는 이비보다 훨씬 커서 연습하기 힘들어요. 곰돌이가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21: 얼추 비슷하겠는데. 이제 이비를 알아줄 준비가 된 거니?
1: 그럼요. 미안해 곰돌아. 한번 더 해볼게요. 아기처럼 약한 게 뭘까? 달걀 같다고 했지?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요. 아주 약해요. 약한 것도.
20: 괜찮아.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치우자.
1: 아빠, 전 아무것도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21: 괜찮아, 페파. 달걀 깨진 것 같고 뭘.
1: 이비를 안았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됐어요,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20: 속상할 땐 배부르면 낫던데. 와서 점심 먹을래?
21: 더
20: 저게 왜 그렇게 먹어? 새로 개발한 거야?
1: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5: 테카 어머니, 안녕하세요.
20: 어서 오세요, 레베카 이모.
5: 갓난아기랑 산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비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20: 네, 통나무 인형인가 싶게요.
5: 그럼 산모는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
20: 밤에 좀 깨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많이 자요. 페파가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조지.
1: 조지도 아기예요.
20: 차차 적응하겠죠?
5: 그럼요. 이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어, 미안, 이비. 딱딱하고 불편해서 우나 보네요.
1: 이비 달래는 방법 하나 아는데.
5: 역시 언니가 최고네. 엄마 말대로 네가 많이 돕는구나.
1: 네, 많이 도와요.
5: 아기 앉는 방법도 배워볼래?
1: 아니요, 됐어요. 이비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5: 아, 아기를 안전하게 앉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안아주면 된단다, 페파.
21: 이비 준다고 만든 조각 이불이 딱이네.
1: 맞다! 지금 가져올게요. 보세요! 이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추억이 잔뜩 담긴 이불이에요.
5: 와, 정말 멋지다. 딱 하나뿐인 이불이네. 게다가 이불도 잘 들고 있는데.
1: 어, 진짜?
5: 이 정도면 이비를 안아줘도 되겠어, 페파.
1: 네!
5: 갓난아기를 안을 때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봐주실 때 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안 다치게 쿠션이나 조각 이불을 받치고 말이야.
1: 알았어요.
21: 푹신하게 받쳐줄게.
20: 여기 아기.
1: 오, 세상에, 너무 작다.
20: 봐, 페파도 갓난아기 잘 안을 수 있지?
1: 어? 이비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보다 낫대요.
21: 우리 이비가 정말 그랬어? 벌써부터 아빠를 배신하네.
18: 페파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게 좋았어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냐.
1: 귀 검사하는 날.
18: 페파 가족은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첫 번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1: 이비, 네 이름 뭔지 말할 수 있어? 이비.
20: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1: 방금 말했어. 야호!
20: 와우, 발음도 정말 비슷했어.
1: 조지, 너도 해볼래? 이비라고 불러봐. 안녕. 아니야, 조지. 이비. 안녕. 알았어. 내 이름부터 한번 해봐. 페파. 뭐해? 내 이름 말해야지. 페파. 젠다. 페파. 젠다, 젠다, 젠다.
20: 여보, 병원 아직 멀었어요?
21: 아니요, 다 와가요.
18: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딱 맞게 병원에 왔군요.
15: 안녕, 페파, 조지. 오늘 병원에 어떻게 왔니?
1: 차 타고요.
15: 오! 오늘 병원엔 왜 온 거니?
20: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받으러 왔어요.
15: 아,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리나 보려고 들르셨네요.

0: 네.
1: 좋아요.
2: 선생님, 조지가 내 이름 안 불러줘요.
1: 오, 조지가 안 불러줬어?
2: 그냥.
1: 이름 어떨까? 온 김에 셋 다 귀검사를 해보자꾸나.
2: 네! 예!
1: 좋아, 그럼 이쪽으로.
3: 여기는 청각검사실입니다.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분은 귀검사 선생님이에요.
1: 이비랑 배파 조지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좀 해주실래요?
4: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귀를 잘 챙겨야 맑은 소리가 들려요. 자, 검사는 이비부터 해볼까요? 이걸 이비 귀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2: 네, 선생님.
4: 단, 검사할 때는 방해 안 되게 모두 조용.
2: 어?
4: 이비 언니랑 오빠 고마워. 됐다. 아기 귀는 다 정상이에요.
5: 어, 감사합니다.
4: 좋아. 다음 페파랑 조지 저기 앉아서 머리에 헤드폰을 써볼래?
6: 좋아. 페파랑 조지, 지금부터 삐 소리가 들리면 앞에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넣는 거다. 알았지?
2: 알았어요. 네.
6: 아주 좋아. 시작한다. 좋아, 잘했어. 이제 삐 소리가 더 작게 날 거야.
2: 됐다!
6: 수고했다. 헤드폰 벗고 나와도 돼.
7: 검사는 잘들 받아한다요?
4: 네, 말을 워낙 잘 따라서요. 근데요, 조지가 작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7: 진짜요? 아기 때 청력 검사 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던데.
4: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5: 아, 그렇군요.
4: 근데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조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소리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걸 쓰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보청기인데 써볼래?
2: 나.
4: 말랑말랑한 반죽을 귀에 쏙 넣어서 네 귀에 맞는 보청기를 만들 거야.
2: 반지 나와.
4: 이걸로 너만의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어줄게.
2: 오!
4: 다 됐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 미리 말하는데 조지, 소리가 크게 들려도 놀라지 마.
2: 오!
3: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5: 조지, 지금 네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 거니?
2: 네!
3: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조지 웃음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2: 좋아하는 소리.
3: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맞춘 보청기 넣는 걸 도와주네요.
5: 조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넣는 거야.
2: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 간단하게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2: 좋아. 켰어.
5: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2: 잘했다, 공룡.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5: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2: 네!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5: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2: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5: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2: 하나 있어요.
3: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공원에 도착했어요.
2: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아이스크림! 어디?
5: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2: 어디에 있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알았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야호!
5: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0: 아이스크림 주세요.
5: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2: 만세!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8: 그래, 페파, 잠깐만.
3: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2: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다.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안녕, 이비. 안녕, 아빠.
7: 에이, 페파랑 조지 왔니?
2: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7: 아니, 왜?
2: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7: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2: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오.
3: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2: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0: 아, 나비!
5: 표정이 왜 그래, 페파?
2: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5: 기운내,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2: 저도 알아요.
5: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0: 아, 페파. 왜?
2: 방금 내 이름 불렀어!
0: 아, 맞아! 페파! 페파! 페파! 페파!
2: 맞아!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0: 나도 페파!
3: 조지는 페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0: 페파!
2: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3: 페파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8: 옳지, 깨끗이 닦으렴.
9: 알겠습니다, 선장님.
10: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2: 배답다는 게 뭔데요?
9: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10: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닻도 치워야겠지.
8: 잠깐, 그 닻은 자네 혼자 들기엔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1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8: 어떻게 된 거야?
2: 닻을 놓쳐서요. 발등을 찌우셨어요.
8: 그러게 조심 좀 하지.
10: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8: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1: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10: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1: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9: 닻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1: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10: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8: 페파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3: 페파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11: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입니다.
8: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미안. 페파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11: 아니, 어쩌다가요?
8: 닻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11: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10: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1: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0: 신기하다.
1: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2: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3: 걸을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3: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하시죠?
2: 네?
3: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2: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1: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4: 저희는 늘 저래요.
5: 할머니가 왔습니다.
6: 할머니다!
1: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7: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2: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3: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2: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7: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4: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1: 저희가 잘 돌볼게요.
6: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2: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7: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4: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2: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6: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5: 할파 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할파는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경진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필요하니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X. 기트간, 코드간,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응?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주는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2: 패스! 태그,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4: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4: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영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10: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주는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이야! 아비!
2: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 번 붙자는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5: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9: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10: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11: 김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2: 어,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10: 그만 그만.
0: 야, 뭐야? 싸우면 싸우!
2: 타이건 멈춰!
0: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고!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3: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최강?
0: 뭐라고? 널 나와!
13: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터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리,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넌 뭐냐?
6: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5: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강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1: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1: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5: 소리, 내가 가지.
3: 블레이온,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1: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한가 본데.
4: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7: 왜?
3: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7: 내가 알아서 할게. 레오, 레오 로션. 블레이언!
5: 이거 놓지 못해!
4: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3: 온다! 이어나 블레이언!
5: 알고 있어!
4: 스크림 오브 탈러!
3: 바이어 로어 블레이즈!
5: 바이어 로어 블레이즈!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오,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만!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3: 준, 괜찮아? 솔레이오가!
0: 크리스파이어! 괜찮니?
7: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8: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7: 이해가 안 돼.
8: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7: 뭐?
0: 피닉스 파이어, 너!
4: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지.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쳐버릴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4: 뭐야, 이 엄한 곳에 꽂히셨군.
3: 블루캅 베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오,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7: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5: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오가 위험해.
3: 하지마.
4: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1: 블루캅, 뭐? 날 건물에도 올려줘. 와일드가디, 내가 불러. 그레이, 준, 나에게 힘을.
3: 알았어.
4: 뭐야?
1: 얌전히 있어.
3: 와일드가디, 대다.
4: 와일드 칼리버.
0: 내가 힘불러, 서둘러.
3: 크리스트,
1: 좀만 참아. 넌 당하잖아.
4: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9: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4: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8: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1: 고생했어.
7: 늦지 않았나 봐.
10: 다행이야.
11: 피닉스 파이어.
12: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11: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12: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13: 어? 맞아 크레스트.
12: 어머니.
13: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7: 오랜만이야, 오빠.
12: 그래, 오랜만이야.
13: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7: 네, 어머니.
11: 잘 가.
7: 블레이온, 가자.
13: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14: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12: 잘 부탁할게.
11: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12: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0: 완성된 거야?
13: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12: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11: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12: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1: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10: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7: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13: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7: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0: 샘플도 얻었고요.
1: 그랬지.
0: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1: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0: 네?
1: 아무것도 아니야.
0: 전 진지하다고요.
1: 준이 메탈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0: 네.
1: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0: 절 메탈카드 보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1: 괜찮아, 솔레이유?
0: 죄송해요.
2: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1: 우린 걱정 마, 게리슨.
2: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괜찮아. 고마워.
0: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3: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1: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4: 이제.
5: 진짜 깜짝 놀랐어.
0: 좋은 아침.
6: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8: 좋은.
9: 좋은 아침.
0: 어젠 고마웠어.
9: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3: 손을 세워야지.
0: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9: 물론이지.
3: 악수?
6: 특종이다.
0: 이제 나죠.
9: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0: 미안해.
5: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 맞은 분위기였잖아.
6: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10: 수상하기.
11: 베라!
5: 언제 왔어?
6: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2: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11: 하지만!
6: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5: 그런 거야?
6: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5: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9: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5: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0: 특훈이야.
6: 특훈?
9: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5: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6: 안 들을래.
9: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0: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9: 보행 역할은 진흥방인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칵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5: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6: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11: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9: 초음속?
5: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9: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6: 어이없어 정말.
0: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6: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9: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6: 가만 있어봐.
5: 저 비행기는...
6: 잘 왔어, 플래카젠트.
13: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9: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13: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9: 그래.
6: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13: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6: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13: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6: 이 바람둥이.
13: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이라고 해요.
0: 솔레이유라고 해.
13: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긴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3: 저리 떨어져!
6: 떨어져!
13: 아야야야.
9: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13: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9: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13: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9: 내 생각이 맞았네, 뭐.
6: 그래, 축하해.
3: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5: 난 나일 줄 아는데.
3: 왜 나까지?
0: 그의 협동 작전이니까.
13: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이런 게 정말로

0: 있다는 게 맞는 거야?
1: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길럼님처럼요.
2: 그렇군요.
1: 이렇게! 하!
3: 어? 잘한다, 몰로카!
1: 좋아요. 더 높이!
0: 난 괜찮아.
1: 자, 다시 한 번.
4: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저거?
5: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0: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5: 말은 쉽지.
0: 뭐?
5: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1: 이게 무슨 짓인가?
5: 해보자 이거구만.
1: 자, 당신도. 자.
6: 이랑, 이랑.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0: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6: 작전?
1: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6: 나는?
3: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6: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지.
4: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7: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낼 거라고 예상한 거야.
6: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8: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5: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3: 야,
6: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배짱들이 좌판
7: 팬텀 포넷 세다. 어디? 스팅 레이드
4: 그때 망신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3: 블루캅 타이거.
6: 뭐야 당신들, 어리지 않게 팀업페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팔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1: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3: 플래셔 제트 캐논
1: 빅킹 에로.
6: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는 게 일줄이야. 세상 참 좁군 형제.
1: 저야말로 지중의 프레데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6: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1: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7: 지금이야, 패터 보네.
6: 내 귀염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4: 지금 내 따끔 한번 나눠면 충분하거든.
3: 온다. 좋아, 플래터 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해.
6: 그런 아담하신 날개로 나에게서 도망 멈춰.
4: 솔레이오 지금이야.
7: 지금이야 지금. 타이건.
5: 타이건 캐롤레이드.
4: 그냥 너 가져.
7: 놓치지마 플레이어.
5: 레온노사
3: 나이스 샷.
1: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3: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6: 이 끝팀.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 주지.
0: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5: 죽다 까마귀.
6: 샤우트 오브 핑크.
0: 모두 대피!
3: 솔레이유 뭐해?
5: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3: 얼른 가자.
7: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0: 타이건!
9: 쟤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7: 그럼 저를 메탈 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0: 솔레이유 정신 차려!
7: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0: 메탈브레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1: 가게들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다.
0: 블레이언 오메가 히트 플레임.
1: 오메가 히트 플레임.
0: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2: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3: 블레이언 타이거 부탁할게.
4: 그걸 하는 건가?
1: 실전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0: 팬텀 호네, 팬텀 리저스.
1: 가서 한번 먹여!
2: 가라!
1: 이 나이 파리 같은! 알파선더 반칙!
5: 비행에 성공한 블루컵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6: 블루터 제트의 특훈이
5: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7: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컵.
4: 마무리는 우리에게
1: 맡기라고.
7: 부탁해.
1: 스크린치 오버 프라임
2: 마무리하자.
5: 응.
2: 그라울 엑스투.
1: 그라울 엑스투.
5: 인테르널 스팅.

0: 좀 하시네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그래도 돼?
2: 응.

0: 나이트그린 폰 공인! 우리가 해냈어!
1: 해냈네.
2: 손바닥을 쳐.
0: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1: 앞으로 잘 부탁해, 준.
3: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4: 죄송해요, 어머니.
1: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2: 목표물을 놓지 않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1: 그럼 안 돼?
2: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1: 나 알게 됐어.
2: 뭘?
1: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철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 콩지르비 구급차 출동!
4: 엑스레이 찍을게요.
3: 상처가 났네요.
4: 진짜 받고 주사도 꽁!
3: 콩지랜드 주세요.
4: 알약이 짠! 입원이 필요합니다.
3: 주사 싫어!
4: 콩지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5: 얜 집 없어?
3: 뚝딱뚝딱 아기 탐키즈. 내가 뚝딱 예쁜 집.